0: 낭군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우린 크리스찬이니까 가을만 되면 마음을 울리는 찬양이나 혹은 어떤 소중한 기억일 수도 있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 미션입니다. 월요일 아침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온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선선해진 공기와 함께 여러분

0: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가을의 풍경, 혹은 가을에 들으면 유독 은혜가 되는 찬양, 혹은 소중하게 마음에 담아두고 계시는 사연들을 들려주시면은 우리 가을 길목에서 서로 따뜻한 얘기를 나누며 이번 한 주를 은혜롭게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1: 가을 하면 떠오르는 것들, 단어도 좋고 문장도 좋고 찬양 제목도 좋고 무엇이든 좋습니다. 가을 하면 여러분이 무엇이 제일 먼저 탁 떠오르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33, 우물정 0933으로 지금 여러분의 가을 이야기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9월 7일이니까요. 멀리 안 가고 7번째 오시는 분에게 바로 선물 한번 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을 이야기 애플리케이션 메시지 창을 통해서는 무료 참여 가능합니다.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기다립니다.

한웅주의 노을, 가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샬롬에서 선물 드려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S&P 인터내셔널에서 영국 넘버원 프리미엄 티, 테틀리 차 세트를,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김 부각 세트를,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제스파에서 마사지기를 드립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한 권씩 개관하고 그중에 한 장은 큐티하고 한 절은 암송하는 특별한 성경 공부 큐티 프로그램 오늘도 샬롬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부산 극동방송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로 청취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왼쪽 상단에 부산 FM을 선택해 주시면 평일 오전 9시 매일 아침 우리와 함께 성경 공부 큐티 나누실 수 있습니다.

0: 오늘 가을하면 떠오르는 것들 이야기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홍석진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8396님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네, 풍성이 주시는 추수감사절 생각납니다.
0: 네.
1: 네, 그렇군요.
0: 그래요. 이 가을 하면 특히 저는 그 왜 시골 교회에 직접 기른 농산물들 다 가지고 와서 강대상 위에다가 잘 차려놓고 예배해드린 그런 기억들도 나는데요. 목사님 어떠세요?
1: 네, 뭐 도시교회도 직접 기른 건 아니지만 지금도 많이 그렇게 하시죠.
0: 맞습니다.
1: 호박도 생각나고. 네, 저도 뭐 늘 생각이 나네요.
0: 그렇습니다. 그 가을 되면 노코라케 익은 그 늙은 호박 있잖아요.
1: 네.
0: 네. 그거 속 싹 파가지고 전 부쳐 먹으면 그렇게 맛있는데.
1: 네. 아침인데.
0: 1389님입니다.
1: 네. 가을의 끝자락 11월에 항해사로 일하고 있는 이쁜 딸이 이직을 온답니다. 집으로 하나님께서 올 동안에 눈동자처럼 지켜보여 주시겠지요.
0: 아하,
1: 아, 집으로 온다고요.
0: 네. 그러네요. 그렇죠? 아, 그래요. 항해사로 일하는 딸 정말 정말 오랜만에 집으로 온다는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 소식일까요, 목사님?
1: 네. 아유, 바다에서 또 예, 계속 시간을 보내고 엄마는 또 얼마나 마음이 보고 싶었을까요?
0: 그렇습니다. 네. 오늘 가을하면 떠오르는 것들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 저는 가을하면은 제일 먼저 빨갛게 익은 감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목사님.
1: 아, 네, 감. 요새는 보기가 힘든 도시에서는 그런 광경인데요.
0: 네. 네, 이 단감도 좋지만 잘 익은 홍시도 참 맛있고 또 이거 잘 손질해가지고 왜 처마 밑에 잘 말려놓은 곶감도 맛있고요.
1: 아, 저는 이제 충청권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을 했으니까.
0: 네.
1: 그 곶감 하시는 집에 가보면 대단해요. 입이 쩍 벌어집니다.
0: 오.
1: 얼마나 많이 달아놓으셨는지. 네, 그거 가격을 알면 깜짝 놀라실걸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아, 정성스럽게 깎아놓은 이 단감이 또 홍, 그, 어, 이, 그, 잘 익어서
1: 네.
0: 이 처마 밑에 잘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면은 참 그것도 보기가 좋고요.
1: 네, 그게 뭐 그냥 비싼 게 아니고 그만큼 기르시는 분의 수고와 또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귀한 햇빛을 받고
0: 네.
1: 네, 정성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귀해지는 거라
0: 네.
1: 생각을 합니다.
0: 그리고 이 가을 하면은 이 코스모스와
1: 네.
0: 들녘에 날아다니는 고추 잠자리. 잊을 수가 없죠.
1: 네, 또 여기 보내신 분도 가을 하면 네. 외로운 밤, 벌레 오는 밤.
0: 휘벌레 소리.
1: 네, 왜 외로우실까요?
0: 네. 그리고요, 앱을 통해

0: 1419님도요?
1: 네, 가을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곧 추석입니다. 어, 그렇죠. 9월이 추석이 있죠. 지난 여름 무더위에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모두 평안하신 하루 되세요. 오늘도 샬롬입니다.
0: 네. 네. 방송 과정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가을의 초입에서 9월 7일 월요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가을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가을 하면 떠오르는 명장면 어떤 것들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네요. 고!

0: 성경극장 죽으나 사나 일단 직진 나병 환자들의 대반전.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서 심각한 기근에 시달리던 사마리아 성문 어귀. 성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굶어 죽기 직전인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으니.
1: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아이고 성님, 아 이러다가 우리 앉아서 굶어 죽겠어. 성 안으로 들어가봤자 먹을 것도 없고, 아이고, 여기서 가만히 있어도 죽을 판인데 어떡하죠?
2: 이 판사판이다. 차라리 우리 아람 군대 적진으로 항복하러 가자. 그놈들이 우리를 살려주면서 하는 거고,

0: 죽이면 뭐 어차피 죽을 목숨 깔끔하게 죽는 거지 뭐. 자, 출발.
1: 아이고, 아이고, 그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힘없는 발자국 소리를 아람 군대의 귀에는 대군이 몰려오는 무시무시한 병거 소리로 들리게 하신 것인데요. 어? 보라! 어, 성님! 아이, 적진에 사람! 아이고, 아,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어요! 이 은근 보화랑 고기 떡이, 아, 천지에 널려 있는데요? 아, 적들이 다 도망쳤나봐!
0: 우와! 진짜네? 야, 일단 먹어보자. 우걱, 우걱. 야, 일단 배부터 채우고. 아, 그리고 가만 있어봐. 우리 성안의 굶주린 백성들한테도 이 소식을 알리러 가자. 신났다, 신났어.
1: 네, 아, 정말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이야기 아 생각난다 하실 텐데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적진으로 건너갔던 이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하나님께서 거대한 군대 소리로 바꾸시는 정말 통쾌한 명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이 장면이 수록된 본문 성경책의 이름을 여러분들께서 맞춰주시는 건데요, 크게 어렵지 않은 게 지금 순서에 따라 한 권씩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난주 저희가 목요일까지 공부했던 책, 그 다음 책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살펴볼 책 본문이자 오늘 이 이야기가 수록된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보기 준비해 주셨죠?
0: 네,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열왕기하, 2번 열왕기상, 3번 열차카페, 4번 열대야입니다.

0: 네, 아마 여러분들께서 아, 알 것 같다 하시면서도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1: 맞아요. 네.
0: 좀 힌트를 주시자면요, 목사님.
1: 네, 우리 지난주까지 아마 사울 또 다윗 왕 이야기를 한 게 사무엘서죠.
0: 네. 네.
1: 그다음에 솔로몬 왕이 등장하는 게 아마 왕들의 이야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0: 어허.
1: 네, 그래서 지난주 거기까지 마무리했으니까 이제 이번 주에는 그 나머지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겠죠.
0: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한 이야기의 다음 이야기다라고 하면은 벌써 좀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기 1번은
1: 열왕기 하,
0: 보기 2번은
1: 열왕기 상,
0: 보기 3번은
1: 열자 카페,
0: 보기 4번은
1: 열대야입니다.
0: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오늘 함께 공부할 책의 이름, 오늘 이 이야기가 수록된 본문은 어디일까요? 정답과 함께 여러분들의 가을 이야기도 계속해서 기다려봅니다.

0: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쉐키나 찬양단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꽁트의 정답 목사님 발표해 주시죠.
1: 네. 왕들 이야기 뒷부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네. 오늘의 정답은 열왕기 하 1번입니다.
0: 네, 좋습니다. 이 열왕기 하 7장에 수록된 본문이었는데요.
1: 네.
0: 아마 우리 방송 가족들이 들으시면서 아, 그 대목이라고 생각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반면에 아, 성경에 이런 장면이 있었나라고 가물가물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1: 네, 그 부분이 워낙 유명한 얘기들이 많아서
0: 네.
1: 아, 좀 잘 안 다루어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0: 네, 어떤 네. 장면입니까?
1: 일단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굉장한 위기를 맞이하는 장면인데, 그런데 느닷없이 나병환자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대목인데, 앞에 이야기와 또 뒤에 나올 이야기를 잘 연계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0: 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성경극장 정답과 함께 소감도 남겨주셨습니다. 9509님입니다.
1: 네, 열왕기하 정답 말씀하셨고요. 꽁트가 재밌으시대요. 사투리랑 표준어가 왔다 갔다. 아, 제가 연기력이 좀 업그레이드 된 것 같다고요. 꽁트를 통해 성경의 명장면이 선명하게 그려지네요. 감사합니다.
0: 아마 방송 듣고 나면은 다른 거 좀 다 잊어버리셔도 꽁트는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 오늘 함께 큐티했던 본문만큼은 아마 선명하게 기억이 되실 네. 것 같아요. 우리 새상님 0229님도요.
1: 네. 열왕기하 맞추셨어요. 어우, 네. 대단하십니다.
0: 라마나요가치님.
1: 네. 퀴즈 정답 1번 출제갑니다.
0: 네.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찬양도 많이 떠올라요 하시면서 행군 나팔 소리로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되어서 주의 진리 위에 이런 찬송들이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 전쟁통에 역사하셨나라는 놀라운 명장면을 만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아, 믿음 이야기하셔가지고요. 오늘도 그 주제가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의 신실한 군사들이죠. 우리가 무슨 칼과 창과 유려한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들고 나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0: 아멘입니다. 아, 1389님, 6387님, 그리고 3874님, 그리고 정답 보내주신 분 앱을 통해서 6206님도 정답 참여해 주셨는데 어려운 문제였는데 잘 맞추셨어요.
1: 네.
0: 오늘 열왕기 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사실상 다 한 권의 책이었지 않습니까?
1: 네, 이제 사무엘 상하가 한 권, 열왕기 상하가 한 권, 네. 역대 상하가 한 권 그렇게 되죠.
0: 네, 그런데 분량에 따라서 이제 워낙 방대한 분량이다 보니까 열왕기 상도 열왕기 하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지난주 저희가 목요일에 열왕기 상 함께 공부를 했어요. 김영근 목사님과 함께.
1: 네.
0: 오늘 또 홍석진 목사님과 함께 열왕기 하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1: 네.
0: 열왕들의 이야기, 열왕기 상하관은

0: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런데 안타깝게도 진짜 열 왕들의 이야기가 돼버린 게 이 통일 왕국이 안타깝게도 분열이 돼버렸어요.
1: 네, 분열이 되고 결국 북이스라엘 왕국과 네. 남유다 왕국이 평행선을 이루며 발전하다가 결국은 안타깝게도 종말을 맞이하는 이야기가 열왕기 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0: 네, 열왕기 하 어떤 책입니까?
1: 네, 열왕기 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서서히 몰라가는 과정, 그리고 결국은 북이스라엘 왕국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하고요. 남유다 왕국은 586년 주전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거는 이 열왕기를 누가 썼을까? 네. 3세기, 4세기 유대인들의 기록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썼다라고 돼 있어요. 하지만 또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확실히 어떤 분이 썼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남유다 왕국의 멸망까지 네, 자분하게 기록한 그러한 성경이다라고 보고요. 이 책을 쓴 목적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한 징계와 심판, 그로 인한 하나님 백성들의 멸망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빛을 또한 안겨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열왕기 상하를 함께 공부하면서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마저도 멸망되는 이 장면으로 이 열왕기 하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1: 네.
0: 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불러다가 출애굽시키시고 또 그 백성들을 이만큼 또 큰 백성으로 삼으셔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셨는데 왜 마침내 이들이 멸망하는 장면까지 이렇게 인도를 하실까 하면 왜 성경을 읽는 분들께서는 좀 허탈하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1: 전체적으로 성경이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담을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왜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을까요? 그냥 낙원에서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면 안 되나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왜 그토록 순종하지 않고 배도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지켜보시다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런 길을 걸어간 것과 마찬가지의 역사가 이 열왕시대에도 전개된 거죠. 예, 그러나 아담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신 것처럼 또한 이 백성들, 특히 남은 자들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 나라 역사를 써가시고 그 남은 자가 이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0: 네, 열왕기 하 오늘 총 본문이 25장에 네. 이르는 본문인데요. 그래도 이 열왕기 하 제일 마지막 장면에 그래도 네. 희망의 그루터기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요. 열왕기하가 그렇게 여호야긴 왕이 다시 복권되리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로 끝나는 이유가 네. 바로 거기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그렇지 않으면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했네? 끝이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마지막에 희망의 메시지를 심어 놓으신 거죠.
0: 또 하나가 이 열왕기 네. 상하의 중요한 인물 두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1: 네.
0: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1: 네, 열왕기 상은 어디서 끝나느냐면 아합 왕의 결말로 끝이 납니다.
0: 네.
1: 그리고 엘리야는 열왕기 하 2장까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불말과 불병거 예, 하늘로 효리 바람으로 타고 올라가는 거기서 사라지지만 엘리야도 아합 왕과 싸웠고 또 열왕기상으로 사실상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열왕기하는 바로 그의 후계자 엘리사 선지자의 활동이 앞에 계속됩니다.
0: 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

0: 백성들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열왕기 상 그리고 열왕기 하 초입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로 이제 리더십을 이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네. 재미있는 건 열왕기 상에서 그 엘리야의 활동을 엘리사가 열심히 붙쫓는단 말이죠. 근데 엘리사가 담대한 네.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1: 네.
0: 갑절의 영감을 씌웠어요.
1: 아, 이건 정말 대단한 고백이었고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이런 거 구하는 게 조금 오만한 생각 아닐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역시 예전에 야곱 이야기할 때도 그랬고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 구하고 찾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0: 네, 그래서인지 엘리야의 기적이 7가지 정도 기록이 되어 네. 있다면 엘리사의 기적은 14가지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 네, 갑절이나 더 엘리사가 기적을 많이 행했고요. 또 분량도 상당히 많고
0: 그렇습니다.
1: 엘리사 선지자의 여러 가지 일들은 특히 또 예수님의 표적이 되는 사건들이 많아요.
0: 네.
1: 그런 의미에서 엘리사의 간절한 간구는 응답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0: 오늘 함께 나눌 열왕기하 7장의 본문의 배경에 그래서 엘리사가 등장을 하죠.
1: 네.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요.
0: 네.
1: 엘리사 선지자는 그야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합니다. 그걸 믿느냐? 이제 그 문제가 남아 있겠지요.
0: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함께 낭독하고 큐티할 본문은요.
1: 네, 7장입니다. 전반부 함께 우리가 보겠습니다.
0: 잠시 후에 성경 있으신 분들은 펼쳐 두시고 저와 함께 소리 내서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로 10절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찬양 듣고 돌아와서 저도 라이브로 여러분들도 계신 곳에 소리 내서 함께 오늘은 열왕기하 7장 1절로 10절을 같이 낭독하고 큐티하겠습니다.

라이브 성경 낭독 열왕기하 7장 1절로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0: 생방송 오늘도 샬롬. 오늘은 열왕기하 7장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의 큐티 가이드 홍석진 목사님입니다.
1: 네, 열왕기하 7장. 아람 즉 시리아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공격을 하는 장면입니다. 오랜 동안 포위당한 사마리아 성내에는 정말 끔찍한 참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초인플레이션, 요즘 말로 하면, 발생해서요. 나귀 머리, 예, 평소에는 잘 먹지도 입에도 되지 않는 그런 먹을거리죠. 그런데 나귀 머리가 은 80세겔에, 예, 은 1세겔이 한 달치 품삯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7년에 가까운 임금이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다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곧 보리, 밀을 정상 가격으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7리터 정도 해당하는 양을 1세겔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왕의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지 않았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께서 창을 열어서, 하늘의 창을 열어서 곡식을 쏟아 부어주신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했죠. 이 불신의 결말은 7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시는 걸까요? 거기에 바로 나병 환자 네 사람이 등장해요. 이 열왕기 하에만 나병 환자 세 번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찾아보시면 나병은 특히 레위기에 나병 환자 규례가 자세히 나옵니다만은 실제로 나병과 관련 있는 사람 모세가 한번 잠시 기적을 보여주느라고 했고요. 미리암이 한번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열왕기 상도 아니고 열왕기 하에만 나병 환자들이 세 번이나 등장해요. 앞부분의 5장에 너무 잘 아시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낫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7장에 이 나병 환자 네 사람, 그리고 15장에 가면은 우시아 왕, 52년을 다스렸던 왕인데 말년에 교만하여 나병에 걸려서 별실에 가두어진 채로 쓸쓸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왜 열왕기 하에는 이렇게 갑자기 나병 환자들 이야기가 등장할까? 그건 바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상황이었다. 결국은 갈수록 무기력해지고 연약하며 또한 나병 환자는 사람들로부터 멸시 천대를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지만 성 안에도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불가촉민이었습니다. 접촉 금지 대상이었죠. 정말 아무 힘도 없는, 아무 소망도 없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는 장면. 그것도 이방인 나만 장군. 그리고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을 사용하셔서 도저히 풀기 어려웠던 그 아람 군대의 포위망을 해결해 주시는 장면. 그리고 이 네 사람이 성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는 금은 보화뿐만 아니라 그토록 귀하던 곡식이 잔뜩 있어요. 그래서 결국 엘리사 선지자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통하여 아무리 연약하고 무기력하며 또 멸시천대받는 이러한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은 그 위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아람 군대 포위하는 성 밖에 있던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사건이죠. 어떻게 그렇게 됐나. 이 아람 군대를 향하여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터덕터덕 걸어가는 그 연약한 발자국 소리를 이 아람 군대 사람들은 애굽 왕들과 해 사람들의 군대 발자국 소리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아, 그래서 다 도망가버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그 예언을 이루시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아주 중요한 구절이 9절인데요. 아, 우리가 이렇게 먹고 우리만 배를 채울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비록 사람들로부터 멸시 천대를 받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동포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 이 장면, 뱃소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름다운 소식은 물론 사울왕 요나단이 죽었을 때의 소식에도 썼습니다. 이 단어는. 그러나 이 단어가 결국은 훗날 복음으로, 그때는 바사르라는 단어가 되죠. 아, 복음이 되는 그런 단어의 준비에 해당합니다. 아, 바로 이런 아름다운 소식, 예, 이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소식이죠. 먼 훗날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또다시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 예수님 오셨을 때예요. 갑자기 그동안 등장하지 않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오신 때 갑자기 또 등장을 해요. 그게 바로 복음의 사건이죠. 그렇게 복음의 전초적인 그런 역할도 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장관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죽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무기력할수록,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러나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간직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0: 네. 오늘 열왕기하 7장 함께 묵상했는데요. 목사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오늘 어디로 보십니까?
1: 네. 구절. 아름다운 소식이 들어가는 구절 꼽겠습니다. 네.
0: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이렇게 다섯 번씩 각자 계신 곳에서 읊조리시면서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발하면서 마음이 조금 무겁게 출발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진짜 오늘의

0: 본문이야말로 복음이네요.
1: 네,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0: 네.
1: 근데 하나님은 하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0: 네.
1: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0: 열왕기하 7장 9절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5번씩 반복하시고 하신 분들은 점 하나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 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 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 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 합창제. 지금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의 문자로 합창, 합창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미리 보는 감동 영상과 입장권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찬양으로 하나 되는 대축제,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네, 지금 듣고 계신 곡이 제 33회 전국대 합창제 영락교회 갈보리 찬양대 현장 실황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스폰멘트 BG로 사용했던 음원이 바로 33회 전국대 합창제 사랑의 교회 호산나 찬양대가 주기도 라이브로 부른 버전이었고요. 엊그제 지난주였어요. 이 영락교회 박신하 지휘자가 이번에 사송영락교회 그리고 또 양산중앙교회 영락교회 새 그 교회가 연합합창을 합니다. 왜냐면요, 양산중앙교회가 부지를 내고 영락교회가 비용을 충당을 해서 양산사송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70주년 기념교회로.
1: 네.
0: 그래서 아주 의미 있게 새 교회가 연합합창을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버전이 박신하 지휘자가 지휘한 영락교회 찬양이거든요. 이번에도 여러분 정말 감동의 그런 무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굉장히 설레고 기대가 돼요.
1: 네. 한번 그 합창 또 현장에 가보시면 아, 또 설교나 또 글자 메시지가 주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거룩한 감동이 있죠.
0: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의 감동을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만나보시면서 티켓이 여러분 좌석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이제 티켓이 오픈이 됐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빨리 선점하셔서 빨리 예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샵 0933 단문 50원 합창 두 글자 남겨주실 수 있겠습니다. 이 감동을 무대에서 그것도 부산 콘서트홀에서 여러분 만나보실 수 있는 너무 멋진 기회니까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0: 바랍니다. 목사님 끝으로 애청자들에게 한 말씀 전해주시죠.
1: 네, 오늘 본문 나병한 자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0: 네,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오늘 열왕기하 7장 9절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네, 읊조리시면서 오늘 아침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합창 두 글자 샵0933 담은 50원 남겨주시고요. 자리 빨리빨리 예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하신 분은요.
1: 네, 홍석진 목사였습니다.
0: 차임이었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오늘도 샬롬.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네, 저는 인천에 살고 있고 청라 초원교회를 섬기는 최미순 권사입니다. 38년 된 교회이고요. 목사님은 말씀도 참 은혜롭게 전하시고 성도의 아픔을 목사님 아픔처럼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는 정말 사랑이 많으신 목사님이세요.
2: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최미순 권사님의 김성한 목사님 자랑으로 시작했습니다. 최 권사님은 친구를 따라 처음 교회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1: 아,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어렸을 때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 명이 친하게 지냈는데 한 친구는 천주교였고 한 친구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는데 어느 친구를 따라갈까 하다가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항상 교회 가는 게 즐거웠고 말씀 듣는 게 좋았고 이제 교회 생활이 참 좋았어요. 뭐 언제 다 딱히 그럴 수는 없는데 항상 교회 가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2: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시편 122편 1절의 말씀입니다. 최 권사님은 얼마 전

0: 뭐 수술을 하게 됐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 과정이. 근데 결과가 둘 다 참 좋아요. 회복도 빨리 되고 지금은 거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요. 이제 수술한 지 두 달 됐는데. 올여름 제일 호강하고 있습니다. 누웠다 앉았다 올림픽 다 보고요.
1: 최미순 권사님은 극동방송을 언제부터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0: 오래됐어요. 제가 일하는 게 그냥 혼자서 하는 일이어서 계속 극동방송 틀어놓고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기도하는 거, 말씀 듣는 거 다 듣고요. 감동받아서 혼자 울어도 혼자 있으니까 괜찮잖아요. 마음껏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회사에서 일하는 게 뭐 힘들다기보다 참 좋았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극동방송 틀어놓고요. 그냥 퇴근할 때 라디오 끄고 오고 그랬어요.
1: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며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최 권사님은 아드님을 향한 마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0: 네, 이제 아들이 오래전에 신학을 시작한다고 할 때 제가 극동방송에 전파 선교사를 했거든요. 아들 이름으로. 이제 그러다 중단했었는데 요즘에 집에 있으면서 라디오에서 극동방송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아들한테 고마움도 있고 또 기도도 해야 될 제목도 있고 그래서 다시 신청하게 됐어요.
1: 지금 이 시간 극동방송을 애청하고 계심 감사합니다. 이 전파가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담은 이 전파가 땅끝까지 전달되도록 선교하는 전파 선교사님의 마음을 기다립니다. 오늘 극동방송의 가족, 자발적인 선교 동역자,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0: 아들아, 고맙다는 말로는 표현이 모자라는데 동생 힘들게 안 한다고 검사도 못 받게 하고 혼자서 검사받고 수술해줘서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 먹는 거 좋아하는데 참고 절제해서 20kg의 살을 빼고 또 수술할 수 있어서 정말 미안하고 고맙고 가슴 아팠단다. 앞으로 건강관리 잘해서 아픈 모습 보이지 않을게. 행복하게 잘 살자. 사랑해. 그리고 남편, 무심하게 표현은 못하지만 맘 졸이며 기도한 거 다 알고 있어요. 고맙고 사랑해요.
1: 아드님과 부군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목소리에 담아 편지를 띄웠습니다. 최미순 권사님의 기도 제목과 극동방송 가족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 이어집니다.
0: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들 장례도 있고요. 하는 일도 그렇고 아들을 위한 기도가 제일 많습니다. 결혼도 해야 되고요. 신학을 했는데 지금은 다른 일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도 좀 순조롭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믿음도 좋았고 교회 가는 것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참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큰일을 겪어보니까 다 좋지만 건강이 좋더라고요. 제일 좋아요. 그래서 건강은 참 지키면서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극동방송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너무 감사해요.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너무 감사하고 방송 진행하시는 PD님 다들 너무 감사해요.
1: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복소리, 오늘은 최미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시는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입니다.
1: 어릴 적 저희 가정은 늘 다툼과 싸움, 폭력, 그리고 아버지의 잦은 외도, 그리고 도박, 술, 그리고 심지어 보증까지 서면서 가족들을 정말 많이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교회를 가실 때마다 아버지는 그것이 너무나 싫어서 그때는 더 크게 싸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셨고 저희는 외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방황은 중학교 때부터 이어졌고 소년원도 다녀오고 부호감찰도 4년 동안 받아가면서 정말 청소년기에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이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쓰러져 자고 있는데 저 옆에서 무슨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며 계속 기도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저를 위해서 그 아픈 다리로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새벽에 아마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우재가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모도 없고 혼자인데 나까지 없어지면 저 아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재를 꼭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고 세워주세요. 그렇게 할머니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못난 손주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할머니의 기도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여전히 방황은 했고 또 바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점점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 할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제 저는 저와 같은 이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신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 홀. 여러분의 많은 기대 바랍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2: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3: 2020년 겨울 이탈리아에서 40대의 한 남성이 아내와 부부싸움을 했답니다. 너무 화가 난 이 남자가 화를 좀 진정시키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동네 한 바퀴를 걸을 생각이었는데 조금 걷다 보니

꼬박 일주일 동안 걸으며 무려 420km 떨어진 다른 도시까지 가게 됐어요. 새벽 2시에 수상하게 생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경찰이 출동해서 남자에게 묻습니다. 당신 누구고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남자가 처음에는 아니 내가 동네를 산책하는 사람들인데 왜 붙잡느냐고 따졌지만 곧 자기가 420km나 다른 도시에 온 것을 스스로 알고 자기도 놀랐다고 합니다. 이 남자는 아마도 막막함, 답답함, 그래서 걷기는 걷지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그냥 걸었던 인생이죠. 우리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이 남자처럼 무조건 열심히 살기는 했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때때로 그렇게 가면서도 내가 어딜 가는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막막한 순간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들어야 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 오늘 이야기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의 사건을 들려줍니다. 바울이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로마 당국의 재판에 넘겨집니다. 이때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이 의도는 바울이 재판을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의 꿈이 황제 앞에서 예수님,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라도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로마로 본격적으로 압송되어 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우선 지명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출발점이 어디냐면 가이사랴 항구에서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죄인이 된 바울이 율리오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에게 넘겨지죠. 쇠사슬에 손이 묶인 채 배에 탄 바울과 일행이 그 조그만 배가 로마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배는 한 번에 로마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튀르키예, 옛날엔 터키라고 했죠. 이 남쪽에 가면 무라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여긴 좀 항구가 큽니다. 여기에 도착을 해서 배를 갈아타는데 그 당시에는 지중해에서 가장 큰 배를 갈아타요. 이 배는 이집트에서 곡물을 싣고 로마로 그 곡물을 운송하는 수송선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배는 당대의 최고의 규모를 가졌던 배예요. 길이만 50m가 넘는 큰 배에다가 선원들이 다 뭐 해가지고 합쳐서 승객들까지 그 배에 바울과 함께 276명이 승선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런 압도적인 배를 보면 이야, 저 배는 웬만한 태풍에도 끄떡 안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바울이 갈아탄 배를 보면서 이야, 이 정도면 뭐 웬만한 폭풍에도 끄떡 없겠지 이렇게 안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배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항해가 점점점 늦어집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 당시 계절이 늦가을로 접어들어요. 이 늦가을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늦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암묵적으로 아, 항해 시즌이 끝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지만 지중해는 거꾸로입니다. 겨울에 바람과 태풍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보통 지중해 사람들은 11월 말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는 항해를 하지 않는 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배가 지금 가고 있는 지중해에서 늦가을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도 죄수를 호송해야 되고 또 목표가 있으니 선원들은 배가 크고 그러니 괜찮겠지라며 항해를 강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는 다시 튀르키예에서 그리스 남쪽에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을 해요. 이때 이 미항에서 죄수의 신분이었던 사도 바울이 입을 열어서 뭐라고 건의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전도를 다니면서 이 지중해 바다를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렇게 늦가을 겨울로 접어들면 바다가 위험해지니 지금 이 배가 계속 항해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니 할 수 있으면 이 항구에서 좀 쉬었다가 봄이 되거나 상황이 좋아지면 떠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얘기해요. 하지만 바울은 이미 죄수의 신분이었고 더군다나 평생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선장과 선원들은 그의 말도 무시할 뿐더러 은근히 자기들이 뱃사람인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괜찮다, 항해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백부장은 결국은 그래도 전문가들의 말을 따라서 위험한 줄 알지만 항해를 강행하게 해요. 이때 그들이 위험한데도 배를 계속 항해하는데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옵니다. 선원들은 속으로 고바 우리 말이 맞잖아 라고 쾌제를 불리며 닻을 올리고 배는 마치 정말 미끄러지듯 아무 일 없이 순항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순항할 줄 알았던 이 배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엄청난 광풍이 배에 몰아칩니다. 성경은 이 태풍을 유라굴로라고 불러요. 이거는 남동풍에서 저쪽 북쪽에서 오는 바람이 합류해서 생기는 지중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람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무섭든지 파도가 점점점 세게 뱃전을 후려치고 돛대가 짐승처럼 울부짖습니다. 선원들이 자기들의 영역을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결국 그들은 손을 놓고 조타를 포기하고 이제는 바람에 배를 맡깁니다. 다음 날이 됐는데도 여전히 돌풍이 거세자 사람들이 짐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하고 3일째가 됐을 때도 바람이 잦아들지 않자 배에 너무 중요한 장비들까지 사람들은 바다에 던지며 사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좀처럼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더군다나 몇 날 며칠

잔뜩 낀 구름 때문에 며칠째 별을 볼 수 없었어요. 고대 사람들은 별을 보고 방향과 또는 위치를 확인하기 때문에 몇 날 며칠 별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이 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는지 알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몇 날 며칠 계속되자 점점점 지쳐가던 배 안의 사람들은 하나 둘씩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고 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멍하니 허공을 쳐다보며 넋나간 사람처럼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배에는 죽음과 절망과 공포의 공기가 가득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때 침묵을 깨고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담대한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뭐라고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죄수였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죄수인 사도 바울이 그 절망의 공포 속에서 혼자 벌떡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외쳤는지 오늘 성경 24절,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하셨어요. 자, 눈 감지 말아요. 한 발짝 삐끗하는 사이에 그냥 이거 이 얘기를 놓치니까. 바울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무사히 지킬 것이고 너와 함께 가는 사람들도 내가 다 무사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약속을 들려주셨으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275명의 절망 가운데 한 명의 희망의 메시지. 모두가 지금 거세게 몰아치는 미래도 희망도 없는 돌풍 앞에 당연히 절망하고 울부짖고 있는 상황에서 단 한 사람만 괜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바울은 무슨 근거로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걸까? 모두가 길을 잃었을 때 혼자만 그 길을 되찾는 바울의 비결은 자기 눈앞에 있는 돌풍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 눈앞에 돌풍을 보니까 동료들이 다 절망에 떨고 있을 때 그는 뭘 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최종의 비전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너무 중요한 메시지로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살다 보면 우리 삶이 휘청거리고 우리 가정과 삶의 터전이 방황할 때가 생겨요.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지금의 상황만 생각하지 말고 이 상황 너머의 끝에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드실지,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하나님이 이루실 비전을 찾고 보는 시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꾸 안 좋은 상황에 안주하고 싶죠. 우리는 지금 너무 힘드니까 아 나는 안 되려나 봐, 이게 끝인가 봐,

그 이유는 인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돈이 지금 없고 내가 가진 체력과 또는 어떤 능력이 바닥이 나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래서 나는 인생이 끝났다고 절망을 하는 거예요. 카드값, 대출값, 어음값, 날짜는 다가오는데 내가 이거를 내 힘으로 갚을 길이 없을 때 사람들이 옆에서 아무리 괜찮다고 말해도 나는 내 힘이 없으니 방법이 없으니 난 망한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뭔가 내가 가진 것의 한계를 느껴서 절망하고 있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한계에 부딪힌 것이지 내 인생이 끝난 건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에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그 한계만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대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우리 삶의 터전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꾸 바라보는 게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하다. 뉴욕 주립대 연구팀이 이런 실험을 합니다. 과체중 여성들 6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 현금을 줘요.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해서 식사할 수 있도록 돈을 줘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그룹에게는 최근에 나에게 일어났던 평범한 일상들을 한번 머릿속에 회상하고 음식을 주문하고 먹게 해요. 두 번째 그룹에게는 일부러 음식을 주문하기 전에 앞으로 나에게 있을 좋은 일, 긍정적인 사건을 상상하게 한 다음에 음식을 주문하고 먹게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 뒤에 예쁜 드레스를 입고 파티에 가는 모습 이런 걸 상상하게 한 다음에 음식을 주문하고 먹게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평범한 일상을 떠올린 그룹은 평균 710칼로리 정도를 음식을 섭취하더래요. 그런데 미래를 상상하고 자기를 씩 웃게 좋은 걸 상상하게 만든 다음에 음식을 먹게 했더니 똑같은 돈을 가지고 같은 식당에서 평균 519칼로리만 섭취를 하게 하더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사람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긍정적으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오늘의 내 충동과 감정을 이겨낼 수 있는 통제력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내가 겪었던 과거의 어려운 일이나 지금 힘든 일을 뭐 이렇게 이런 현실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힘들어도 내일이면 뭐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좋을 거야,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자꾸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을 자기 머릿속에서 떠올렸더니 오늘 내게 어떤 어려움들을 이겨낼 힘을 갖게 되더라. 이것을 전문 용어로 사파적 미래 사고라고 부른대요. 그냥 내 머릿속에 일어날 가능성에 불과한 내 미래를 머릿속에 상상만 해도 그 사람이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아니, 사람이 그런 상상만 해도 절제도 되고 오늘 어떤 어려움을 이길 힘이 생긴다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 우리 가정의 미래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꿈을 꾸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잘하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 말씀이 우리에게 상상하게 하고 꿈꾸게 하고 우리가 도전하게 만드는 게 예수 믿는 힘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어느 날 복음을 전하다가 사방에서 날아오는 돌을

0: 맞고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어요. 말 그대로 지금 스데반은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스데반은 혼자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가 가장 어려운 죽음의 고통에서도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봤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맞이하고 계심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렇게 스데반이 지금 내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자기의 미래를, 비전을 바라보는 순간 스데반은 그 상황에서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요, 결말을 다 알고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주인공이 막 중간에 막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뭐 총에 맞고, 뭐, 막 그러면 어떡하지? 저거 주인공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우리 가슴 졸, 결말을 모르면 가슴 졸여요. 그런데 결말을 아는 사람은 안 졸여. 씩 웃으면서 내가 알아. 알아. 인생도요. 내 결말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거나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결말을 알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결말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이루어지리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결말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폭풍을 만나고 어떤 위치를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결말은, 우리의 가정의 결말은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내 인생이 이리저리 휩쓸려 가는 것 같고 우리 가정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꽉 붙들고 끝까지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결론은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당장 길을 잃었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포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마지막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잃어버린 길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너머에 이루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자랑 다 내려놓고 그 종이 한 장에 불과한 자존심 내려놓고 예수님께 100% 항복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에 바울처럼 풍랑 속에서 길을 찾아 당당히 걸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에 위치한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407-9191번 꿈의 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순옥권사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생방송 소망의 기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올여름 정말 더웠지요. 이 더위가 언제쯤 물러갈까 싶었는데요.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한 줄기에 마음까지 상쾌해지는 요즘입니다. 가을이 우리 문 앞에 성큼 다가와 있음을 느끼게 돼요.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을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의 씨앗을 심으며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해 봅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소망의 기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실 분들은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목사님은 해운대 소명교회 조영호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이 시간 나누고 싶은 메시지와 함께 여는 기도 부탁드려요.
1: 네,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 우리는 뭐 가끔 가다가 기도 잘한다 이런 말 쓰기도 하고 나는 기도를 할 줄 모른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하는데요. 그건 전혀 기도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기도 잘하는 기도 그런 건 없고 여기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 듣는다고 말씀하시나 하면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기 위하여 그렇게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진실되게 기도하는 자 목적이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진실되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다 응답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기도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입을 벌려 기도할 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하나님께 쓰시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0: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네, 감사합니다. 소망의 기도 이 시간 진실하게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듣고 계신 방송은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뒤에 네 자리 공개를 원치 않는 분들은 익명이라고 쓰시고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기도 제목은 소망의 기도. 이 시간뿐만 아니라 부산극동방송 중보기도단이 응답될 때까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0: 네, 첫 번째 사연인데요. 응답 사연과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9507 성도님,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어제 문제가 잘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 기도 후 역전 전도에 나갑니다. 일하시는 분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여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중보 기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난번 기도 제목이 목사님 9월 11일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1: 네. 11일까지 해결되면 된다고 했는데 벌써 해결됐으니까 하나님이 더 바쁘신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이렇게 복음 문이 열리도록 이렇게 전도를 위해서 기도 요청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일하니까 기도 응답도 속히 해 주시는 거죠. 자, 우리 함께 또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9507님, 하나님께서 기도응답 신속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면서 또 주의 나라 위하여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나가서 내일 새벽에 기도하고 전도할 때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만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전도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전도하는 것이 큰 기쁨이며 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응답하셔서 이렇게 영광 받으시고 또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키며 살아가는 9507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0: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많은 영혼이 매주마다 정말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5496 성도님, 아들이 사귀는 여자친구랑 결혼 말 나온다고 남편이 아직 보지도 않은 동반자에게 벌써 대기업 다닌다고 아들 내세우면서 못된 시어머니 노릇하려 한다면서 제게 뭐라고 해요. 억울하기도 하고 기가 막혀서 기도 제목 올려봅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목사님.
1: 네. 뭐 무슨 큰 일이 있든지 가정에 큰 일이 있으면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어쨌든지 함께 뜻을 모두 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갈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면 복된 결혼이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세우는 데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이 아들과 또 여자친구가 하나님을 주로 소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경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뭐 다른 건 볼 것도 없고요.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생명보다 귀한 믿음. 믿음 있으면 정말 두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 사용하시고 작은 천국 같은 가정 세우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 보면서 천국을 볼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해서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가정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5496님 아들이 사귀는 여자친구라 이제 결혼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정에 조금 의견이 맞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오니 우리 하나님이 이 가정에 찾아가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 아들이 결혼해서 작은 천국 같은 가정 이루어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아들과 또 여자친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가정 되도록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도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0: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사랑의 기도가 모여지는 시간이죠. 힘을 실어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시간, 그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힘입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소망의 기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실 분들은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있습니다. 무명으로 올려주셨어요. 아버지가 교회 공사를 하시다가 3m 높이의 사다리가 무너져서 낙상으로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지난 목요일 사고로 금요일 신경접합 수술을 했고 오늘 오후에는 뼈 골절 수술을 하십니다. 의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기적 같은 역사로 신경과 뼈 모두가 급속한 치유의 역사로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특별히 아버지의 병상에서 친히 함께 하시고 안수해 주옵소서라고 올려주셨어요, 목사님.
0: 네,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었는데요.
1: 네.
0: 그래도 이제 수술을 해서 회복이 될 수 있으니까 정말 다행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주의해서 조심해서 하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좀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진행해 간다면 하나님께서 위험도 막아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실수하셨을지라도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만져주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 상승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 또 새로운 신앙의 그 방향을 제시해주는 좋은 기회가 될 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께서 교육공사를 하시다가 사다리가 무너져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신경접합 수술을 마쳤고 또 오늘 오후 뼈 골절 수술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을 붙드시고 역사해 주셔서 친히 하나님 집도 하심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시되 전보다 더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신경 수술을 한 거 이제 다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뼈도 잘 접합되어서 전보다 더 강하고 든든한 뼈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일할 때 조금도 지장이 없게 하시며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열정으로 일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가정에 이 일이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아가서 수술을 잘 되도록 친히 붙들고 역사하시며 신속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네, 급속한 치유의 역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응답받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실 분들은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있습니다. 0229 성도님,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남편이 아닌 다른 분을 인도하게 하시고 어제 등록까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곧 남편도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네요.
0: 네. 그러니까 제 남편 위해서 아마 계속 기도해 온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한 영혼 다른 영혼까지 구원하게 하셨으니까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 가정에 역사하신다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기도대로 남편이 주님께로 와서 무릎을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0: 이렇게 돌려 보내줄 거니까 계속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제 정말 남편이 예수 믿고 예수님 같은 남편이 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셨으니까 남편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0229님 남편을 위해서 오래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남편 사랑하는 어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그 기도 끝에 이렇게 다른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역사해 주신다 하는 증거를 보여주셨으니 분명히 남편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이 가정이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를 계심을 보여주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남편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신랑이 되게 하시며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그런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남편도 그렇게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간절한 기도 제목 응답될 줄 믿습니다.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하나님을 기도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사업에 힘드신 분들, 그리고 상황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실 분들은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무명으로 올려주셨어요. 중학생 아들이 등교를 거부하고 친구가 없다고 해요. 학교 가도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아이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아이가 마음의 힘을 회복하고 공부와 학교 생활에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목사님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신앙생활은 관계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내놓고 사랑하셔서 바른 관계 되기를 소원하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기만 하면 모든 관계가 다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을 때 바로 서로가 서로를 자기 자신으로 고백했습니다. 자기 자신이며 자기 자신의 뼈요 자기 자신의 살이라고 고백했는데 이 관계가 깨어지면서 완전히 남남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한 저 여자로 완전히 타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이 아들에게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이 아들이 학교 가기를 즐겨하는 그러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녀의 문제는 곧 부모의 문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들이 이렇게 문제를 보이는 것은 부모의 피눈물 어린 기도, 하나님이 우리하여 피 흘리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시고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아들 위해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되고 모든 관계가 정상이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중학생 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친구도 없고 학교 가기를 거부하는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 악한 사탄의 역사를 끊어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악한 사탄의 역사 끊어주셔서 이 아들이 자유롭게 자유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친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주님이 나는 친구라고 말씀하셨으니 가장 좋은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친구와 어떻게 교제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의 간절한 기도 들으시고 이 아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0: 이 아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기둥 같은 인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네, 간절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믿음의 기도, 또 사랑의 기도 응답될 줄 믿습니다. 무명으로 올려주셨어요. 항해사로 일하고 있는 딸이 11월에 집으로 옵니다. 그 사이 무사히 무탈 없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라고 올려주셨네요.
0: 네, 항해사가 됐으면 정말 그 흔들고 넓은 바다에 그냥 나무 잎 한 잎 같은 배에 몸을 싣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러게요.
0: 아마 이 딸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하면서 일을 마치고 또 이렇게 가정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아주 딸이 대단한데요. 아주 훌륭한 딸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일하고 돌아올 것이니까 마음 놓으시고 그냥 정말 그곳에서 항해사로서 모든 선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비치며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역할 잘 감당한 딸을 두 손들어 환영해주는 그런 축복의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항해사로 일하고 있는 딸 정말 오랫동안 해상생활을 하는 거 정말 가정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무사히 정말 즐겁게 반갑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돌아오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니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시고 맡겨주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잘 세워가는 딸로 그렇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안전하게 돌아와 반갑고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과도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함께 하시고 이 딸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 다 이루게 하시며 또 이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얼마나 기쁠까요. 따님이 무사히 별탈 없이 집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참 많았는데요. 다하지 못한 기도 제목은 내일 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우리의 기도는 꼭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품고 간절히 기도해 주신 목사님은 해운대 소명교회 조영호 원로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과 간절한 기도 고맙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1: 오늘도 귀한 기도의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의 차유미 진행의 류순옥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0: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오늘 이 시간은 새로운 교회 한홍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병이 낫고 인생이 변하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옵션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믿음은 다른 모든 옵션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붙잡는 결사적인 대담함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그런 엄청난 믿음의 에피소드인데, 특이할 만한 것은 첫째, 이게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믿음이 합쳐졌다는 것. 또 하나는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다른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믿음이다 라는 것이 좀 특이할 만합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을 말씀하시더니. 여기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을까 하면 다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렸다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도 오셨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이야기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저주받은 병이요, 불치의 병이라고 알려져 있던 나병에서 치유받은 그 사람의 그 놀라운 기적의 순간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던 그 사람을 만져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엄청난 파급효과를 일으켰어요. 당장 당사자인 나병 환자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얼마나 그 이야기를 했던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는데, 아,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어떤 집에 묵고 계셨는데 그냥 그 집으로 인산인해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획에 없었던 말씀을 전하게 되셨죠. 예수께서 2절에 보니까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 웨이, 그것은 복음을 말씀하셨다는 뜻이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이 없는 기적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적은 복음으로 가는 통로가 되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계실 때 그 파워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군중은 귀를 쫑긋 세우고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 여러분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그 좁은 집에서 직접 들을 수 있다.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정말 입추의 여지도 없이 꽉 들어차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부두둑 부두둑 소리가 나더니 흙이 마구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천장 위로 향하지 않았겠습니까? 천장에서 흙이 막 떨어지더니 갑자기 막 김막대기가 쑥 삐져나오더니 구멍이 뻥 뚫려버렸어. 그리고 갑자기 그냥 이상하게 생긴 남자들 네 사람이 이렇게 막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들것에 실린 사람 한 명이 쭉 땅으로 내려온 거죠. 사람들은 그 들것에 온몸이 마비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걸 보고 놀랬죠. 그 중풍병자도 정말 그 예수님을 보고 군중을 보는 표정이 어땠겠어요? 남의 집에 멀쩡한 남의 집에 구멍 뚫어놓고 내려왔으니까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설교를 중간에서 방해했으니까 정말 멋졌기도 하고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 아니면 답이 없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졸지에 자기 집이 뜯겨버려 가지고 화가 난 집주인과 방 안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예수님에게로 쏠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조금만 더 뒤로 시간을 돌린다면 이 중풍병자의 네 명의 친구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정말 이 중풍병자든 친구를 향한 사랑이 애틋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한 동네에서 같이 나고 자란 동무였을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온몸이 마비된 친구가 얼마나 그동안 불쌍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학교도 못 가죠. 직장도 못 가죠. 시장도 자기가 못 가니까 누가 가서 시장 봐줘야죠. 결혼도 못 하죠. 남들이 하는 걸 하나도 못 하는 슬픈 인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친구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친구를 좀 낫게 해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가버나움의 예수님 이야기가 막 들려온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친구를 위해서 일생일대의 찬스를 놓치지 않고 뭔가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아유, 불쌍해라. 이런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누가 저 사람 좀 도와주지. 이런 말은 누구나 해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내 몸을 움직여서 뭔가를 희생하는 거죠. 내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재능을 써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움직이는 액션이 진짜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너무 플라토닉하고 너무 추상적인데 참 사랑이란 대가를 지불해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을 때 그냥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참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니들 참 불쌍하게 사는구나 이러지 않으셨어요. 죄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 사랑한다면 사랑받는 대상의 고통을 그냥 팔짱 끼고 보지 않죠. 하늘 보좌를 박차고 인간의 몸을 입고 뛰어들어오셨습니다. 너무나 귀찮은 일이고 너무나 불편한 일이고 너무나 희생이 큰 나중에는 자기의 생명까지 걸어야 되는 일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개의치 않으셨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네 명의 친구들은 너무나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오래 계실지 또 이제 가시면 언제 다시 오실지 기약이 없었거든요. 이런 기회는 평생 다시 오지 않습니다. 남을 돕는 것도 다 때가 있는 법이에요. 내가 돕고 싶어도 그 사람이 준비가 안돼 있으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이 준비가 돼 있어도 내가 이렇게 상황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데 이 둘이 딱 맞아 떨어지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마침 그 타이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란 그래요. 날이면 날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서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 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역과 일의 차이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역으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일로 일을 해요. 사역과 일의 차이가 큽니다. 일은 체면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겁니다. 죄책감 때문에 돈 받았으니까 뭐 이런 경우 하는 건데 사역은 아니에요. 사역은 사랑이 원동력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영어로 써보면 일은 work 그거 사역은 ministry예요.
미니스트

우리는 섬긴다는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러 오셨어요. 사랑으로 사역을 하면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휘파람 불면서 힘든 일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중풍병자든 동물을 위해서 다른 내 친구가 그렇게 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쉽지는 않았어요. 어려움에 맞서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이 친구를 일단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게 힘들었어요. 다른 환자들과는 달리 나병 환자든 시각장애인이든 일단 걸어올 수가 있는데 이 중풍병자는 자기가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인 청년을 운반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쉽지가 않아요. 조악하게 만든 들것에다 싣고 네 명이 끙끙대면서 옮겨가야만 했어요.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보통 힘든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네 명이 불평 하나 없이 이 친구를 열심히 들것에 싣고 예수님이 계시는 집까지 갔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입이 쩍 벌어지는 상황이 터진 거예요. 막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그 집을 꽉 메우고 있으니까 건강한 장정도 뚫고 들어가기 힘들어요. 아마 친구들은 거기서 맥이 탁 풀렸겠죠. 누워있던 중풍병자도 그걸 보면서 기가 찼을 거예요. 친구들 고마워. 여기까지 해준 것만도 고마워. 그런데 어려울 것 같아. 이제 돌아가자. 이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친구들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들급한 거고 지금 가엾은 자기 동무의 인생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는 평생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의 이 사랑을, 이 집념을 이 정도의 어려움이 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믿는다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은혜가 바로 코앞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포기 못합니다. 믿음이란 그때부터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고 없는 것 같으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모여서 끙끙대면서 방법이 없을까를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들이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절박한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 같아요. 고민하던 그 네 명 중에 한 사람의 머리에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4절 읽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누군가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을 뚫고 들어갈 수 없으면 하늘로부터 달아내리면 되겠네. 이 생각을 하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뚫고 예수교로 가는 길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어요. 우리를 중간에서 포기하게 하고자 하는 드림 킬러, 꿈을 죽이는 어떤 장애물이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그걸 넘어야 돼요. 그걸 넘기 위해서는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예요.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든 주님께 오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정말 무례할 수도 있는 기발한 모험이었지만 자기 친구를 사랑해서 주님께 데려오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기쁘게 보셨어요. 주님이 아무 야단도 안 치시고 그들을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런 거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절박하다면 주님께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주님 그 사이에 있는 어떠한 장벽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뚫고 나가는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화나셨을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날 그렇게 방해받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별로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뭘 보셨어요? 뭘 보셨는가?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뭘 보셨다고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을 보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보십니다. 그것도 아주 자세히 보십니다. 믿음은 오직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우리의 작은 믿음이나마 예수님께 보여드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작은 믿음이 하늘의 문을 여는 버튼이 되기 때문이에요. 신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헬라어를 두 가지로 의미로 번역합니다. 첫째는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고, 둘째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학자들은 둘 다 정확한 번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믿음은 강하죠. 그래서 작은 아이의 고사리 손이 푸시해도 안 밀리던 문이 아빠가 딱 같이 얹어서 확 밀어주면 꽉 열리듯이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는 열 수 없었던 태산도 예수님의 믿음이 얹히면은 무너지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손을 얹어주지 않으세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바로 그 작은 마중물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마중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뀝니다. 그 약한 마중물 믿음을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중물 믿음을 어떻게 보여드립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이 그래? 좋다 이러시나요? 믿음은 행동이에요. 처음에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될 거라고 믿고 왔잖아요. 주님께 첫 번째 마중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힘을 합쳐서 겹겹이 에워싼 인파를 뚫기 위해서 천정을 뚫고 친구를 달아내렸을 때 두 번째 마중물이에요. 그 작은 마중물의 믿음을 보여드리자 예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대단한데? 그러면 이제 내가 나설 때인가? 그 믿음 위에 예수님의 손을 얻는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약한 인간의 믿음을 마중물로 보여드리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큰 믿음을 얹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측에서 시작하는 작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겨자씨는 좁쌀보다도 작아요. 그런데 처음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져라면 어느 정도 작은 믿음이라는 거지. 그 작은 믿음이라도 보여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움직여서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믿음을 얹어주시면 그때부터 산이 움직일 거라는 뜻이죠.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촉발된 예수의 믿음이 와서 산을 움직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믿음이나마 이 자리에 와서 주님께 보여드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맡고 있는 어떤 산을 움직여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사실 예수님의 반응이 어떨지를 전혀 모르고 모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셨을 뿐더러 그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이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작은 자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son, 아들한 뜻이에요. 와,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아들아라고 선포해 주셨다는 것은 그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중풍병자는 오늘 예수님 처음 보는 날입니다. 평생 사람들의 무시를 받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유명하신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그를 사랑의 눈으로 보아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재수 없다고 욕하고 지나가던 그를 향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의 육체의 병을 고쳐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병 고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죄의 용서임을 믿습니까? 네 병이 나았느니라고 하시기 전에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용서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인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용서예요. 그만큼 죄 책감은, 죄 의식은 인류를 억누르고 있는 무시무시한 거였어요.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오신 용서의 축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맨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나요? 은혜란 덮어준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기 때문에 주홍같이 붉은 죄인도 눈같이 휘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이 용서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불행합니다. 이번에 네팔에 있었던 그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끔찍합니다. 그러나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부자도, 건강한 사람도 소용없어요.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설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에게 필요한 것은 치유 전의 복음이에요.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복음, 이 복음을 듣는 순간에 중풍병자의 눈에는 눈물이 왈칵 쏟았을 것입니다. 그 마음의 뿌리에 영혼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면서 그의 육체가 치유를 받을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항상 삐뚤어진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죠. 6절 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7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이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신학적으로 따져보니까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이거 신성 모독죄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지만 말로 표현은 못한 게 군중들한테 돌맞을까봐,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할까봐 말은 못한 거죠. 그리고 교리적으로 그들이 옳죠.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은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해요. 교리적인 사람은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하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자기들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우리는 교리적인 생각에서 한 차원 높여서 영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영적인 눈을 가지면 자기들 앞에 계신 분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의 그 교리적인 악한 생각을 꿰뚫어 보셨다고 했어요. 8절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생각하자마자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아까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을 아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이들의 비뚤어진 불신의 생각을 아셨다고 했어요. 주님께서는 다 아세요. 우리의 믿음도 보시고 우리의 불신도 보시고 우리의 선한 생각도 보시고 우리의 악한 생각도 꿰뚫어 보시는 줄 믿습니다. 행동의 뿌리가 되는 게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항상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 앞에 비추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고 믿음의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십시오.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가 바로 우리 인생이거든요. 나를 지금 가장 많이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 바로 나예요. 여러분은 돈 생각을 주로 하십니까? 음란한 생각만 하고 사십니까? 남을 해코지할 생각만 하고 사십니까? 그러면 인생도 비참해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보통 상식적으로는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하는 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지만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면 실제로 눈앞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말했는데 안 나오면 사기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는지

0: 이라고 말하는 게 더 쉬워요. 그렇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죄 용서가 훨씬 더 어려워요. 훨씬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죄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우리 모든 인류가 저지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쉽게 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곧 너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선포를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죄 용서 쉽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홍해 가르는 거 쉬운 일이에요. 죽은 자 일으키는 거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는 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러신 것이고 주님이 그 70km가 넘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서 6시간 동안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셨을 때 두꺼운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바위가 터지고 땅이 갈라졌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졌던 거예요. 죄 용서 쉽지 않아요. 베드로, 바울, 사도들은 많은 기적을 일으켰죠. 그들은 죄 용서를 선포할 수는 없었어요. 같은 죄인이니까 오직 죄를 이기실 수 있는 분은 자기의 생명으로 죄값을 치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셨어요. 10절, 12절 읽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까 둘 다 어려운 일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둘 다 하신 거죠. 예수님은 그의 육체의 병에서 일으킬 능력도 있으신 분이시며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사랑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순식간에 모든 사람 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사함과 육체의 치유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가 용서받는 것은 육체의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분명해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먼저예요. 영이 살아야 육이 사는 거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우선순위의 법칙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응답이 급하시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완전히 들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고 난다면 주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풀어주시면서 우리의 육체의 문제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죄 용서의 은혜가 먼저 와야 축복도 축복이 되는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있는 그 어떤 문제도 예수께로 가지고 오면 그 작은 믿음을 보여드리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으시고 그럴 마음이 있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을 믿습니까? 다 자기 살기에 급급한 이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험한 세상 가운데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사랑에 근거해서 지금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있는 그 중풍병을 주님께로 가지고 오십시오. 하나님,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 안에서 기도합니다. 나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나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 감추인보화 지금까지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에 위치한 새로운 교회 한홍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597-0000 0691번.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9월 7일 월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고신대학교가 개교 80주년을 맞아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추록 성도들을 세운 고려신학교를 모태로 한 고신대학교가 지난 4일 한상동 홀에서 개교 8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교단 관계자와 정관계 인사, 동문 등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1부 예배와 2부 기념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예장고신 총회장 최성은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학교의 역사가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며 위대한 신앙유산을 다음 세대와 유학생들에게 온전히 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역동적인 난타 공연으로 막을 올린 2부 기념식에서 이정기 총장은 80년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정의하며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 혁신을 다짐했습니다.
1: 지난 80년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가오는 80년은 우리의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변화할 것은 과감히 변화시키고 우리가 지켜야 될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과 기독교적 교육의 본질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0: 고신대학교는 한국교회 앞에 개혁주의 신앙과 순교 정신을 뿌리내리며 오직 복음과 진리를 수호해왔습니다. 고신대는 이번 80주년을 기점으로 고신대병원을 축으로 하는 의료선교의 전통을 계승하는 동시에 대학 혁신 지원 사업과 국제 교류를 강화해 열방을 향해 생명 존중의 가치를 전파하는 글로벌 기독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새롭게 도약할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오는 15일부터 사흘간 서울 도림교회에서 제111회 총회를 개최합니다. 고령화와 신학생 감소에 따른 실무연한 조정과 부총회장 선거 파행 등 주요 안건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소식을 오다인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2: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이번 총회에서 항존직 실무연한을 71세 생일 전날까지로 변경하거나 75세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논의합니다. 신학생 감소에 따른 지역 신학교 자율통합안과 여성총대 법제화가 함께 안건으로 올라온 가운데 부총회장 선거는 후보의 학력 기재 오류와 선거관리위원장 사퇴 등으로 일정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강원도 홍천에서 총회를 열 예정인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은퇴 목회자가 80세까지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다룰 계획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은퇴 목회자 사역 연장을 통해 목회자가 없는 농어촌 및 도시교회의 폐쇄를 막고 사역 기회를 넓히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이윤희 한국 YMCA 전국연맹 신임 사무총장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서울 YMCA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YMCA 청년 서포터즈 300기금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윤희 사무총장은 취임사에서 청년 평화 리더 300명을 육성하고 훈련하는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청년을 단순한 수혜자나 동원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전국 65개 회원 YMCA의 중심 주체로 세우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전 세계와 지역 현장을 누비며 평화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YMCA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윤희 사무총장은 청년들의 주도적 성장을 돕고 한국 YMCA의 새로운 평화운동 기반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신사참배 강요에 맞섰던 호주 장로교 선교회의 교육사역 철수가 하나님 주권을 지키기 위한 신학적 결단이었다는 연구 결과

예수님의 복음이 지금 스며듭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삶 속 구석구석에 스며드는 시간, 예수로 스며들다. 안녕하세요, 유성수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인데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일에 교회 가면 우리는 이런 인사를 많이 듣게 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집사님.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장로님. 승리, 여기서 말하는 승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승리의 비법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신실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봅시다. 예수로 스며들다. 예스. 오늘도 예수님의 향기가 곳곳에 널리 퍼지길 소망하며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듣고 싶은 찬양이 있다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유료 문자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에서 부산 선택하시고 로그인하시면 무료로도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9월 7일 월요일인 오늘, 여러분 다들 주말 잘 보내고 오셨나요? 오늘은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월요일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게 아니라 월요일마다 찾아오는 게 있죠. 바로 월요병 이라고도 하죠. 여러분들은 이 월요병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가요? 이 시간 여러분만의 건강한 일주일 나기 비법이 있다면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유료 문자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에서 부산 선택하시고 로그인 하시면 무료로도 채팅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면서 찬양으로 힘차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요, 여기에 모인 우리, 어노인팅이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믿음이 필요해, 히즈윌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 예수로 스며들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이 있다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무료로 채팅 참여가 가능합니다.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오늘은 월요일에 월요병 타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월요병 극복 방법이 있다면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건강하게 이 월요일을 보내고 계신지 함께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유료 문자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에서 로그인하시고 무료로 채팅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윤상은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내 진정 사모하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하루 한 장. 매일 10편 한 편씩 읽어드립니다. 듣고 계신 분들은 아멘으로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만약 가능하시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소리 내어 읽어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하루 한 장 시편을 소리 내어 읽을 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의 시편, 시편 40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강성훈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그리고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오지은이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43편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시편 43편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삶의 고민과 걱정과 아픔과 탄식을 모두 주님 앞에 드리며 오늘도 우리에게 힘주시고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로 스며들다 유성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 힘과 성공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말씀을 평생 곁에 두며 예수님만 나의 왕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참된 왕의 길을 가려면 첫째,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 14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죠.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서 백성이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리라고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잊어버리면 세상이 부러워집니다. 남들은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결혼도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러면 어느새 그것들을 내 인생의 왕으로 세우고픈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15절에 하나님은 백성의 연약함을 아시고 한 걸음 양보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왕을 세우고 싶다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능력이 많고 돈이 많고 말 잘하고 스펙이 화려하다고 왕의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결혼도 직장도 자녀 교육도 단지 조건과 형편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진정한 왕은 사람도 성공도 돈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 스펙과 성공, 잘나가는 사람을 부러워하진 않나요? 내 인생의 왕처럼 떠받들고 있는 세상의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왕의 길을 가려면 둘째, 세상의 힘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16절은 왕이 병마를 많이 두는 것을 경계해요. 당시 병마는 군사력의 상징이었죠. 세상 왕이라면 당연히 강한 군대를 갖고 싶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은 달라야 해요. 군사력을 아예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지요. 힘이 많아지면 하나님보다 그 힘을 더 의지하기 쉬운 까닭입니다. 더구나 병마를 얻고자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고 해요. 애굽은 이스라엘이 종살이하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해 주셨는데 힘을 얻겠다고 다시 애굽의 길로 돌아가는 것은 구원을 거꾸로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도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가 예전에 의지하던 방법으로 돌아가려 할 때가 있지요. 돈으로, 인맥으로 그렇게 세상 방법과 타협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17절에서는 아내와 은금을 조심하라고 해요. 아내는 당시에 성행한 정략 결혼을 말하지요. 솔로몬은 결국 이 말씀에 걸렸어요. 많은 아내와의 정략 결혼을 통해 나라를 든든히 하려 했지만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우상에게로 돌아서게 했습니다. 은금은 경제력을 뜻하는데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아두는 것을 경고합니다. 돈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자기를 위해 쌓아두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보다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게 많이 가...

마저 미혹되는 것보다 복일 수 있어요. 세상 왕은 군사력과 외교력, 경제력이 많을수록 성공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마음을 미혹하는 요소가 될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쌓아두고 싶은 병마와 아내, 은금은 무엇입니까? 힘들 때마다 다시 돌아가고 싶은 나의 애굽은 어디입니까? 참된 왕의 길을 가려면 셋째, 말씀을 평생 곁에 두어야 합니다. 18절에 보니 왕이 왕위에 오르면 가장 먼저 율법서의 등사본을 책에 기록하라고 해요. 왕이 직접 말씀을 베껴 쓰라는 것입니다. 왕도 주의 말씀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도 주의 말씀 앞에서는 한낱 죄인인 까닭입니다. 그리고 19절에 그것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해요. 잠깐 읽는 게 아니라 평생입니다. 왕은 결정할 일이 너무도 많잖아요. 사람도 세워야 하고 전쟁을 판단해야 하고 수많은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자기 경험과 총명을 의지하기보다 말씀을 곁에 두어야 해요. 그 목적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왕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평생 배워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믿음도 자동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높아질수록 더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20절에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게 된다고 해요. 왕의 가장 큰 위험은 교만이에요.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자기 말을 들으니 스스로 특별하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평생 읽으면 나도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가장 큰 응답은 내가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중요한 결정을 할때 세상의 처세술을 먼저 찾습니까? 말씀을 먼저 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도 가족과 지체 위에 군림하려 들지는 않습니까? 성공과 인정이라는 세상 왕을 좋아한 불신앙의 모습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보육원에서 자라며 혼자 모든 것을 책임지고 결정하다 보니 제 판단들은 다 옳다는 생각이 굳어졌어요. 회사에서 금방 인정도 받으니 교만이 하늘을 찔렀죠. 세상 성공을 위해서라면 불법적인 일도 눈을 감았고 접대를 위해 음란의 죄도 행했어요. 인정 중독에 빠져 저의 모습을 숨겼지만 집에 돌아오면 죄책감에 괴로웠고 그러면서도 계속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서 도 여전히 부모님에게 버려진 아픔을 성공으로 보상받으려 하며 돈 욕심도 내려놓지 못했지요. 제게 친형이 있는데 형은 사업을 하다 크게 망해 사채까지 쓰며 빚쟁이 신세로 쫓기게 되었어요. 형은 매일 저에게 전화해서 힘든 마음들을 다 털어놨고 그제야 가족 구원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던 제 모습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말씀과 공동체 덕분에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데 형은 정말 외롭고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에 형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며 형과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지요.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왕의 우선된 임무라 하세요. 부모님에게 버려진 아픔과 억울함으로 세상 성공을 기준 삼고 살던 제게 형이 망하는 사건을 주셔서라도 저의 죄를 회개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해요. 이제는 힘과 물질이 아닌 말씀과 성령을 구하며 가정을 거룩히 지키기를 원해요. 무엇보다 말씀을 읽고 순종함으로 교만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저의 적용은 친형에게 매일 큐티 말씀을 나누고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말씀을 펴고 교만을 내려놓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왕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리에서 세상의 병마와 은금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평생 옆에 두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리하므로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오직 예수님만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고백하면서도

0: 세상의 성공과 인정과 돈을 부러워하고 그것들을 내 인생의 왕으로 세우려 하는 저희입니다. 힘든 사건 앞에서 말씀보다 사람과 돈과 내 경험을 의지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완악함도 있습니다. 병마와 은금을 많이 쌓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복임을 알고 부족할 때 더욱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길 원합니다. 나를 미혹하는 성공과 인정과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나의 왕으로 모시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평생 내 옆에 두길 원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내 생각과 처세술을 앞세우지 않고 말씀을 먼저 펴고 높은 자리로 갈수록 더 낮아지고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으며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큐티엠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모로코는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무슬림권에 속한 나라입니다. 이 땅이 복음화되어 주님의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현재 모로코 땅에는 비즈니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좋은 사업 파트너와 회계사 그리고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모로코에서 NGO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비자를 얻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비자를 순적하게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그 땅에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 사랑 캠페인은 부산 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일본 찬양

FEBC Mission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9월 7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요즘 휴대전화 한 대를 얼마 정도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얼마를 주고 사셨나요? 찾아보니까 최신형 핸드폰 가격이 수십만 원대부터 200만 원대까지 있던데 만약 휴대폰 한 대가 7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면 그 어떤 기능이 있다고 해도 선뜻 사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최근 북한 해산에서는 중국 휴대전화 한 대가 최소 3만 5천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7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보다 만 위안, 그러니까 200만 원 정도가 더 올랐다고 하는데요. 북한에서 단속이 더 강해지고 휴대전화를 들여오는 길이, 밀수하는 길이 계속해서 막히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들이는 중국 휴대전화는 단순한 전화기로도 사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하죠. 중국과 장사를 하거나 돈을 보내고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휴대전화가 생계와 연결된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휴대전화를 통해 외부 정보도 들어오고 또 북한에 있는 정보가 빠져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북한에서 들려오는 이 소식들이 이 휴대전화를 통해서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700만 원이라고 해도 사실 이게 그 가치가 다르죠. 이 가치가 북한에서는 해산에서 단층집 한 채를 살 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부담이 상당히 큰 거죠. 이렇게 외부와 연락하는 것조차 큰 위험과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북한 주민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북녘계 주민들이 가족들과 자유롭게 연락하고 또 필요한 정보, 외부 정보를 두려움 없이 나눌 수 있도록, 무엇보다 복음이 그곳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해피데이 시작합니다. 오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출석 인사로 함께 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저도 복음 통일을 소망하고 있습니다라는 소망의 한 줄도 좋습니다. 북녘계 주민들이 복음을 자유롭게 누리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한 줄도 좋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샵 1069번으로 기다리면서 찬양 올려드릴게요.

출석합니다. 1136님 반갑습니다. 북한에도 속히 교회와 그리고 예배가 자유롭게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도 출석 인사 주셨고요. 양평에서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인천에서 인천 날씨는 지금 너무 좋아요. 하지만 조금 덥습니다. 예수의 피로 보혈로 씻김 받는 우리의 행복한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어플리케이션으로 남겨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이렇게 축복의 문자를 남겨주신 5611님께 첫 번째 출석 인사 선물 보내드리고요. 와, 재택근무를 하시면서 방송을 듣고 계시대요. 아마 점심 식사를 좀 하시면서 점심 식사 중에 듣고 계신 걸까요? 6753님. 북한 동포들이 또 이 방송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라는 기도의 한 줄도 있었는데 아멘입니다. 24시간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도 매 순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앞서서 북한의 휴대폰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잠시만 없어도 너무 불편한데 오늘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던 분도 계시고, 세종에서 북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문자도 있었어요. 5130님의 문자처럼 새벽 기도회 요즘 계속해서 나가는데 북한을 위해 오늘 기도하는데 뜨거운 눈물이 났습니다. 북녘 땅에도 억압의

죄에서 자유를 달라고 마음 놓고 성경 읽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얼른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저 자신도 회개했습니다. 여기는 포항입니다. 바람이 엄청 불어요. 저 북녘 땅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앞서서 뭐 휴대전화의 자유를 나눴지만 실제로 북한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은 북한 내부에서 이제 구매를 하고 사용하는 비율이 4분의 1 정도라고 하는데 이 휴대전화에는 많은 것이 제한이 돼 있죠. 심지어 오빠라는 말을 써도 경고문이 뜬다고 해요. 근데 이 휴대전화도 복음통일의 그 길이 확장되고 우리가 하나가 된 그날에는 우리의 뭐 컬러링처럼 아니면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이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처럼 성경 어플리케이션이 그곳에 심겨지는 그날이 머지 않았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자유로운 휴대폰을 사기 위해서 중국에서 일부러 밀수를 해서 이 어마어마한 가격을 주고 사는 거라고 하죠. 물론 중국 휴대폰도 제한되어 있는 게 있지만 장사를 하거나 연락을 하거나 하는 조금은 더 자유로운 근데 그 자유를 위해서 그 가치를 충분히 또 내는 주민들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자유에 대한 갈망이 강하다는 건데 이 갈망에 복음으로 인한 그 넘치는 보혈의 은혜, 그 생수로 인한 주님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한 줄로 출석 인사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신청 찬송 있으시면 또 나눠주세요. OEP데이에서는 매주 월요일 찬양으로 가득 채워갑니다. 신청 찬송이 있으시면 보내주시고요. 축하 사연도 함께 나눠주세요. 찬양 올려드리고요. 오늘 찬양 찬송으로 채워가는 만큼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오늘의 선곡까지 만나볼 텐데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찬양 후에 만나볼게요.

저는 양강도 해산에서 태어난 디영이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랑과 은정으로 자나깨나 빚고 싶은 마음으로 이 찬송가를 접하였습니다. 이 찬송가를 듣는 순간 주님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림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사랑과 은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원망의 분노로 자신을 한탄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저를 씻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방황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언제 한번 나의 삶을 누릴 생각도 못해본 저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의 중심으로 사랑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고향 북한 땅에서, 고향 양강도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릴 그날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양강도가 고향인 리영희 자매 오늘의 선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자매님의 소망을 담아서 함께 찬양해 볼까요?

우리 주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세계를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며 하늘의 별과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이 우주에 찰 때 우리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힘껏 찬양할 수 있는 남과 북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양강도가 고향인 리영희 자매 오늘의 선곡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번에는 편곡된 찬양으로 한 번 더 찬송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시편 91편 1절의 말씀. 이 땅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남과 북의 하나된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를 지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판에 새기면서요.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 보내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 양강도가 고향인 리영희 자매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대전극동 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고향의 봄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양까지 함께했습니다. 할렐루야 하시면서 힘찬 찬송을 북한에서도 부를 그날이 오겠지요. 아멘! 라고 어플리케이션으로 남겨주셨고요. 오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의 기도문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 북한 땅에서 목숨을 걸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 저는 이렇게 나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회개가 됩니다. 하루속히 저 북한 땅에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하시면서 5536님이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남겨주셨어요. 북한이 고향인 우리 리영희 자매가 올려드린 오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시고 계시겠죠. 그리고 이 기도를 함께 하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북한 땅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으로 바로 서고 아까 찬양 전에 나누었던 이 북한 땅에 성령의 바람이 가득하게 소망하는 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웨피데이 끝나는 시간까지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로 기다리고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로 함께해 주세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함께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OE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엠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양강도에서 태어난 우리 이영희님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그 마음 위에서 마음을 저도 모아봅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극동방송을 들으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 귀한 찬양을 부르시는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뭉클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전파 다시 복음으로 북한의 모든 동포에게 자유를 주옵소서 반드시여 주님 하시면서 문자 주신 분 계신데요. 아멘. 반드시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곳에 복음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샬롬 하시면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북녘당에 복음 통일의 날이 속히 오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5189님, 그날이 정말 축제와도 같은 날이겠죠. 기쁨과 찬양의 소리가 가득한 날이겠죠. 보라 새일을 행하리라 기대됩니다 하셨던 와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출석 인사도 믿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OFPD에서도 선물 이렇게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샵 1069번으로 출석 인사라는 이름으로 우리 기도의 한 줄 한 줄 소망의 한 줄 한 줄 남겨주세요.

OFD 함께하면서 북한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0153님 주셨어요. 북한에 대한 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시선을 받아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의 전달자가 되어주세요. 하루에 한 가지 소식 이상을 나누고 있죠.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주변에서 함께 나누면서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으고 기도의 산을 같이 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추석이 다가오니 우리 민족이 더 생각납니다. 어서 복음이 북한을 저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4365님,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도 어느 완전한 때 이루실지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해 주실 거죠. 오늘 또 이 소망과 믿음과 함께 OFD는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신청해 주신 찬송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합니다. 그리고 출석 인사 이렇게 기도의 한 줄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또 선정 통해서 개별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우리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들 믿음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서 이 실상은 본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을 믿고 이 땅에 낳고 천하계에 오신 것은 나 때문에 오셨다. 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사함을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믿느냐 이거예요. 그걸 믿으면 그때 보지 않았단 말이야. 보지 아니한 것을 보는 것처럼 말씀의 증인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증인이. 누구 보고? 우리들 보고. 우리들 보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걸 믿지 않으면 다 가짜야. 어떻게 십자가를 믿어? 어떻게 부활을 믿어? 승천하고 재림할 걸 어떻게 믿어?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셨다는 죄의 속성의 본질을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닫느냐 이거요. 그거를 확실히 갖는다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이 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믿음을 가진 자가 영혼의 구원을 받을 거예요. 신학자들 도전 받으셔. 당신들도 지금 무릎 꿇고 철야해 보셔. 성령이 임하면 많은 지식이 충분한 것이 말씀하여서 가슴에 대해서 통곡을 해보여.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통곡이 성경을 증거를 의지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을 수 있는 것,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황이 성 베드로의 대성당의 신축 건축비를 하기 위해서 그걸서 면제부를 파는 거예요. 면제부. 나는 목회를 안 해봐서 난 잘 모르겠으나 교회 지면서 거짓말 시키면서 돈 뜯는 목사가 못 쓰는겨. 이 면제부가 똑같은 거예요. 507년에 그런 면제부로 인해서 개혁이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루터가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영적 회개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돈을 주고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확산되어서 우리가 지은 우리 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제, 신부님 앞에서 나가서 고해 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 죄사함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죄사함을 하나님이 해주는 거지. 고해 성사한다고 해서 그래 세계에서 너 용서해준다. 돈을 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죄를 모두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의 성직자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 교리적으로 잘못된 이 부패된 507년 전에 그 부패된 성직자의 실상이 오늘날 세계적인 우리 저를 포함해서 성직자들이 이런 보험하지 않고 있느냐 이거요. 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 아까 얘기했던 교황이고 성경의 권위보다 인간의 전통과 교리를 강조한 거요. 교리로 인해서 막 한 거요. 부끄러운데 부끄러울 줄 모르는 이 우리 자신들이 돌이켜야 되지 않느냐.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보훈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센텀 주님의 교회 한경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새나 한 주간도 편하셨습니까? 부산 해운대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센텀 주님의 교회 한경택 목사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라는 주제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어 사회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소유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짐이 없고 우리를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수술 도구이며 용광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일어난 거룩한 영적인 변화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를 변화시키는 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수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절과 골수를 찌른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죠. 영혼의 메스가 되어 깊은 숨은 동기를 수술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활력에서라는 말씀은 살아 움직여 일한다는 말씀인데 뛰어난 외과에서는 암 덩어리와 정상 조직을 정밀하게 구분하여 도려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면 내가 거룩한 열정으로 포장했던 야망, 교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정확히 찔러 쪼갭니다. 그것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주님을 위해 사육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위해 이러던 가짜 자아가 말씀의 메시 아래 잘려나가며 진짜 제자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은 정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물로써 깨끗하게 한다는 에베소 5장 26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더러운 가치관을 씻어내는 영적인 세탁기가 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 거룩하게 하시고 원어에 보면 씻어라는 말을 전신을 깨끗이 씻는 목욕 정화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석탄 공장에서 일하는 인부는 아무리 주에도 온몸에 검은 판가루가 묻겠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며 온갖 세속적인 가치관, 음란, 탐욕의 판가루를 뒤집었을 때 말씀의 깨끗한 생수가 매일 우리 영혼을 세척하게 됩니다. 매일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분은 세상의 때가 시들지 않는 유연한 인격을 갖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겠죠. 세 번째는 말씀은 재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23절 말씀처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거듭나게 한다는 것이죠. 썩지 않을 씨앗이 되어 존재 자체를 재창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그 성경의 능력입니다. 여기 씨는 생명력이 응축된 자라나는 씨앗을 말합니다. 사과 씨 안에 장차 커다란 사과나무가 될 모든 유전 정보가 들어있겠죠. 성경 말씀이라는 씨앗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떨어지게 되면 단순한 행동 수정이 아니라 존재의 변형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쓴풀을 내던 나무에서 성령의 단 열매를 맺는 새로운 나무로 체질이 바뀌게 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나를 투영하지요. 그러니까 내 영적인 생얼을 보여주는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고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살펴보다는 상체를 굽혀 자세히 들여다보다라는 뜻인데 얼룩이 묻은 얼굴을 한 사람이 거울을 보지 않으면 자신이 깨끗한 줄 착각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서기 전까지 우리는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은

신학생이야? 괜찮은 목사야? 괜찮은 교인이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깊이 자신을 비춰볼 때 비로소 내 내면의 비열함과 잔인함, 죄성이 드러나게 되고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망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입니다.

대장간 망치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대장장이는 단단한 쇠를 말랑말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를 씁니다. 뜨거운 불에 달구고 거대한 망치로 내리칩니다. 햄마로 내리치겠죠. 고집스럽고 교만한 우리의 자아, 또 세상의 전통과 타성에 젖은 정서적 바위는 말씀에 불과 망치로 두들겨 맞을 때 비로소 깨지고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재조합된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고 경험하려면 무엇을 깨닫고 우리가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이 내 삶에 실제 역사하는 것은 다릅니다. 말씀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깨닫고 적용해야 할몇 가지 실천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식에서 삶의 원어로 바꿔야 되는데, 예수님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단을 대적한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레마의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이 로고스라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말씀을 레마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로고스가 내 삶의 레마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적용한다면 나에게 개인적으로 부딪혀오는 생생한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깊이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객관적인 어떤 신학 연구 대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성경을 펼칠 때 하나님 오늘 저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마음에 쿵 하고 부딪히는 한 구절을 노트에 적고 온종일 그 말씀을 곱씹게 되면 그 말씀이 일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모험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 말씀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리다고 고백을 하고 만선을 거두게 되죠. 그러니까 내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할때 던지는 그 믿음이 필요하겠죠. 베드로는 뼈가 굵은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밤새 고기를 못 잡았지만 목수 출신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라 하실 때 자기 경험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상식을 꺾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믿음의 경험은 저와 여러분의 이성적인 판단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불가능해 보이는 깊은 바다로 나갈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로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술로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이 고백하단 말은 하나님과 동일한 것을 말해야 한다 이렇게 원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보며 불평하거나 나는 안 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말을 그대로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했듯이 눈앞의 환경을 향해 믿음으로 크게 담대함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는 것은 영적인 공기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시편 1편 2절 말씀처럼 읊조리며 되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소가 새김질하듯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실과하여 그 율법을 시하러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2절에 말씀하죠. 이 묵상하다는 말은 중얼거리다 사자가 사냥감을 놓고 낮게 으렁거리다는 그 뜻이 원어의 하가라는 그 말에 들어 있습니다. 손은 위를 4개 가지고 있어 풀을 계속 씹고 또 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눈으로 훑어보고 넘기지 마세요. 한 구절을 입속에 머금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고 온종일 되새김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이 내 뇌와 피와 세포 속에 스며들 때그 말씀은 튼튼한 영적 근육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내로 말씀을 지켜

0: 결실이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환경 아래 끝까지 머무라는 그런 담대한 인내가 좀 필요하겠죠. 씨앗을 심고 다음날 땅을 파헤치며 왜안 자라지 하는 그런 농부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 약속을 받았다면 응답의 때로 더디더라도 시험의 환경 아래 끝까지 버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내로 지켜낸 말씀만이 씨앗을 터뜨리고 거대한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밭이 되게 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백배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부산시 해운대로에 위치한 센텀 주님의 교회 한경택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1-742-1968 혹은 휴대전화 010-4557-1734번 센텀 주님의 교회로 연락주시거나 부산전화 0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부산극동방송입니다. FEBC
3: FEBC 게시판입니다. 덕천교회가 9월 20일 주일부터 9월 22일 화요일까지 덕천교회 3층 대예배실에서 축의 부흥사경회를 진행합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 원로목사 장향희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338-910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10월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문의 전화는 031-977-8383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기독교마약중독연구소가 9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수영로교회에서 기독교마약중독연구소 9월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선생 박주정과 707명의 아이들의 저자 박주정 교수가 강사로 나섭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010-6616-3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늘노래문화전도연구소가 9월 20일 주일 오후 7시 늘노래연구소 무궁회관에서 늘노래문화전도연구소 세미나 인문학으로 전도한다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2570-6737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페이지 하단 시청자 센터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샵 0933 단문 50원 유료 문자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게시판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 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 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 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 합창제. 지금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의 문자로 합창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미리 보낸 감동 영상과 입장권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찬양으로 하나 되는 대축제,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0: 늘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의 시간은 부산시 금정구 서곡로에 위치한 부산 동부교회 양혁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십니다.
1: 할렐루야. 우리 앞에 분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선포합시다. 예배의 영광을 누립시다. 예배의 영광을 누립시다. 아멘. 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데 그 첫 단추, 신앙의 첫 단추가 뭐냐? 예배라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확실히 믿고 의지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그게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첫 단추를 잘 채우잖아요. 잘 채우면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배의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이 점점 기울어지게 되죠. 그리고는 신앙의 틀도 바뀌어서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소소한 일상까지도 다 무너지면서 예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참 많이 드리고 있는데 참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간혹 예배를 잘 모르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는 늘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말을 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새벽도 잘 지키고 수요예배도 금요예배도 늘 와서 예배 중심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군가가 그분들에게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 답이 정말 시원치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왜 예배를 해야 되는지, 예배자인 내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지, 예배를 통해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신 있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예배가 뭘까요? 예배자인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누려야 하는 걸까요? 오늘부터 제가 한 10주에 걸쳐서 예배와 관련된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본문은 정말 익히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이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이걸 조금 더

완전히 압축해서 막 여드름 짜듯이 그렇게 팍 짜서 딱 튀어나오는 한 단어를 꼽는다면 뭘까요? 첫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표적인 거죠. 그럼 질문, 여러분 왜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첫 표적을 행하신 것일까요? 왜 하필이면 이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첫 표적을 행하시는 그 장소가 되었느냐 하는 거죠. 그 이유는요, 미리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뭘 미리 보여주기를 원하셨느냐? 오늘 이 첫 표적을 보면 앞으로 펼쳐지게 될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과 의미가 드러난다는 거죠. 오늘 표적을 잘 보고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의미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너희가 반드시 알고 따라가야 한다는 그 의미에서 이 첫 표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이 사역의 방향, 목적, 과연 무엇을 향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위해서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주신 목적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 일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거나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거나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 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를 담아놓으시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 이 가나 혼인잔치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의 시작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아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두 가지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예배에 참석한 우리의 마음을 점검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모자람, 나의 부족함, 우리의 결핍. 바로 이게 예배의 도구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 모자람과 부족함과 결핍을 느끼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아마 대부분 다 모자란 것을 참 싫어할 겁니다. 여러분, 모자란 게 좋으세요? 넘치는 게 좋으세요? 말해 뭐 하겠어요? 넘치는 게 좋죠. 우리는 삶에서 부족이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넉넉해지기를 원하고 할 수만 있으면 풍족해서 다 빼곡히 쌓아놓고 살고 싶어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정반대로 모자람을 기쁘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결핍과 부족함을 눈여겨보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결혼식이 있어서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과 함께 그 결혼식을 방문을 하시죠. 당시의 결혼식은 참 특별했어요. 왜 특별했냐면 평소에는 그들이 우리가 보릿고개가 있는 것처럼 그냥 일상 삶은 참 굶주림이고 배고픔이었거든요. 근데 언제만큼은 진짜 성대한 잔치를 하느냐? 언제일까요? 결혼식이더라는 거죠. 그것도 짧게는 7일. 와, 7일 동안 잔치하면요, 저는 결혼을 못할 것 같아요.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러니까 손님 대접을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길게는 또 10일까지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한 거죠. 특별히 잔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 뭘까요? 포도주잖아요. 포도주가 베풀어지면 그 포도주 때문에 잔치의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클라이막스까지 치닫게 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잔치가 한참인 상황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3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러분들은 지금 문제의 상황인식을 잘 하지 못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러분, 이 말은요 아주 매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 애들 말로 헐. 이게 뭐냐면 여기서 떨어졌다라는 단어는 그냥 모자라서 아쉬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

완전히 바닥이 났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거죠. 당시에 포도주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쁨을 상징했거든요. 근데 포도주가 완전히 바닥이 나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으니 이건 지금 이 잔치에서 기쁨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잔치가 불가능한 상태인 것이고, 심지어 모든 흥이 깨져서, 여러분 잔치의 흥이 깨지면 그 전까지의 모든 잔치의 즐거움이 사라지면 뭐가 갑자기 올라오는 줄 아세요? 아쉬움. 그리고 이 아쉬움이 정도가 지나치면 온갖 불평과 원망이 막 올라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7일 동안 진짜 고생했거든요. 있는 돈, 없는 돈다 끌어다가 손님들 대접하기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헐한 거죠. 그러면서 잔치의 흥도 깨지고 사람들의 얼굴이 막 죽상이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모든 불명예를 이 주인이 감당해야 되니 얼마나 이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냐는 거죠. 바로 그때에 갑자기 마리아가 나타나서 무슨 말을 하는데, 3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우려했던 문제가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포도주가 완전히 바닥이 나서 흥도 깨지고 그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짜증을 막 쏟아내는 이 위기가 발생을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바로 그 순간에 모자라고 부족하고 결핍해서 모든 기쁨이 사라질 위기 상황에서 마리아가 이 위기를, 이 문제를 누구에게 알려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주변에 있던, 함께 했던 그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함께 참여했던 제자들입니까? 아니에요. 이 모든 사람들이 아니고 모든 모자람과 결핍과 부족을 누구에게 알려요? 예수님께 알리더라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에게 이 일을 알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마리아는 잔치에 참석한 그 누군가가 아니라 왜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한 예수님, 그분께 포도주가 완전히 바닥난 상태를 알리고 계신 걸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마리아는 알았던 거죠. 마리아는 알았던 거예요. 뭘 알았느냐? 모자람의 순간이 누가 필요할 때라는 순간이요? 예수님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결핍과 부족한 상황이 드디어 예수님 능력 나타내실 상황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포도주가 완전히 바닥이 났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이에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이라는 것은 아직 그 어떤 기적이나 표적도 나타내 보이신 적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인생의 모자람과 결핍과 이 부족을 채울 수 있다고 마리아는 확신하고 그 말을 전달하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마리아는 그때에 이 말을 기억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언제 어떤 말이냐?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째 되던 날, 관례에 따라서 예수님은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할례를 받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죠. 근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사람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는 이렇게 예배하면서, 이렇게 경배하면서 선포를 하는데, 누가복음 2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난 지 8일이니까 목을 가눠요, 못 가눠요? 목도 못 가눠요. 그냥 완전히 피무지, 이 완전히 신생아거든요.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는 예배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와 죄와 사망의 문제, 모든 결핍과 모자람의 위기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줄 구원자를 내가
보았다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렬했으면 이 까난 아기를 향해서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예배하며 경배하는 이 모습이 그 부모들이 그 말을 기억할 만큼 놀라운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죠. 단지 시므온만 만난 것이 아니라 여선지자 안나도 만나게 되는데 그녀가 이런 말을 사람들에게 하게 됩니다. 38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아멘. 자, 여러분. 그 깐난 아기, 아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그 들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와 죄와 사망의 문제와 결핍과 모자람의 위기에서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누가 모든 것을 해결해줄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안나가 전파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이심을, 주님이심을 안나가 간증하고 예배하고 전했다라는 거죠. 그때의 그 말씀이 오늘 마리아의 기억 속에 되살아난 거죠. 그 기억이 회복이 되면서 이때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할 때임을 알았고 예언했던 것처럼 결핍과 모자람이 결국에는 예수님 때문에 채움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채워주실 주님을 예배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것을 성령 안에서 지금 마리아는 깨닫게 된 거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어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말에 뭐라고 반응하시느냐? 우리 4절 말씀을 마리아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마리아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단순히 냉철하게 제3자를 가르치는 그 말이 아니라 존경과 사랑을 담은 애칭과 같은 말이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이 4절의 말씀은 마리아가 왜그 말을 하고 있고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셔야 되는지를 본인이 아신 상태에서 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클리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요,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게 맡기십시오. 그러면 제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 하겠습니다. 아멘. 의미가 확연히 달라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게, 이 말이 끝나자마자 마리아가 너무나도 확신 있게 하인들에게 뭐라고 당부하느냐. 5절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점점점. 그 뒤에 무슨 말이 등장하냐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면 놀라운 일,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그 놀라운 일이 너희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 5절에 이어지는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말이죠.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내 방법으로 내가 해결해 주겠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께 다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 우리가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하면 우리 하나님 완전하심으로 우리의 모자람도,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결핍도, 우리의 부족함도 그분의 방법으로 다 채워 주실 텐데,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죠. 왜 여전히 부족한 나에게, 왜 여전히 모자라고 결핍한 나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느냐고 묻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된이 사건의 출발은 뭡니까? 뭐가 모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포도주가 모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포도주가 모자라지 않았으면, 이 결핍이 없었으면 기적은 일어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부족함은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축복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대단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뭔가 있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내가 좀 덜 회개할 거리가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것을 드려야만 하나님 받으시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라고 여전히 결핍한 나, 그런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죠. 나의 결핍과 나의 모자람과 나의 부족함이 느껴졌을 때, 아,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고 오히려 그분의 이름을 즐거워하라는 거죠. 오늘 그 비밀을 깨달아 아는 마리아가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다시 5절 보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래요? 그대로 하라. 인생의 모자람과 결핍과 부족함이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완전하고 풍성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죠. 내가 예배하면, 그때 예배하면 갈라지지 않을 것 같은 홍해가 갈라질 것이고, 그때 예배하면 그렇게도 간절히 고대했던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게 될 것이고, 그때 예배하면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강력한 여리고가 무너지고, 심지어 내 안에 반석에서 생수가 솟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예수님과 만나야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나의 모자람이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모자람과 결핍과 부족함을 느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기쁨의 공급. 한번 더요. 기쁨의 공급. 여러분, 우리가 모자람을 느끼고 결핍함과 부족함을 느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요, 그럼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게 되느냐, 오늘 11절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첫 기적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11절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이 땅의 문제, 이 땅의 결핍, 이 땅의 모자람, 이 땅의 부족함, 그것을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는 특별한 은혜로 덮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에서, 메마른 광야에서 물줄기를 뿜어내는 파이프가 연결돼서 거기서 마구마구 물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그 놀라운 하늘의 위대한 공급이 그 심령과 삶에 임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위기 가운데 있던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일이 정리되는지를 7절과 8절의 동사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물을 채우라. 채우니 갖다 떠서 갖다 주라.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뭐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분명히 조금 전에는 뭐가 아구가 잘 안 맞는 분위기였어요. 모자라고 부족하고 뭔가 결핍이 일어나고, 근데 갑자기 모든 것이 척척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분명히 위기였는데 잔치가 파탄나고 모든 애씀과 수고와 이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완전하고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기로 결단하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모든 상황이 바뀌어버리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능력이 한 번 있었습니까? 반복되죠. 귀신을 쫓으신 예수님의 그 사역이 한 번 있습니까? 반복이 되죠. 근데 놀랍게도요,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사건은 딱 한 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특이한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시더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 결과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시 기쁨을 되찾게 되는 거죠. 아니, 기쁨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깊고 더 진하고 더 크고 더 대단한 기쁨이 그 온 잔치를 다 덮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 바로 이 말인데, 9절 말씀 우리 괄호까지에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예배하는 우리만 아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배하는 우리만 이해하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배하는 자가 누리는 참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역으로 말하면 우리의 기쁨이 예배하면서 그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지도 모르고 그 기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경험하지도 못해서 그렇게 그냥 어두컴이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은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몸이 여기에 있다고,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냥 예배자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누리는 은혜의 보좌까지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진짜 꿀같이 달고 오묘한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 누려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 책의 저자 목사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무슨 요청을 하냐면, 제발 기쁨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이것 좀 채워지면, 이것 좀 해결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자꾸 뭔가 조건과 이유에서 찾는데, 진짜 기도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쁨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의 기쁨이 나의 완벽함과 온전함과 채워짐과 문제없음 같은 곳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비록 모자란 인생이고 뭔가 부족하고 결핍된 것처럼 느껴지는 인생이지만, 그런 인생이 우리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 비로소 온전함과 진짜 채워짐과 진짜 기쁨이 충만한 것으로 하늘로부터 선물로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예배가 기쁘십니까? 기뻐야 합니다. 예배가 즐거우십니까? 즐거움이 표정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이 말을 읽는 순간 제가 너무 많이 당황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사탄에게 속아서 뭐를 잃어버렸대요? 기쁨을 잃어버렸다. 환경에 속지 마십시오. 인생은 잔치, 기쁨에 예배하듯 살아야 합니다.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에게는 날마다 잔치, 기쁨의 예배가 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전 이 말이 왜 제 안에 꽂혔냐면, 여러분, 우리는 늘 예배할 때 은혜 받고 싶잖아요. 근데 진짜 은혜 받는 것은요, 은혜 받겠다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으면 은혜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은혜는 찾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그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인생이 너무나도 모자란 투성이었죠. 어렸을 때부터 들판에 나가서 모자란 사랑을 구걸하며 살아왔고, 그리고 모든 삶에서 부족함과 결핍을 마주하며 살아갔죠. 그랬던 다윗이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시편 16편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윗이 예배했더니 주님 앞에는 뭐가 있어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다윗이 예배했더니 주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여러분, 다윗도 이것을 발견했는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기쁨의 주님을

0: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심각한 것이 아니죠. 예배는 무엇인가 대단한 뭘 발견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그냥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온전함과 진짜 채워짐과 진짜 기쁨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 앞에 그냥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 주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주의 오른편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모든 기쁨의 예배자들, 은혜의 수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금정구 서곡로에 위치한 부산 동부교회 양혁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동부교회 01-529-9018번이나 부산 극동방송 01-759-60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9월 7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고혜수입니다.
1: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믿음으로 고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부산극동방송 장대진 PD입니다. 저희가 가을을 맞아서 소폭 이렇게 개편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매일 3시에 장대진 PD, 고혜수 PD, 장고 둘이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고장 요거 아닙니다.
0: 네, 저희가 여러분의

0: 사랑에 힘입어서 3시부터 5시까지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을 만날 텐데요. 지친 오후 여러분의 큰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이 복음을 전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1: 아멘.
0: 이 방송 듣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해질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1: 네, 매일 3시 되면 약간 나른하시죠? 저도 직장생활을 극동방송 들어오기 전에 좀 몇 년 했는데요. 3시가 제일 힘듭니다.
0: 네.
1: 라디오만 켜시면 하나님의 말씀, 찬양, 기도, 목사님의 힘있는 설교 여러분 듣게 되실 겁니다.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한 시간 더 풍성해진 믿음으로 꼭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

0: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부산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크룩스의 음성으로 또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1: 네, 오늘부터 믿음으로 고에 함께 진행을 맡게 된 장대진 PD입니다. 아, 네, 지금 문자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환영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0: 네. 사사사육님 환영해 주셨습니다. 어우, 새로운 목소리 너무 신선해요. 라고 또 보내주셨는데요. 네,
1: 제가 혹시 제 아는 지인이 아닌가 주소록을 검색해 봤더니 극동방송 3층에 근무하는 신반사 과정입니다. 여러분, 네. 그동안 이 시간에 서울로 문자를 많이 보냈을 텐데요. 샵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이 시간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그리고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을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믿음으로 꼭 조금 달라져서 여러분들 좀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기존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방송에서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더 풍성하게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1: 네, 여러분들의 큰 사랑에 힘입어서 2시간이 됐습니다. 자, 1부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처음 하게 되는 날이니까 일단 문자를 여러분 좀 보내주세요.
0: 네.
1: 격려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우리 사업장이 새로 오픈하게 되면 목사님 모셔서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화는 못 보내셔도 문자는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고혜수 PD가 좋은 선물 준비했다고 합니다.
0: 네, 화장품 세트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시는 김두부각 선물 세트 제가 넉넉하게 준비를 해뒀습니다.
1: 네,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0: 네.
1: 이 프로그램은 일단 찬양을 많이 그리고 네. 멘트는 좀 적게
0: 맞습니다.
1: 핵심만 좀 들려드리는 귀한 프로가 되겠습니다. 아, 막간을 이용해서 문자를 주셨네요. 1365님, 장지사님 가을에는 강건하세요. 네, 전용대 운영위원님께서 보내주셨고요.
0: 네. 그리고 첫 인사에서 고장 아니고 장고라고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233님께서 믿음으로 장, 고, 파이팅입니다. 응원합니다. 신기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1: 그래요? 이런 문자가 바로 필요한 거거든요. 네. 장고 파이팅 5338님 김부각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0: 와. 와, 5338님. 자, 네.
1: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샵 와. 0933, 샵 0933.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0: 오늘 문자를 많이 보내면 그렇게 선물이 계속 나갈 예정입니다.
1: 네, 없는 네. 선물도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1: 자, 저희들은 멘트가 짧습니다. 찬양이 많습니다. 힘찬 찬송가를 연속해서 보내드릴 텐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연속해서 찬양 보내드릴 테니까 박수 치면서 힘차게 있는 곳에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었더니 네. 문자 들으시면 오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진짜 극동방송 가족이죠.
0: 네. 갑자기 이렇게 문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장고로 아예 고쳐진 것 같습니다. 네,
1: 장PD, 고PD, 장고입니다. 네. 거꾸로 하면 고장. 어감이 안 좋습니다.
0: 무조건 장고라고 불러주셔야 되겠습니다.
1: 장고가 뭔지 모르시죠, 고PD님?
0: 장구는 알아도 장구는 모릅니다.
1: 그 옛날에 그 되게 옛날에 요거를 네. 아시는 분들은 약간 옛날 분들입니다. 장고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0: 아
1: 그리고 네. 뭐 황야의 무협자 장고가 또 있었습니다.
0: 저는 통장 잔고밖에.
1: 송구합니다 방송과정 여러분. 네.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0: 네. 응원 문자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 감사드립니다. 네. 경기도 오산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방송 들으시는 6574님 네. 저희가 오늘 선물 드리기로 약속했으니까 좋은 화장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와, 네, 아까 5338님도 네, 김부각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잠이 오다가 다 도망갔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1: 그렇습니다. 아, 멋진 방송 부탁드립니다. 기대 만땅입니다. 사연 주셨는데 강조드리지만 이 프로그램은 멘트를 좀 줄이려고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빨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0: 0691님께서 장고 모르고 싶은데 알아서 슬프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1: 네, 현실을 인정하십시오. 0691님. 이건 뭐 어쩔 네. 수 없습니다. 아, 4446님 한자를 또 쓰시는 분이죠. 장고 끝에 복음의 진수가 있길.
0: 네. 아멘.
1: 네. 깊은 고민 끝에. 그런 얘기죠. 4446님 문자 감사드립니다.
0: 네, 그리고 예쁜 구름 배경과 멋진 지사장님, 아름다운 고PD님 최고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1: 아, 애플리케이션을 제가 지금 들어가 보고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0: 네.
1: 원래 고혜수 PD는

0: 아름다운 사진이 있었는데 급하게 제 사진을 합성해서 넣다 보니까 이건 네. AI의 폐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 아닙니다.
0: 정말 너무 어색한 사진이.
1: 너무 멋있으십니다.
0: 여러분 애플리케이션 들어오셔서 장 PD가 얼마나 이상하게 나왔나 한번 보시고 네. 애플리케이션으로 문자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1: 여러분의 응원 문자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0: 네, 멘트의 양이 지금 거의 한두에 찼어요. 이제 찬양으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힘찬 찬양 연속으로서 보내드리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네, 믿음을 오고 일부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응원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6244님 영덕에서 들어주셨고 0691님 0317님께 첫 방송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응원 문자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아멘. 아, 하나님께 네.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 할렐루야.
1: 할렐루야.
0: 네, 내게 한 같은 평화는 언제나 진리입니다.
1: 아멘.
0: 참 좋네요.
1: 네.
0: 우리가 고SPD가 정말 예쁜 목소리로 6244님, 0691님, 0317님 첫 참여에 감사드리면서 선물 드리기로 했는데
1: 네.
0: 아, 너무 제가 감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차유미 네. 방송부장님이 확장 편성 개편 특별 이벤트라고
1: 네.
0: 지금 A4G에 급하게 출력해서 갖고 들어오셨어요.
1: 네. 저희 이렇게 선물이 많이 나간 적이 없었는데
0: 갑자기
1: 네.
0: 별다방 커피 쿠폰 석장, 도넛 세트 쿠폰 2장,
1: 네.
0: 심지어 치킨 한 마리.
1: 와.
0: 더 놀라운 것은
1: 푸짐합니다.
0: 이번 한 주간 내일 사용하세요.
1: 와, 이번 주는 무조건 들어오셔야겠습니다.
0: 전국 12개 지사 중에
1: 네.
0: 이런 방송부장님 한 계십니다. 사부장님 존경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6244-0691-0317 세 분께 커피 쿠폰 드립니다. 할렐루야.
1: 아,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선물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0: 아, 이 와중에 0317님 소곱창 전골 먹고 싶어요. 0317님 소곱창 전골 저도 먹고 싶습니다.
1: 저도 먹고 싶네요.
0: 방송사에 뭘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곱창 전골을 협찬하는
1: 아멘.
0: 0317님 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1: 아멘입니다. 네, 이 시간 그리고 저희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교회에 쉬고 계신 분들, 방학 중이신 분들 분명 많을 텐데요.
0: 네.
1: 이 시간 첫 방송과 더불어서 저희 복음 이야기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0: 네, 세상에서 가장 짧고 선명하게 복음을 증거해 주실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3분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시고 특별히 교회 안 다니시거나 다니다가 쉬셨거나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 끝에 목사님께서 영접기도를 안내하실 텐데 그 따라하신 분께 한 분 치킨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1: 와, 네. 네,
0: 권사님, 장로님 좀 참으세요. 교회 좀 쉬시던 네. 분들 그런 분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맞습니다. 김해 동부교회 권준호 목사님의 3분 복음 메시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2: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못한 것은 다 죄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에 모든 사람에게는 사망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자기가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를 갚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주님이 대신 갚으신 일입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도 다시 사는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셨지만 언젠가는 우리를 찾으러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마귀와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참 좋은 방법은 기도로 영접하는 방법입니다. 영접 기도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영접 기도를 한마디씩 할 때 어느 곳에 계시든지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어주시고 예수님은 저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생을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저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영원히 동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시면 예수님이 그 마음을 찾아가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이런 분들이 구원을 받으셨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김해 동부교회 권준호 목사님의 복음 메시지 또 영적기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극동방송은 예수님을 모르거나 믿다가 쉬신 분들도 많이 듣고 계시거든요. 방금 목사님 기도 따라서 계신 곳에서 기도하신 분들 샵 0933 문자로 아멘 그리고 짧은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좋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유효한의 음성으로 함께했고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내 영혼의 해피피치니 두 곡의 찬양으로 은혜받고 돌아왔습니다.
1: 네. 우리 어린이 합창단 참 잘해요.
0: 맞습니다.
1: 세계적인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아, 1부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장고 벌써. PD가 진행한
0: 네.
1: 고장 아니고 장고입니다. 장대진 고혜수 PD입니다. 아, 문자들을 많이 주셔서 그리고 아까 권준호 목사님 영접기도 네. 따라하신 귀한 분이 계세요. 아멘. 아멘하고 우리 8589님 문자 주셔서 이분께 오늘 처음 들어온 선물이네요. 치킨 보내드립니다.
0: 아, 축하드립니다. 치킨
1: 할렐루야. 치킨 드시고 예수님 잘 믿으세요.
0: 아멘.
1: 자, 우리 차유미 부장님께서 긴급 공세에 오신 도넛 세트 두 분 선정했죠?
0: 네. 7999님 그리고 9232님 두 분께 도넛 보내드립니다.
1: 네,
0: 축하드립니다.
1: 7999님 오늘 참 편성 축하하고 장고 방송에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한다고 사연 주셨고요.
0: 아멘.
1: 9232님은 제가 왜 선정을 했냐면은 오늘 7살 아들과 아내가 친정 식구들과 2주간 해외여행을 갔다 옵니다. 오. 이렇게 오래 떨어지는 게 처음인데 공항 갔다 와서 방송 듣고 있다고요. 아, 보통 예수 안 믿는 남편들은요 굉장히 기뻐합니다. 이럴 때 친구들 불러 놀아야지 이러는데
0: 네.
1: 예수님 잘 믿는 9232님 가족들 없는 동안 말씀과 기도 생활에도 전념하실 줄 믿고
0: 아멘.
1: 도넛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드시면서 성경 보시기를 권면드려요.
0: 아멘입니다. 한 주간 저희가 선물을 계속 보내드리니까요 이번 주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아, 네, 6340님 막 문 닫기 전에 지금 문자 보내셨네요. 생방송 문자 보내면 선물 준다고 평택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0: 와, 네.
1: 선물은 받은 걸로 치겠다고요. 아, 고피디님 더 예뻐지셨다고.
0: 감사합니다.
1: 장지 사장은 더 젊어졌다고. 이게 AI의 힘입니다. 애플리케이션 들어오셔서 많이 보시고 또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방송 1부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0: 네.
1: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 예정이고 우리 장고 PD 중에 고 PD는 또 2부 합니다.
0: 맞습니다. 여러분께서 익숙하게 들으셨던 16시 방송은 2부로 계속 이어

0: 가고요. 장 PD님은 여기서 인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저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네, 지금까지 믿음으로 꼭 고혜수 장대진이었습니다.

0: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507년 전에 그 개혁이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다시 반성하면서 다시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니냐.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있지 않냐고 성령님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강대상에서 내 주관 내 뜻대로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주의 종인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면 이거 잘 아는 사람.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750년 전에 큰 신학자예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받았는데 이 학문 이성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해 본질을 찾을 수 있다는 사람이야. 대사전을 쓰고 책을 80권을 썼어. 쓰고 수요일 예배에 볼 때에 성령이 임한 거야. 성령이 임하고 보니까 나라는 실체를 딱 보니까 아, 이

0: 학문이란 이 글 쓴 게 다 헛디다. 내 이 글 쓴 것이 대사전을 쓰고 책을 80권을 썼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은 건물과 같다. 집단과 같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책을 쓰라고 해도 책을 한 권도 안 쓰고 생애를 마쳤어. 지금 여기 앉은 우리 신학자들이 토마스 아퀴나스 마냥 자기가 아는 지식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내 속에 말씀이 임하니까 아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내가 갖고 있는 명예 이것이 다 헛디고디 되는 것을 깨달고 다시 말씀으로 태어날 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루터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렇게 강조하고 성경의 권위보다 인간의 전통과 교리를 앞세운 중세의 교회를 향해서 성경의 권위를 본래대로 회복하자고 하는 운동이 종교개혁이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독일의 말틴 루터에서 시작된 종교개혁이 스위스에 있는 증인글이나 칼빈 선생님이 개혁자들에 이어서 유럽이 개혁이 확산이 된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에 맞서 성경적 원리를 강조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5대 솔라가 이게 바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에는 5대 솔라가 바로 여기에서 루터, 칼빈, 증인글이 해서 5대 솔라 개혁이 나온 게 5대 솔라예요. 성경, 오직 성경 돌아가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16세기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핵심이 사변화된 중세 스콜라 신학을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인위적인 그런 이성적인 걸 반대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신 성경 권위를 회복하여서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백석대학교 신대원이 최고 이력서가 좋은 사람들은 모여있는데 그게 성공이냐 이거예요. 그 속에 예수가 없다면,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열흘씩 금식시켜서 하면은 그래도 그때는 아이고 기도해라도 기도 영적인 그런 메시지 나가는데 그 때가 묻고 또 기도 안 하면 또 오뚜기 오뚜기. 16세기 종교에 507년을 두고 야 지금의 한국 교회를 보고 세계 교회를 볼 때 그때의 개혁이 다시 우리가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찬양. 땅 파지 않고 관로 속에 관로를 만들어 넣어 복원하는 신기술 업체 한국 라이텍이 함께합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믿음으로 고 2부에서 인사드립니다. 고혜수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MBTI에는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하는 J형과 또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P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갈 때 J형은 몇 시에 어딜 가고 뭘 먹을지 미리 정해놓는 편이고요. P형은 일단 가보자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P형은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너무 편합니다. 그 사람이 정해준 대로 따라만 가면 되니까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모든

길을 계획하려고 하면 막막하지만 우리보다 우리의 길을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 계획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보내드립니다. 찬양 올려드리며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 지금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의 문자로 합창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미리 보는 감동 영상과 입장권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찬양으로 하나 되는 대축제,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 프로비던스 워십의 음성으로 새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찬양에 이어서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국 찬양 대합창제 스팟까지 함께하고 돌아오셨는데요.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50년 전통의 극동방송 전국 찬양 대합창제가 부산 콘서트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전국의 대표 찬양대가 선보이는 하모니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 시간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합창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티켓 신청 링크와 홍보 영상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믿음으로 고가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확대 편성됩니다. 여러분들 2부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1부에 이어서 2부 함께하고 계신다고 인사 남겨주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1부에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 후에 링크를 보내드리면 링크 속에 설문을 꼭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함께하고 계신 분들 계속해서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 카드는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9737님, 믿음으로 고 고피디님 2부 편성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더욱 귀하고 은혜로운 방송 되길 기도합니다. 시간은 2배가 됐지만 30배, 60배, 100배 결실 있기를 소원합니다. 응원 문자 보내주셨네요. 9671님, 믿음으로 고 개편 축하드립니다. 장고피디님 첫 방송 축하드리며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듣겠습니다. 보내주셨네요. 2부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믿음으로 고와 오늘 믿음으로 함께해 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께 드릴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

전일 이기대입구 삼거리에 위치한 패밀리 레스토랑 다이닝센 부산 본점에서 식사권을 진짜 두부가 들어가 부담없이 마음껏 먹고 건강까지 지키는 라라스팜 김두부각 선물 세트를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심는 기업 오렌지섬에서 제철 과일을 빛의 열매로 섬기는 기업 카페 빛에서 음료권을 붓고 피나는 잇몸 걱정 그만 치약 대신 사용하는 양치소금 구금에서 양치용 소금을 이루다 식품에서 어간장을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 아쉬루 헤어에서 쿨실크 샴푸를 신명나는 하나님의 일꾼 기독교 전문행사업체 꾼에서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고 요일마다 다양한 은혜의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 오늘은요. 성경 속 단서를 풀고 미션을 해결하는 성경 방탈출 성경 퀴즈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유로운 이야기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찬양 올려드린 후에 말씀탐정단 성경 방탈출로 돌아옵니다. 새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쉐키나 찬양단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곡 말씀 탐정단 성경 방탈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성경 퀴즈 게임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퀴즈 출제해 주실 순복음 안락교회 김진형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확대 편성대 믿음으로 고 2부를 또 함께하는 김진형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사장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이렇게 2부에서 또 찾아뵙게 되니까.
1: 저는 3시부터 피디님 네. 목소리 듣고 있었는데요.
0: 네. 네. 2부로 이렇게 또 뵈니까 느낌이 좀 색다른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사실 앞에 우리 장 피디님 목소리 듣고 좀 깜짝 놀랐어요.
0: 오.
1: 아, 저게 방송하시는 분이구나. 아, 생각이 들면서 내가 네. 깜짝 놀랐습니다.
0: 네. 저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1부에 이어서 2부에도 참석해요 라고 보내주고 계신데요. 정말 의리가
1: 역시
0: 넘치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입니다.
1: 그래서 이 3시, 4시 부를 편성한 것 같습니다.
0: 네.
1: 의리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2부 이 시간도 항상 그랬듯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장님,
1: 네.
0: 저희가 오늘도 성경 방탈출 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정답 맞히시는 분들께 각 단계별 선물을 추첨해서 보내드리는데요.
1: 제가 1부에 들으니까 네. 선물 엄청 많이 준비됐다고 들었는데.
0: 맞습니다. 아하. 저희 믿음으로 고가 선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현상이.
1: 야, 차 PD님이 너무 이렇게 근엔덕이 아닌가.
0: 네. 여러분들 그래서인지 오늘따라 참여가 더욱더 풍성한 것 같습니다.
1: 네, 벌써 뭐 네. 엄청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네요.
0: 맞습니다. 네. 오후 시간 감사합니다. 2012님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9672님 2시간 방송하시네요.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응원합니다. 보내주셨고요.
1: 네, 우리 고피디님 많이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0: 아, 아닙니다. 네. 저희 김진영 단장님 그리고 제가 오늘 만들어가는 방송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장님 이제 네. 전체적인 규칙 늘 그랬듯이 한 번 더 소개해 주시죠.
1: 네, 규칙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주 하나의 방이 준비됩니다. 방 안에는 세 개의 단서가 숨겨져 있고요. 그런데 그 각 단서에 숨어있는 단어의 가장 앞글자가 중요합니다. 세 가지 단어의 앞글자를 이으면 또 하나의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데요. 최종 단어를 완성하시면 방을 최종적으로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 단서마다 문제와 힌트가 주어지고 여러분들은 문제와 앱으로 정답을 보내주실 수 있으십니다.
0: 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단어가
1: 네. 지난주에
0: 네,
1: 지난주에 얼굴이었죠.
0: 네, 두 번째 단서가
1: 음성이었습니다.
0: 세 번째가
1: 물두멍이었죠.
0: 그래서 지난주 최종 정답이 이 앞글자를 딴 얼음물이었습니다.
1: 네.
0: 단장님께서 매주 정말 참신한 문제들을 계속 네. 만들어주시는데요. 오늘도 기대가 너무 됩니다.
1: 기대하셔도 됩니다.
0: 오늘 방 어떤 방인가요?
1: 오늘의 방은요, 특별한데요, 입술의 네. 방입니다.
0: 입술의 방이요?
1: 네.
0: 전혀 예측이 안 갑니다.
1: 제가 이 제목을 뽑기 위해서 네.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0: 네. 월요일 방송하시고 화요일부터 쭉 계속
1: 아니요 이미 뭐 대본은 나와있었는데 제목 때문에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0: 네. 입술의 방 도대체 네.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여러분 기대해보시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입술의 방 첫 번째 문제 출제해주세요.
1: 네, 첫 번째 단서는 성경 인물입니다. 별별별은 세 글자입니다. 별별별은 요한의 세례 때부터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과 줄곧 함께 하신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한 사람으로 추천받아서 제자 유다의 빈자리를 대신할 사람으로 세워진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0: 오늘 첫 번째 퀴즈부터 성경 인물 퀴즈네요.
1: 그렇습니다.
0: 세 글자죠?
1: 네, 세 글자입니다.
0: 네, 이 별별별.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사실 이 이름을 자주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1: 자주 못 봤죠.
0: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있는데 벌써부터 보내주신 분들이 계시네요.
1: 역시 우리 가족분들 네, 빠르십니다.
0: 힌트를 조금 주시죠.
1: 이분이 사도잖아요. 그럼 그쵸? 면접도 아니고 요즘 같은 투표도 아니고 제비를 뽑아.
0: 제비 뽑기.
1: 네, 네. 선발되셨죠.
0: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6절에 이 말씀도 있습니다. 제비

0: 뽑아 별별 별을 얻으니 맞아요. 그가 열한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맨.
1: 제비뽑는 게 참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아, 물론 두 네. 사람 다 두 사람 다 매우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누구를 뽑아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사실 저는 이 인물을 생각하면 굉장히 충성된 사도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1: 맞습니다.
0: 끝까지 함께했던 맞아요. 충성된 사도. 여러분들 조금 헷갈려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1: 어렵죠. 네. 좀 쉬운 질문 내드릴까요?
0: 네.
1: 그 누구일까요? 그분이. 맞다. 그분이죠.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죠.
0: 아, 맞다.
1: 아, 맞죠.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0: 네. 네, 여러분들 방금 이 힌트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 맞다.
1: 피드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약간 이렇게 네. 사투리로 해야 됩니다. 아, 맞다. 이렇게 되시는 거죠. 네. 네.
0: 거의 정답을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1: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문제를 내고.
0: 네. 힌트 내주신 것 동시에 계속해서 정답이 올라오고 있어서 네. 여기서 힌트를 그만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럴 것 같네요.
0: 네. 과연 이 인물은 누구일지 세 글자입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찬양 함께 하시는 동안 첫 번째 단서의 정답 문자와 채팅으로 보내주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단장님. 네. 저희가 첫 번째 문제에서 힌트를 너무 강력한 힌트를 드렸나 봐요.
1: 강렬한 힌트를 주셨다고 하잖아요.
0: 네, 정답을 정말 많은 분들께서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1: 어려울 거라 생각했었는데 정말 많이 맞추시니까.
0: 네. 네. 난이도가 높았는데도 힌트 덕분에 많이 잘 보내셨다고 0720님도 두 분의 강렬한 힌트 받고 보냈습니다. 크크크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 문제가 뭐였죠?
1: 네, 첫 번째 문제는요. 성경 인물 퀴즈였는데요. 이 별별별 세 글자.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과 줄곧 함께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지원할 한 사람으로 추천받아 제자 유다의 빈자리를 대신한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의 이름입니다. 별별별은 누구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바로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네, 정답은요. 마띠아입니다.
0: 네, 마띠아입니다. 힌트를 들으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마띠아 마띠아 마띠아 아 마띠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1: 맛있는 저녁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0: 네, 한 분을 어렵게 뽑아왔습니다.
1: 네, 7814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7814님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이 답은 나중에 최종 정답의 힌트로 쓰이니까요. 여러분들 답을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잘 조합하셔서 최종 정답까지 맞히셔야 합니다. 현재까지 맛 별별입니다. 바로 다음 단서로 갈까요?
1: 네, 두 번째 단서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고 주님의 별별하는 자에게 승리와 구원과 기업을 주시는 약속으로 하나님의 시편 37편 9절에서는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며 여호와를 별별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땅을 차지하는 자의 신앙인 여호와를 별별하는 이라고 하는 이 별별은 무엇일까요? 쫄깃하지 않습니까?
0: 네.
1: 땅을 차지한다. 네.
0: 두 번째 문제는 단서가 두 글자입니다.
1: 두 글자죠.
0: 네, 별별이고요. 시편 37편 9절 말씀에도 이 단어가 나와 있죠.
1: 그렇죠.
0: 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별별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1: 어떤 분들은 이 말씀 들으면 설레실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제가 주변에 사업가들이 있는데
0: 네.
1: 이 사업을 열기 위해서 땅을 하나 사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0: 네.
1: 저 신방을 하는데 그걸 얼마나 소망하고 기다리시는지
0: 네.
1: 그분들이 얼마나 별별 하시는지
0: 맞습니다.
1: 네. 네. 기도하고 품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사람들 보면서 네, 제가 이 말씀이 맞다 생각이 들었어요.
0: 사사사형님은 여호와는 부동산 부장가 봐요. 라고도
1: 그렇죠.
0: 보내주셨는데요.
1: 땅이 주니까 그러니까.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힌트 좀 드리고 싶어요.
1: 네.
0: 헷갈리신 분들을 위해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별별을 이룬다라는 그렇죠. 말씀이 있습니다.
1: 참 이 단어는 따뜻한데 이걸 품기까지는 힘든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저 쉬운 거 하나 내드릴까요?
0: 좋습니다.
1: 아까 1부 때 찬양이 나왔었는데요. 우리 잘 아시는 그 아까 우리 장PD님께서 진리라고 했던 찬양 중에서 내게 강갓된 평화가 있죠.
0: 네.
1: 거기 어떤 가사에 보면 이렇게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네.

0: 믿음 별별 사랑. 네. 그 정도 되시면 여러분들 아시지 않을까?
1: 단장님께서 찬양을 꼭 불러주시는 날에는 정답이 쏟아져요.
0: 너무 쉬워서 그러지 않을까요?
1: 네, 네. 지금 계속해서 정답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내게 믿음 별별 사랑.
0: 네, 그렇죠. 네.
1: 별별에 들어갈 단어 두 글자입니다. 벌써 저희 두 번째 단서까지 파헤쳐 봤잖아요. 네네. 과연 정답이 무엇일지 계속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별별은 무엇일지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다장님, 네. 9737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0: 힌트를 주시는 게 거의 떠먹여주시는 수준입니다.
1: 저희가 여러분들께
0: 사랑합니다.
1: 네, 많은 분들께 별별을 드리기 위해서
0: 그럼요.
1: 네,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별별을 가지시기 위해서 이렇게 힌트를 드렸는데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찬양에도 힌트가 있습니다.
0: 오, 역시.
1: 네, 새 찬송가 488장 이 몸의 별별 무엔가.
0: 사랑합니다.
1: 네, 더 콜링 50의 찬양으로 함께할 때 정답 아시는 분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말씀 탐정단 성경 방탈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순복음 안락교회 김진영 목사님 나와 계신데요. 단장님. 네. 네. 두 번째 문제가 뭐였죠?
1: 네,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고 주님을 별별하는 자에게 승리와 구원과 기업을 주시는 약속으로 하나님은 시편 37편 9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며 여호와를 별별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0: 네.
1: 이 땅을 차지하는 자의 신앙인 여호와를 별별하는 이라고 하는 이 별별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0: 네, 두 글자였는데요. 저희가 힌트 찬양도 드렸고 그리고 같이 찬양도 불렀습니다.
1: 맞아요.
0: 0720님께서는요 찬양 너무 신나서 버스 안에서 고개를 흔드니까 다들 이상한 눈으로 보네요. 아이 부끄러워. 그래도 신나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1: 광고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0: 맞네요. 그리고 정답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시고 오늘 최종 정답까지 벌써 유추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1: 역시.
0: 네. 네. 저희가 힌트를 많이 드려서 그런지 정답률이 100%인 것 같은데요. 와. 바로 정답부터 발표해 주시죠.
1: 네. 정답은요. 소망입니다.
0: 네. 소망입니다. 저희가 어렵게 한 분 더 선정해 왔습니다. 발표해 주시죠.
1: 네. 9478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벌써 두 번째 단서까지 모두 파헤쳐봤는데요. 네. 마지막 문제까지 푸셔야 최종 정답을 알아내고 오늘 입술의 방이었죠.
1: 맞습니다.
0: 입술의 방을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1: 과연 입술에 뭐 어떤 단어가 숨겨져 있을까요?
0: 네, 입술의 방 탈출할 수 있는 최종 단어가 무엇일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단서 출제해 주시죠.
1: 네, 세 번째입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징계와 포로의 기간이 70년이며 이제 그 기한이 다 차서 예루살렘의 회복과 포로 기한의 때가 임박했음을 다니엘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 속에 발견할 때 다니엘은요 별별하며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0: 네.
1: 다윗이 결심했던 이 별별은 무엇일까요?
0: 오, 이 별별이 무엇일지. 네. 두 글자입니다. 마지막 단서 두 글자고요. 힌트를 좀 주시죠.
1: 이게 이제 전 다윗의 믿음은 아니, 다니엘의 믿음은 아닌데요. 전 요즘 제가 저한테 이 별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0: 아, 네. 맞습니다.
1: 여름에 너무 많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0: 제가 좀 힌트를 드리자면 다니엘 21일 기도.
1: 아, 맞네요.
0: 있죠.
1: 피디님 너무 영성이 풍성하신 것 같습니다.
0: 그리고요, 이걸 할 때 각자 개인의 건강 상태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분리해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1: 그쵸.
0: 그래서 완전히 별별할 경우에는
1: 맞아요.
0: 하루 종일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미디어 별별.
1: 아, 그렇죠.
0: 네, 그래서 SNS 등 이런 내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는 다른 것들이 있으면
1: 네.
0: 이것을 별별하는 경우가 많죠.
1: 맞습니다.
0: 네.
1: 제가 이제 힘든 일이 있거나 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이 별별을 하거든요.
0: 오.
1: 그러면 저희 아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별별할 때가 가장 멋있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0: 정말요?
1: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0: 네, 그리고 제 친구는요.
1: 네.
0: 난 다른 건 다 해도 별별 기도는 못
1: 하겠어라고
0: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1: 저희 아내가 그렇습니다.
0: 네, 너무 힘들다고. 아, 이러니까 정답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1: 저희 너무 많은 걸 알려드리는
0: 네.
1: 것 같아요.
0: 그리고 키와 몸무게를 밝히시면서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보내신 분들 계시네요. 네, 그럼 여기서 지금까지 나온 단서들을 한번 조합을 해볼까요?
1: 네, 해볼까요?
0: 첫 번째 단서가
1: 저 맞디아였죠?
0: 네, 두 번째 단서가
1: 소망이었습니다.
0: 현재까지
1: 맞소별이었습니다.
0: 네, 두 글자 완성됐고요.
1: 네.
0: 마지막 단서 정답의 앞글자까지 조합을 하셔서

0: 최종 정답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단서는 무엇일지, 또 마지막 단서 정답 아시는 분들은 최종 정답도 함께 추리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4039님이 저희 대신 힌트를 주셨어요. 샬롬, 다니엘 기도회가 있죠?
1: 네.
0: 라고 보내주셨어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새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옹기장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는 동안에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정답 남겨주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읽고 말씀 탐정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단장님, 네. 마지막 문제가 뭐였죠?
1: 네, 마지막 문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다니엘서 9장 2절에서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징계와 포로의 기간인 70년이 이제 그 기한이 다 차서 예루살렘의 회복과 포로의 기한의 때가 임박했음을 다니엘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네. 이

0: 애가 날 때 다니엘은 바로 마음에 별별하며 기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1: 네.
0: 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결심했던 이 별별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1: 네. 저희가 여러 힌트가 나갔는데요.
0: 말.
1: 많은 분들께서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0720님은 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0: 전 할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다들 부러워요. 별별을 잘해서요. 네. 맞습니다.
1: 네, 과연 무엇일지 정답 바로 발표해 주시죠.
0: 네, 정답은요. 금식입니다.
1: 네, 금식입니다.
0: 네.
1: 모든 단서들을 종합해서 최종 정답을 한번 추리를 해볼까요?
0: 네.
1: 첫 번째 단서.
0: 마띠아의 맛.
1: 두 번째 단서.
0: 소망의 소.
1: 세 번째 단서.
0: 금식의 금입니다.
1: 오늘 최종 정답은.
0: 맛소금이죠.
1: 네, 맛소금이었습니다. 저희가 최종 정답 맞추신 분들 가운데 한 분 선정해 왔습니다.
0: 네, 선물 드릴 분은요. 3778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네,
0: 축하드립니다.
1: 3778님께서 최종 정답은 맛소금입니다. 출근길에 잘 듣고 출근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출근길에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0: 믿음으로
1: 합니다.
0: 정말 고하시네요.
1: 아멘. 네, 보내주셨고요. 사사사용님.
0: MSG였군요.
1: 맛소금. MSG가 정답이었군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0: 네,
1: 네, 그리고 첫 번째 정답부터 모두 보내주신 분들 많습니다. 0322님
0: 네, 맛소금 소망 금식
1: 네,
0: 맛소금입니다.
1: 보내주셨고요. 3874님은요
0: 네, 5일까지 금식은 해봤어요. 아, 대단하시네요.
1: 저는 금식을 하루 이상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0: 아, 많은 분들이 그 정도까지
1: 네.
0: 하시죠.
1: 더 이상 제 배가 견디지를 못하더라고요.
0: 또 3일이 지나면 네. 또 금방 가더라고요. 3일까지는 좀 힘든데
1: 네. 네. 오늘 정답 맞추면서 다시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도전받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0: 그런데 금식을 네. 하루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거는 매우 괜찮은 것 같아요. 항상 저희가 우리의 욕심 따라가는 우리의 몸이 있잖아요.
1: 네.
0: 그럭저럭 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
1: 맞습니다.
0: 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맑아지는 것 같아요.
1: 네. 네. 그리고 4277님은 입술예방과 오늘 정답 맛소금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0: 설명을 드릴까요?
1: 네, 설명해 주시죠.
0: 사실 제목 보는데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1: 네.
0: 원래 제목 뽑을 때는 저도 얼마 전에 외국 갔다 오면서 한국 왔다 갔다 하는데 부산에 사람이 외국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1: 맞습니다.
0: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외국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뭘 해야 되죠? 라고 기도를 하면서
1: 네.
0: 이 말씀이 떠올랐는데 뭐냐면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외인들에게 너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항상 말을 은혜 가운데 해서 소금의 맛을 냄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이 마땅히 그들에게 외인들에게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1: 오, 이런 말씀이시네요.
0: 네네. 제가 그 말씀
1: 네.
0: 보면서 아, 지금 우리한테는 사실 우리 입술의 말이 우리 삶의 행실을 말하잖아요.
1: 네.
0: 그 우리 말의 행동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 때구나.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방인들이나 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그냥 일상적인 삶에서 그냥 네. 새롭게 일어난 현상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고 계시구나라는
1: 아멘.
0: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네, 오늘 정답이 소금이 아니고 맛소금인 이유가 또 있었네요.
0: 그렇죠. 소금을 네. 네. 맛을 내는 맛소금.
1: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가는
0: 네,
1: 우리
0: 맞습니다.
1: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맛소금은 음식에 맛을 더하잖아요.
0: 맞아요.
1: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은혜의 맛, 또 네. 사랑의 맛,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더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0: 저희가 맛을 잃은 소금이 되면 안 되겠죠.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답 맞추신 분들 가운데 방탈출 셀프로 축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요. 9671님 저 방탈출했어요. 기쁘고 즐거워요.
0: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보내주셨고요. 7814님은요.
0: 아, 꽝이네요?
1: 네.
0: 뭐라고 보내셨길래 꽝이라고 하셨죠?
1: 오, 네. 정답을 못 맞추신 걸까요? 아, 보내주셨고요.
0: 다음 주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네. 7814님 이어서 저는 키가 182에 몸무게가 이런데 금식을 못하겠어요 라고도 보내주셨어요.
0: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네. 제가 차마 뒤에 자리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1: 네.
0: 금식은 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1: 그리고 3874님 맛을 잃은 소금 구절이 또 떠오르

0: 그렇죠. 보내주셨네요. 네, 우리가 오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열고 또 복음의 문을 여는 귀한 통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1: 맞습니다.
0: 단장님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믿음으로 고 오늘 3시부터 5시까지 2부로 확대 편성해서 여러분들과 2시간 풍성하게 만나봤는데요. 내일도 3시에 믿음으로 고 1부부터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남은 하루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유주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열매 맺는 나무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믿음으로 여는 2학기 다시 뛰는 우리 교실 설렘 반 기대 반으로 시작되는 2학기 긴 방학을 보내고 다시 모인 교실에는 반가운 안부와 함께 새로운 다짐들이 피어납니다. 성숙해진 시간만큼 서로를 향한 믿음의 깊이도 더해져야 할 때입니다.
1: 얘들아, 다시 만난 교실이 참 반갑구나. 2학기에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성장해 가자. 너희가 서로를 믿어줄 때 우리 교실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보금자리가 될 거란다.
0: 서로를 향한 따뜻한 신뢰가 만드는 행복한 변화. 2학기에도

0: 응원과 배려가 넘치는 우리의 교실을 만들어갑니다.
1: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2: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가득히 거두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안녕하세요, 양현민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들을 많이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네가 있던 곳에서 떠나 내가 가라는 땅으로 가라는 이 명령도 어릴 적부터 아주 많이 봐왔죠. 그런데요, 그 명령을 나한테 하신다면 과연 나는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 만방국제학교 최하진 선교사님이 간증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떠나라, 가라, 이 두 가지 명령 중에 떠나는 것이 먼저다 라는 말씀이었는데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떠날 수 있어야 갈 수 있구나 하고 깨달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많은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안정적인 상황일 수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은 어떤 것에 머물러 계신가요? 1톤의 생각이 아니라 1g의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간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것에서 떠나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로 한 발자국을 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 한 발자국 오늘 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예스 CCM 앨범 중에서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가사 중에 그런 대목이 있죠.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는 보통 목적지가 어딘지, 가는 길이 평탄한지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나서야 겨우 한 발을 뗄까 말까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다 알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손을 잡았기에 떠날 수 있는 용기인 것 같습니다. 내가 꼭 쥐고 있던 손잡이를 놓아야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을 잡을 수 있고, 내가 머물던 익숙한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길로 들어설 수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 내 생각의 무게를 조금만 덜어내고 주님이 이끄시는 쪽으로 마음의 방향을 살짝 돌려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자리에서 떠나 어디를 향해 첫 발을 내딛고 싶으신가요? 그 작은 결단과 마음에 머무는 생각들 나눠주세요.

항상 기뻐하라. 인치엘로의 찬양. The Solid Rock, 이몸의 소망 부인과 폴힘의 찬양에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 찬양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는데 참 잊을 때가 많죠. 그리고 지키기 참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 이 말씀 마음에 품고 나아갑니다. 4829님, 10년 넘게 다니던 정든 직장 그만두고 다음 주부터 새로운 분야에 도전합니다. 안정적인 월급과 익숙한 사람들을 떠나려니 불안해서 잠이 안 왔는데 떠나야 갈 수 있다는 이 오프닝 멘트에 가슴이 쿵 내려앉네요. 두렵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발을 떼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와, 그 안락함을 뒤로하고 새로운 문을 여는 그 마음, 정말 떨리고 용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익숙한 울타리를 떠나기로 결단한 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장이 이미 시작되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약속하셨잖아요. 새로운 발걸음 위에도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205님은요, 저는 몇 달째 제 마음을 괴롭히던 서운함이라는 자리에서 떠나보려 합니다. 서운했던 일 때문에 계속 혼자 벽을 치고 침묵 시위를 하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제가 먼저 문자 보내는 것으로 1g의 순종 시작하시겠다고. 어쩌면 더 어려운 게 이게 바로 내 자존심을 조금 굽히고 또 서운함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귀한 결단을 하셨는데 먼저 내미는 그 손길 하나가 분명히 1205님의 삶을 더욱더

숨쉴 만한 곳으로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안하시길 소망합니다. 9514님, 거창한 건 아니고요. 요즘 집에만 가면 소파에 누워서 쇼폰만 보고 있었던 게으름에서 떠나려 합니다. 오늘은 퇴근하고 바로 양말 신고 밖으로 나가서 30분 걷고 성경 한 장 꼭 읽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사소한 일상 소파 위에서부터 시작되는 위대한 여정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양말 먼저 신고 신발 신고 문 밖으로 나서는 그 한 걸음. 그게 바로 그 여정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내일 꼭 후기 남겨주세요. 매일매일 영혼을 깨우는 영양제 하나, 1분 말씀 비타민. 오늘을 승리로 이끌 말씀 비타민,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성경은 아브라함이 완벽한 내비게이션을 주고 출발했다고 말하지 않죠.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오직 부르신 분만을 신뢰하며 길을 나섰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늘 완벽한 계획과 확실한 보장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안전지대를 떠나는 바로 그 순간 시작되는 것 같아요. 내 발걸음의 목적지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길을 아시는 주님이 내 곁에서 함께 걷고 계시니까요. 오늘 갈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부르심 하나만 붙들고 익숙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부르심 따라 나아가실 분들 계시다면요. 샵 1069번으로 아멘 하고 보내주세요. 추첨 통해 응원의 선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무언가 대단하고 거창한 일을 해내야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1톤의 고민이나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서 떼어놓는 작은 순종 한 걸음이겠죠. 내가 쥐고 있던 고집의 자리, 익숙했던 그 염려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주님이 가라 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발을 뻗어보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귀한 1g의 순종들이 모여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넉넉히 밝혀줄 거라 믿습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양현민이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샬롬의 소리,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0: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서문교회 박남주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2: 예, 귀한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늘 본질과 함께 씨름하고 늘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요, 참 수많은 말들이 우리의 귓가에 맴돌기 마련이죠. 듣고 싶은 말도 많지만 듣지 않아도 되는 말들이 정보와 함께 홍수처럼 우리의 귓가에 맴돌게 됩니다. 특별히 AI 챗GPT를 보면요,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제 설정해서 간다면 의미가 딱 나오겠지만, 전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대로 나를 이끌고 가서 엉뚱한 결과를 낳아놓는 그런 상황도 우리에게 왕왕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양이 등장합니다. 양은 시각은 넓은데요, 시력이 안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각이 넓어서 정보는 많습니다. 거무튀튀하고 아른아른거리는 것들이 매우 많이 보여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고 나에게 유익한 것인지 해악한 것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많이 보인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양들에게는요, 귀한 청각이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리더의 음성을 듣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꽁무니만 쫓아가는 것이죠. 더불어서 자신을 이끄는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양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에게는요, 이 생명이 오고 가는 그 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말을 하고 있고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양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죠. 양과 비슷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요즘 누구의 음성, 누구와 대화하며 어떤 말들이 우리 귓가에 맴돌고 계신가요? 우리는 쉽게 길을 잃고 상처받기 쉬운 양과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수많은 허황된 정보들, 거짓된 약속들, 거짓 목자들의 음성에 속아 영적인 생명과 평안을 잃어버릴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내려야 합니다. 누가 우리의 진짜 목자인가? 누가 우리의 진짜 선한 목자인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부산 서문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 답을 명확하게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선한 목자 누구이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 되시기에 거짓 목자의 음성을 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아닌 거짓 목자는 절도와 강도로서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양을 훔치고 죽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들은 도둑이며 그들이 오는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양을 보호하려면요, 이 등 뒤에 동굴을 놓고 양쪽 이 양 사이드에 돌담을 쌓아놓고 아주 작은 문, 양 한 마리 두 마리가 들락날락하는 그 문을 놓고 양들을 지켰다고 합니다. 만약에 동굴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돌담을 넓게 쌓아서 그 문을 놓고 양 한 마리 두 마리 지나갈 수 있는 문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양의 문이라고 하는 그 양들이 지나가는 문에는요, 문지기를 꼭 두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양에는 목자가 있는데 왜 굳이 문지기가 필요합니까? 그 질문의 답은 이러할 수 있겠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은요, 다 같은 목자의 양들이 아닙니다. 각자 다른 목자들의 양을 한 곳에 모아서 이 문지기에게 의탁하여 관리하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양의 목자는요, 문지기를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양의 문에 다다라서 자신들의 양의 이름을 자신의 음성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막둥아, 검둥아, 호이 호이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양들이 그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고개를 돌리고 양의 문으로 달려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문지기의 이목을 피해, 목자의 이목을 피해 양의 문을 통하지 아니하고 울타리를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양의 이름을 모릅니다. 혹여나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의 목자의 음성을 따라하여서 그들을 불러낸다 할지라도 양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서로 뭉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구석진 곳으로 도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은 하나이고 양들을 몰아내려면, 양들을 이끌어내려면 그 문으로 이끌어내야 됩니다. 양들을 불러 모아야 돼. 그러나 양들은 꿈쩍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양을 살려서 데려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담을 빨리 넘어와서 양들을 죽이든지 양을 담으로 넘겨서 양을 죽이고 가죽을 얻고 고기를 얻으려고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도둑인 것이죠. 오늘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의 목표는요 명확해요. 명징합니다. 양을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양들의 생명의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혹여나 양들 중에서도요 양 그 목자가 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갸우뚱갸우뚱하고 두리번두리번 거리다가 거짓된 목자의 음성, 따라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다가 양의 문으로 나갔다가 생명을 잃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양들에게 절도와 강도들도 멀리해야 하는 대상이지만 오늘 성경에 멀리해야 되는 대상이 한 대상 나옵니다.

바로 사건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 되시기에 거짓 목자의 음성을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건은 양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에 위기가 왔을 때 도망치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양을 사랑하여 양들을 생명으로 여깁니다. 생명과 생명으로 대하죠. 그러나 사꾼은 돈으로 여깁니다. 자신이 받은 돈의 가치와 양들을 대입하는 것이죠. 본문 12절을 보면 사꾼은 돈을 받은 만큼만 양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양을 버리고 달아나 양들이 지키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돈과 자신의 생명을 바꿀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목자는요, 양떼를 밤새 지켜냅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도 비슷한 어느 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짧은 본문이지만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하는 내용은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 추위와 싸워야 되는 그 밤, 들짐승의 그 침입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 밤에 그 양들을 자기 생명과 거의 방불할 만큼 가까이 두어 그 양들을 지켜내고 있는 목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밤새도록 들판에서 양떼를 지킨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밤새 어떤 위기 속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의 생명을 지키는 그러한 목자들에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소식이 선포된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양떼를 지키는 너희를 위하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밤새 우리를 지키시고자 목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꾼이 가지고 있는 계산, 논리, 효율성, 잠시 갖고 있는 열정, 그것과 예수님이 가지신 영원한 사랑과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꾼은 위기가 올 때 도망합니다. 절도와 강도는 생명에 관심이 없고 생명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음성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거짓을 피할 뿐만 아니라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 올바른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7절과 9절에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라고 명확히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양의 목자 되심과 또한 양의 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자도 실수할 때가 있죠. 문지기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양의 문이 되어주신다면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우리를 불러주시고 양의 문 대신 주님의 그 문으로 통과하여 나간다면 귀한 꼴을 먹게 될 것이고 양의 문 대신 주님의 문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자였던 다윗이 자신을 지키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 앞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고 하나님이 양된 이스라엘의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 되시니 그 목자가 되시니 나는 이 능력대로 나아갑니다 하는 다윗의 선포입니다. 사울의 갑옷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전투력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며 구원의 문이 되시기에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즉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인도하시고 구원해내실 것이다 확신하며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로서 양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양들을 밤새도록 지켜내실 것입니다.
양들의 선한 목자이며 어떤 고

고난 속에서도 건져내실 양의 문이 되어 주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 후반부에 주님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자신이 온,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잠깐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우리의 배고픔을 달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보살핌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가까운 곳마다 풀밭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연이 잘 조성된 곳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가 있습니다. 그 건기만 되면요, 목자들은 근심 걱정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양떼들에게 꼴을 먹일 수 있을까? 풀을 먹일 수 있을까? 산으로 산으로 올라갑니다. 높이도 높이지만 멀리 멀리 가야 되는 것이죠. 요셉의 시절에요, 형들이 헤브론에서 도단까지 양떼를 몰고 간 적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따라가면서 헤브론에서 도단까지 갔다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계산해 보니까요, 쉬지 않고 4-5일 정도 걸어야 되는 거리. 목자가 내 양떼를 좀 먹여야겠다 생각한다면요, 4-5일쯤은 단단히 마음 먹고 걸어가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꼴을 먹이시기 위해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며 구원의 문이 되시기에 양된 우리는요, 허송세월하며 두리번두리번 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나은 목자, 더 나은 꼴, 더 나은 양식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며 생수의 근원이신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 주시는 생명의 떡은요, 영원히 주리지 않는 떡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는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목자였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시며 신실하신 그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니 2절, 3절, 4절, 5절 푸른 풀밭이요 좋아요, 쉴만한 물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부수적이에요. 이런 것들이 없다 손치더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이, 사람의 말에 현혹되어 다른 문에 기웃거리며 들락날락하며 허송세월하지 말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 되시기에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 때문입니다. 11절에 예수님은 친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그 사역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야 되는 목자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금송아지 사건을 기억하시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우리의 신이다 하며 하나님을 방불할 만큼 제사하고 찬양하는 모습들, 그 우상을 놓고 제사하며 찬양하는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며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어떤 마음으로 모세는 이 엄청난 고백을 했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양떼로 여기는 목자의 심정을 가진 것입니다. 사꾼이 아닙니다. 도둑과 강도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목자의 심정을 이 모세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서 11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모세는 예수님처럼 이스라엘이 잃어버릴 뻔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버린다, 생명을 버린다 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이 가치가 없는 것, 혹 가치가 없는 것처럼 버려두는 것이 아닙니다. 버린다는 단어의 궁극적인 뜻은요, 그곳에 둔다는 것입니다. 양인 우리가 머무는 어느 곳이든지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 있게 목적대로 가치를 부여하여 그곳에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할 때요, 그것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는 우리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전능하신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목자이시며 다윗이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생명,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기 계시죠? 자녀를 볼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생명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 여겨져. 그렇기 때문에 고귀하고 고결한 것입니다. 내 생명과의 방불할 만큼 동등한 가치가 있다면요, 내 생명 거기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의 생명과 같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가치 있는, 가치 있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연약하든지, 우리가 넘어지고 낙망하였든지, 절망하였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내 생명 내 거야, 내 생명 내 거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 기억나시죠? 내 생명 내 거야 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양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사랑하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따라서 양은 자기를 사랑하여 목숨을 내어놓을 줄 아는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릅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에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양들은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며 도망하되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는 양인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의 무덤 앞에서 주문을 외우시거나 다른 제사의식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은 그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의 형편을 아십니다. 그의 처지를 아십니다. 그가 죽은 지 얼마든지도 아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양인 그의 이름을 부르시자 양이었던 나사로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 걸어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필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말을 양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떼인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진실한 순종은요,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이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목자의 그 압도적인 사랑을 누리며 깨달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산 서문교회

0: 가족 여러분, 우리는 요즘 누구와 대화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요즘 우리의 귀에는 누구의 말이 들리고 있습니까?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담긴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절도와 강도, 사건들은 위기 속에서 우리를 이용하고 버릴지라도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나를 파괴하는 세상에 헛되고 거짓된 정보와 사람의 음성에 귀 기울였던 삶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회복되고 새로워지려면 우리의 귀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무엇을 들을지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들은 것은 보게 되고 보게 된 것을 행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몇 주간 여러분과 신앙의 본질,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주님의 말씀을 보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시며 구원하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신뢰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의 음성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갈 때 이리가 득실거리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생명은 영원히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 놓을 때가 있죠. 때로는 우리도 주님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잡은 손 놓지 않으시고 내 생명 내 거야 하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회복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누리실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선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서문교회 박남주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을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1-862-1445 서문교회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CG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교회 신종철 목사님의 기도문으로 시작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내 안에 자아와 욕심과 상처와 집착은 거룩한 맷돌에 갈려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게 하소서. 사람의 겉모습만 보지 않고 그 말과 행동 뒤에 감추어진 마음과 아픔을 보게 하시고 판단보다 먼저 얼마나 힘들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소서. 아파하는 사람에게 거리를 두지 않고 가까이 가게 하시며 해결책만 말하기보다 곁을 내어주고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삶에서 내가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관과 같은 자리에는 생명의 주님을 모셔드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손대어 주심을 믿게 하소서. 그리하여 어둠으로 죽음으로 향하는 우리의 행렬에 개입하여 주시사 생명의 행렬로 이끄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소서. 짊어지고 가는 인생의 짐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가족과 사랑과 감사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히 감당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나의 삶에, 가정에, 일터에, 그리고 교회에 지나가시는 자리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소망이 살아나며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고백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남게 함으로 우리 주변에 데오빌로처럼 복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을 담아 빛이 있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되시는 주님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신종철 목사님의 기도문 중에 사실 모든 내용이 참 은혜롭지만 저는 이 첫 문장에서 마음이 쿡 찔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주님, 내 안에 자아와 욕심과 상처와 집착은 거룩한 맷돌에 갈려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게 하소서. 오직 예수님만 남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안에 아직도 살아있는 강한 자아, 그리고 내가 미처 포기하지 못한 욕심, 내가 생각날 때마다 꺼내두고 또 피하고 있는 상처, 그리고 참아 놓지 못하는 집착, 나의 모든 이 연약한 모습들 거룩한 주님의 맷돌에 갈려지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만이 남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주님께서 거룩한 맷돌로 우리를 날마다 날마다 곱게 갈아주시기를. 뭔가 표현이 이상한가요? 네, 아무튼 예수님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짊어지고 가는 우리의 인생의 짐이 참으로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저만 해도 오늘 참 쉽지 않다라는 고백을 몇 번씩 하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의 기도처럼 오늘 주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족과 사랑과 감사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할 수 있는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리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소망이 살아나며 믿음이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 체크 한번 해주시죠. 오늘 이 오프닝으로 들려드린 신종철 목사님의 기도에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담아 빛이 있으라 함께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 생명의 행률로 이끄시는 주님을 나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아멘으로 올려드리셨다면 한 분도 빠짐없이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아멘, 아멘이라고 보내주시면 세 가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은혜로운 오프닝, 특별히 이 목사님의 기도문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김수빈 작가님의 예쁜 캘리그래피 말씀엽서 이미지를 모든 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들에게, 목장 식구들에게, 세런들에게, 전도 대상자에게,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월요일입니다. 여러분이 월요일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월요일은 치킨데이. 가마치 통닭에서 드리는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다섯 분 추첨해서 보내드릴게요. 방송 마칠 때까지 여러분 아멘 힘차게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1235님, 7597님, 6538번님, 2676번님 아멘 아멘 외쳐주셨고요. 아멘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8235번님, 삶의 짐이 너무 무겁고 힘들 때 믿음으로 이겨나갑니다 하신 0559님 할렐루야. 7602번님은요,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나의 몸짓에, 나의 손짓에, 나의 입술의 모든 말들에 예수가 보여지길. 저는 지금 굉장히 찔립니다. 나의 몸짓과 나의 손짓과 나의 입술에 예수님이 아니라 제 자아가 너무 보여진 하루를 살아온 것 같아요. 회개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고백도 담아주시고요. 아멘!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739번님은 치킨 먹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이런 문자도 좋아요. 자, 찬양 한 곡 우리 같이 부를까요?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우리 맘에 주님만 소망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김명선님과 연민규 간사님의 피처링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 마음에 소망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9월 7일 월요일 저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6시 16분 지나고 있고요. 많은 분들 아멘 아멘 외쳐주시면서 또 사연도 함께 보내주고 계시는데, 야, 이분은 일단 치킨을 한 마리 드리고 가야 할 것 같아요. 7002님 아멘. 제 동생이 거의 1년 만에 다시 교회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믿음 다시 붙잡고 일어서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번 주일 은혜로운 주일 예배 드리시고 또 맛있는 치킨으로 식사 교제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 힘들어하는 언니 동생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 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길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1353번님 보내주셨는데, 또 어떤 사연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4512번님 아, 저와 같은 마음의 울림이 있으셨나봐요. 나의 교만함을 맷돌에 갈고 예수님 보혈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 저는 오늘 제 입술이 너무 방정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로만 고백해야 하는데 참 불평불만이 가득했던 하루인 것 같아서, 저는 제 입술 또 연약한 이 마음을 주님의 맷돌에 갈고 예수님만 남는, 남은 저녁만큼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만 남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네요. 안 보이지만 항상 제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9937님 아침 저녁 출퇴근길 극동방송을 통해 말씀과 찬양이 은혜입니다. 치킨도 부탁드립니다. 9356님 솔직한 고백. 네, 9356번님께도 제가

0: 한 마디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두 분이나 선발표를 해드렸네요. 방송 마칠 때까지 여러분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아멘, 아멘이라고 출석 체크해 주시면 네, 다섯 분 추첨해서 치킨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매주 제가 다섯 분이라고는 하긴 합니다만 늘 더 드려요. 그러니까 에이 다섯 명 끝났네 하지 마시고 방송 마칠 때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6시 18분입니다. 오늘 더 힘날 데이, 함께 더 힘내서 찬양하는, 찬송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텐트메이커스와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계신 곳에서 할렐루야로 화답해 주시면 또 치킨 보내드리는 것 알고 계시죠? 로고송 듣고 텐트메이커스 만나봅니다. This is my story.
1: This is my song. 안녕하세요, 빨간약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EBC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샬롬.

0: 찬송가로 더 힘나는 퇴근길 더 힘날 데이. 저절로 춤추게 되는 이 시간, 저는 이 음악이 참 좋아요. 텐트메이커스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여러분도 좋으시죠? 네, 목사님도 좋으시죠?
1: 네, 좋습니다.
0: 이번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1: 아, 주일에 교회 새로 나오는 친구, 얼마 안 된 친구가 있었는데,
0: 네.
1: 이 친구하고 식사를 같이 했어요. 20대 초반인데 이제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궁금한 것들을, 이런 거 저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0: 네.
1: 저는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마음에 걸리는 걸 솔직하게 다 얘기해주고,
0: 아, 맞아요.
1: 또 저도 이제 그 친구에게 복음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이 오니까,
0: 네.
1: 더 구체적으로 대답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한 시간 정도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했는데, 와우. 너무 좋았어요.
0: 네. 네. 가끔은 이렇게 좀 마음을 터놓고 궁금한 것도 다 물어보고.
1: 맞아요, 맞아요.
0: 네, 그런 자리가 오히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왜냐면 새신자들은 순수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교회에 나가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 이런 거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되나?
1: 그러니까요.
0: 아, 너무 신앙 없는 사람처럼 보진 않을까, 이런 그 걱정한단 말이에요.
1: 목사가 원래 그러라고 있는 직업이 목사인데.
0: 와, 현답이네요. 네. 우리 방송 듣고 계신 초신자, 새신자 여러분, 목사는 그러라고 있는
1: 맞아요.
0: 겁니다.
1: 맞아요. 목사는 그러라고 있는 겁니다.
0: 목사님께 많은 질문 하시기 바라고, 저도 궁금한 게 있으면 가끔씩 또 목사님께서 슬쩍 옆구리를 찔러보겠습니다.
1: 네?
0: 우리 미라 자매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2: 네. 저는 그 개강을 해가지고,
0: 네.
2: 네, 또 오랜만에 가서 열심히 배우고 친구들도 와우. 만나서 또 맛있는 것도 먹고,
0: 네.
2: 네, 그렇게 또 한 주를 보냈습니다.
0: 아, 맛있는 거 혼자 드셨습니까?
2: 아. 저야 뭐 항상
0: 네. 그래요. 이제 뭐 학생들 개강 시즌이고,
2: 네.
0: 아, 또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
2: 네.
0: 우리 사모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3: 아, 저는 개강을 해서 이제 학생들을 만나는,
0: 네.
3: 이제 새로운 얼굴들을 만나서, 아,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근데 말하지 못하지만,
0: 네.
3: 그래도 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열심히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0: 네. 이런 마음의 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3: 많죠.
0: 네.
3: 저만 특별한 게 아니니까요. 아유,
0: 그런 말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네. 더 우리 믿음의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마음도 담고, 우리 선생님들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네,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6시 22분이고요. 텐트메이커스와 함께하는 더 힘날 데이,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외쳐주시면, 아, 계신 곳에서 찬양하시면서 외쳐주시면 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이 통닭 교환권을 받아두고도 모자라요. 자꾸 다섯 분 드린다고 했다가 열 분 드리고 또 열한 분 드리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모자란데, 그래도 여러분 할렐루야 힘차게 외쳐주시면 좋겠고, 제가 주말에 차에서 우리 아이들 태우고 가다가 어떤 찬양을 듣는데 그 후렴구에 할렐루야

0: 이렇게 외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 우리 정말 어린아이들처럼 우리 힘차게 할렐루야 외치면서 찬양하는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할렐루야.
0: 자, 할렐루야. 오늘 첫 찬양 어떤 찬양인가요?
2: 네, 첫 찬양은 아까 우리 신종철 목사님 말씀에 좀 닿아있는 찬양인 것 같아요.
0: 네.
2: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0: 할렐루야. 우리 첫 찬양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텐트메이커스와 함께 찬양합니다.

0: 아멘. 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 예수를 닮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음이라. 저는 이 3절이 참 왜 이렇게 마음에 꽂히는지. 주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 오늘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중에 방송 끝나고 한번 들어보도록 해보죠.
0: 우리가 사실 뭐 살다 보면 하루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참 저도 뭐 계속 제 얘기만 해서 좀 죄송한데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참 입이 방정이지 그냥 잘했어야 되는데 근데 늘 이렇게 불평불만하다가 이 찬양을 만나니까 그래요.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할지라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음이라. 이 저녁 우리 주님을 본받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매일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며 살려고 노력하며 다짐해봅니다. 7930님 5138번님도 주셨는데요. 우리 미나 자매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2: 네. 할렐루야. 제주도입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겠습니다.
0: 네. 아멘. 제주도에서 보내주신 5138번님 8918번님도 주셨는데요. 목사님.
3: 네.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외칩니다. 할렐루야.
2: 할렐루야.
0: 왠지 할렐루야 같기도 하고.
3: 할렐루야.
0: 할렐루야. 할렐루야. 8918님 방송 마칠 때까지 여러분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할렐루야라고 화답해 주시고 계신 곳에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소개해 주시죠.
3: 네. 근데 댓글이 네. 치킨 닭 싫어하시는 분이 댓글을 다셔가지고
0: 세상에 6004이님 닭을 네. 싫어하신대요. 그럴 수 있죠. 취향 차이니까.
3: 근데 텐트메이커스라는 이름을 참 좋아하신다고 그렇게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 그래요. 아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다른 선물을 보내드려야 되는 건지. 8933번님이 조피디님 도대체 오늘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지 더 궁금해지신다고. 아 아니에요. 별거 아니고 그냥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하루 괜히 더 찔리고 하나님이 더 찔림 주시는 그런 하루가 있잖아요. 저에게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그만하고요. 우리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계신 곳에서 같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 잘 알듯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민족은 참 고난을 많이 겪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자기의 백성을 삼아 거룩하게 다듬어 가시기로 결정했기에

그들은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 엄격한 기준에 의해 심판과 다루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이야기였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호되게 매를 맞기도 자주 맞았고, 또한 가혹한 징벌 역시 수도 없이 경험해야 했습니다. 동일한 죄의 무게에도 그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어쩌면 보다 더 큰 대가를 치루어야 했던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선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게 될까요? 어느 곳에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행복이라는 감정이 다르게 정의됩니다. 먹고 마시고 좋은 것을 누리며 한평생 풍족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세상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에게 아마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비극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천지를 지으신 분, 타락한 이 세대의 역사를 마침내 종결시키시고 나아가 새로운 영원을 만들어 가실 그 권세 있는 분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는 행복한 역사로 여겨질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좋은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 인생의 목적이었던 사람, 왕도 초라한 도망자 일대에도 언제나 다윗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가 인생 중에 겪은 수많은 시련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누렸던 다윗의 놀라운 평안과 기쁨은 결코 빼앗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편 145편 9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 심지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그 직후에조차도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자신의 나약함이나 스스로를 정죄하는 감정에 묶여 그렇게 자신의 나약함에 주저앉아 절망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하며 더 나은 사람으로의 변화를 위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0: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의 영혼을 예수님의 재림을 그리고 새롭게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을 꿈꿀 때 또한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그리고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더욱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비록 깨지고 부서지는 것이 아플지라도 내 삶이 아버지의 손으로 빚어져가는 과정인 것을 신뢰할 때 내 안의 소망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더욱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텐트메커스와 함께하는 더 힘날 데이. 아,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먼저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발표해 드리고 저희 인사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늘 다섯 분 뽑는다고 했는데 오늘도 열 분을 뽑은 것 같아요. 많이 제가 선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참 여러분들의 사연을 보다 보면 한 분 한 분 사실 정말 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을 다 안겨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우리 7002님 동생이 거의 1년 만에 다시 교회에 또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하셔서 치킨 보내드리고요. 아 그리고 네 아까 출퇴근길 말씀과 찬양 은혜 된다고 보내주신 9356번님께도 제가 약속했기 때문에 치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4번님 보내주셨네요. 미나자매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2: 네. 할렐루야. 중학생 아들 녀석이 좋아하는 치킨 선물 주고 싶어 연락드립니다. 요즘 매주 주일 저녁 전도 부흥회를 하는데 불평 없이 잘 따라줘서 너무 기특한 것 같아요. 치킨 선물로 응답 주세요.
1: 네. 작은 응답이 선물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목사님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5324번님입니다.
3: 아멘. 오랜 방학 끝내고 교회에 출석하겠다는 큰 아들에게 극동방송에서 주는 치킨 선물하고 싶어요. 10월 5일 예정일인 며느리도 이 치킨 같이 먹고 복음이 들어가길 기도합니다.
1: 아, 네, 아, 네. 네. 오늘 방학 중인 분들이 다시 예,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연들이 많네요. 할렐루야.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도합니다. 아, 저는 그리고 이 0695번님 쌍둥이 조리원 퇴소 3일째입니다. 한 명이 울면 따라 울고 엄마도 같이 웁니다. 어떤 마음인지 너무 잘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가들 잘 기르겠다고 보내주셨는데 이분 포함해서 총 제가 10분 선정했는데요. 방송 마치고 문자 받으시면 여러분 성함과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시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텐트메이커스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더 힘날 데이 텐트메이커스와 함께했고요. 오늘 마지막 찬양 십자가 그늘 아래 함께 올려드립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신의가에 새생명 신의가에 오늘 이 시간은 은혜로 교회 김은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법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6장은 또한 여기에 대한 상세한 규정의 결론입니다. 감사를 명령하신 하나님은 그 감사의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성경의 말씀들, 제일 많이 나와 있는 말씀들이 뭔지 아세요? 창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자, 이래도 너희들이 감사하지 않냐? 이런 감사들이 하지 않냐? 이런 도전과 교훈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 그 구원의 십자가, 그 은혜, 우리 같은 사람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 이 은혜들을 우리에게 쭉 성경에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감사하리로다,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핵심 교훈입니다.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가 없다면 이것은 우리가 불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 감사해야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내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날마다 예배 가운데 평소의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감사를 못하는 성도라면 배은망덕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지키고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감사 제목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그리고 부활,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들 다 감사 제목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유행가 노래 제목 안 같습니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진짜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할 줄 압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

예.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감사하는 겁니다.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계속 더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플러스라고 하고 원망은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감사할 때 특별히 우리가 믿는 신앙은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의 출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분과 조건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감사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그 출발이 어떤 사람은 진짜 감사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감사로 이어지고 어떤 사람은 늘 원망, 불평, 부족함에 대한 불만들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삶 속에서 감사가 사라졌다면 이게 영적으로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직접 들은 이야기 아니고 간접으로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기 교회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동네에 있는 카페를 쳐다보면서 목사님 저 카페를 폭파시켜버리고 싶습니다 하더랍니다. 아니 물정 카페를 왜 폭파시키려고 하느냐니까 저기서 제 아들을 만났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아내를 만난 카페, 남편을 만난 카페나 식당에 있으면 지나가면서 감사하십시오. 저 장소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게 됐다는 것. 은혜의 교회를 바라보실 때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교회가 있어서, 은혜의 교회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을 이어가게 해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또 여기서 이런 좋은 분들 많이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감사가 일상이 되시기를. 그래서 그 감사 제목이 더 많은 감사 제목을 낳는 황금알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는 끊임없이 우리 한 가지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상을 따라가다 보면 온갖 나쁜 짓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상 속에 악한 영이 있는 겁니다. 우상 속에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이 그 우상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마귀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북한 주민들 못 살았어도 불쌍하지만 저는 그 북한 주민들을 실태들을 들을 때 볼 때마다 참 그들이 제일 불쌍한 건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감사해야 될 대상을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어버이 수련님 감사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어버이 수련님 감사합니다. 늘 어버이 수련님 감사합니다. 이런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밥과 반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겁니다. 감사의 대상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속된 말로 뼈 빠지게 키워가지고 다 장성시킨 자녀들이 이웃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맛있는 거 드십시오. 선물 주고 해보십시오. 경상도마다 복장 안 뒤집어집니까? 그런 꼴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해야 될 그 감사를 엉뚱한 데다가 감사의 대상을 바꾸고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상 숭배는 마음에 악한 영이 들어가게 합니다. 예전에 한번 무속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텔레비전 프로에서 약간 과장도 되고 연출도 됐겠지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무당의 딸로 태어나는 처녀가 안에 귀신이 들어온 겁니다. 할머니 귀신이 들어온 겁니다. 할머니 귀신이 들어오니까 이 처녀가 말투가 달라지고 음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러면서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할머니들 주로 하는 말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막 그러면서 이상하게 변하는 겁니다. 노래도 부르라고 하니까 노래도 완전히 옛날 그 뭡니까? 또로또보다 더 옛날 노래 아니십니까? 왜? 그 육자백임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아기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또 말소리가 앵앵 하면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귀신이 어떤 귀신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이런 생각 가지는 분 안 계세요? 저 목사가 아침을 또 오는 아침은 아니지만 아니 이 개명천지 무슨 귀신 이야기하고 있노?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귀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나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귀신은 있지만 무슨 달걀 귀신, 처녀 귀신, 물귀신 이런 건 없습니다.

멸망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 귀신은 지금도 돌아다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예배 시간 결석도 자주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몸이 좀 아프면 결석하고 또 바쁘면 결석하고 하죠. 그런데 이 귀신들은요, 1년에 한 번도 결석 안 합니다. 예배 시간 꼬박꼬박 출근합니다. 출근해서 지금도 탁 살펴보는 겁니다. 저놈 저거 내가 저거 내가 저거 내 부하로 삼을까? 아, 저거 보니까 조금 졸고 있는데 잘 됐다. 그래 쏙 들어갑니다. 좀 전설이 고향 같습니까?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 영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성령의 도구가 되고 마귀가 우리를 자주 의지하면 우리는 마귀의 하수인이 되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종이나 죄의 종이 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우리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의의 병기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을로 접어듭니다. 참 좋은 계절, 감사의 계절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보건병원에 제가 정기 검진을 하고 또 약을 또 받고 또 처방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리지 않습니까? 앉아있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뭐 연세 좀 조금 드신 분이더라고요. 와서 여자분인데 목사님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닌 것 같고 다른 교회 교인인데 제가 모르는 분이 있으니 모르는 분이니까 그분은 저를 알더라고요. 이름까지도 알더라고요. 김은태 목사님 이렇게 해서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저 보고 목사님 이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더라고요. 뭐 당연히 제가 병원에 아, 제가 좀 의사를 좀 만날 일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기도로 나서야지. 아, 경상도말로 정확하게 목사님이 기도로 나서야지. 아, 그 소리가 뒤에도 다 들릴 만큼 제법 큰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 제가 그 순간에 했죠. 제가 순간 감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은혜의 교인 아닌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병원 갑니다. 목사도 약 먹어야 됩니다. 성도도 병원에 갑니다. 수술도 합니다. 약도 먹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약을 드실 때마다 아이고 이놈의 약 지겹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약은 하나님께서 내 몸에 꼭 맞는 내 병에 꼭 맞는 치료제로 이 약을 하나님께서 처방받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약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을 통해서 내 연약한 부분들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약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밥 먹을 때만 약 기도하지 마시고 약 드실 때도 기도하시고 그래 드실 때 그게 하나님의 치료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연약합니다. 병원도 가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됩니다. 하지만 연약함 가운데 더 가까이 오시고 우리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영육 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적에 비하면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연탄재 한 장, 연탄 한 장 가지고도 감사했고, 전기불이 들어왔을 때도 참 감사했고, 그리고 또 참 못 살았습니다. 전화가 한 대 집에 놓여지면 그게 굉장한 재산이 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우리 집에 처음 전화가 들어왔을 때, 우리 어머니가 그 전화 가지고 막 이제 전화 있는 사람들한테 막 전화를 돌리더라고요. 우리 집 전화번호 가르쳐 우리 집에서 전화 났다 하면서 돌리면서 꼭 그렇죠. 그때 우리 집 번호가 6040이었는데 6040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면서 꼭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6040 육군사관학교 외우면 됩니다 하면서. 여러분, 하지만 지금은 전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손에 다 들고 다닙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풍족함이 우리 하나님께 드린 감사와 헌신의 대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돌보심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네팔 안타까운 저 산사태 빙하가 녹아내린 저

사태를 보면서 가슴 아파합니다. 아직도 생사 여부가 불투명한 우리 한국 분들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구출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네팔 그 현장 사진 가운데 충격적인 것은 어떤 사람이 죽어 있는 시신에 있는 여자 목걸이를 떼 가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장의사가, 장례 지도사가 그 시신에 있는 금이빨을 빼간 사건도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우재중 집사님은 양심적이라서 그렇게 안 하시지만 보면 조심해야 됩니다. 부모가 죽었을 때 자네들이 엄마 이빨에 있는 금이빨 숫자 세알이 가지고 하나씩 빼가고 귀걸이 떼가고 목걸이 다 떼갑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어도 그 자기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영혼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관리 잘 하십시오. 살면서 힘든 일도 있을 것입니다.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짧게 보지 마시고 길게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아왔던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람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벨론 사람들을 아람 사람이라고 했고 아람이 그 바벨론이 쓰던 그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지만 그전에는 그냥 그곳에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애굽에서 그들이 강성한 민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제사장께 드리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얼마나 많은 홍해를 건넜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많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렸고 얼마나 많은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함께해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건져주셨습니까? 이대로 내 인생 끝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이고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주변 사람들조차도 나를 포기하고 외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됨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평안을 깨려고 합니다. 불평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는 말과 행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감사를 한다고 말도 하지만 행동도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첫 소산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농사하는 사람들에게 토지의 첫 소산을 드리고 그리고 목축하는 사람들에게는 첫 양, 첫 염소 새끼를 드리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단번에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현금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물입니다. 돈 있지요. 이거 보통 게 아닙니다. 돈 벌려면 힘듭니다. 잠 잘 못 자고 온갖 수고 다당하고 건강 잃어가면서 심지어는 목숨이 위태로운 일까지도 하면서 버는 게 돈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9시간이 넘습니다. 출퇴근 시간까지 포함하면 10시간이 훨씬 넘어갑니다. 그럼 잠자는 시간 빼고는 하루 나의 삶 속에 4분의 3을 일터에서 보냅니다. 더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버는 돈에는 우리 인생이 걸려있고 우리의 삶이 다 들어있습니다. 안 그런 분이 있습니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부모 잘 만나서 부자 할아버지 만나가지고
그냥 몽땅 엄청나게 물려받은 사람 외에는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고는 정말 귀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피 같은 돈이라고. 맞습니다. 땀과 피를 흘려서 버는 게 돈입니다. 하고 싶은 건 못하고 벌어야 되는 게 돈입니다. 간 쓸 게 다 빼주고 버는 게 돈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돈에 마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인생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좀이나 등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보물을 어디 쌓아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 귀한 보물상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귀한 것들이 거기 다 넣어놓았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그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디 멀리 갔다가도 돌아오면 그게 있나 하고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보물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하늘에 쌓아두고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열에 하나 구별해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에 아홉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왜요? 너무 귀한 걸 드렸기 때문에. 너무 힘들게 벌은 돈을, 눈물 흘리면서 잠 못 자고 번 돈을, 피 같은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 중심 하나님이 안 보시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내가 다른 거 할 수 있는데 과감하게 포기하고 열에 하나 구별해서 드리는 그 손길, 그 정성 하나님이 귀하게 안 보시겠습니까? 11조 하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에 하나 떼고 나면 내가 살 때 불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평생 11조를 해도 하나님께서 다 먹여 살려주심을 간증할 수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나는 청년들이 첫 직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고백으로 함께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그 열매 너무 귀하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니까 하나님 오죽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헌금을 정성스럽게 드린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쪼달리거나 힘들다는 거, 그거 하나님이 그거 그냥 보아넘기지 않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수많은 거기에 대한 증인들이 여기 다 앉아있습니다. 건강도 지켜주십니다. 자녀도 보호해 주십니다.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피 같은 돈, 정말 귀한 돈, 소중한 것 하늘에 쌓아가는 여러분들, 그 보물을 천국에 쌓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은 감사하라고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물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크로바, 네 입자리 크로바는 우리가 행운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세이크로바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일반적인 그 꽃말이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행운을 찾으려고 행복 세입자리 크로바는 막 짓밟고 다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또 필요하면 행운도 주십니다. 우리가 땅에 살 때 행복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행운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느 모든 삶에서,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또 행복

0: 복도 주시는 이런 은혜가, 행운도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입술로 고백되어야 되고 축복은 삶으로 드러내어져야, 받은 축복은 삶으로 드러내어져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옛날에 전도할 때 제일 많이 쓰던 그 전도의 툴은 사형리 교재였습니다. CCC에서 만든 교재인데요. 상당히 그 교재는 그냥 간단한 책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글자도 없습니다. 그냥 그림 4개 쭉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 간단히 설명하는 겁니다.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그 사형리 교재를 가지고 개인 전도를 하면 10명 중에서 적어도 3, 4명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두 명은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부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끊어진 다리를 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그 대신 죄를 다 담당하셨기에 우리 죄가 다 사함받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면 다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형리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형리의 마지막 영접 기도가,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동안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복음에 감사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감사가 무뎌지고 있습니까? 감사가 많이 잊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잊혀진 감사, 사라져가는 감사, 희미해져가는 감사들이 다 회복되시기를, 또렷하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로 행복하게 사십시오.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면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나의 나됨이 감사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늘 뒷북 감사하지 마시고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는 입술로도 표현되어져야 되지만 그리고 삶으로도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감사점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내가 가진 소중한 것으로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하는 계절에 범사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 형제들에게도 감사하시고 부부간에도 서로 그동안 더위 때문에 짜증나서 놓쳐버린 감사도 다시 다 소급해서 하십시오. 여러분, 이 좋은 계절에 감사하시고 여러분들이 보물을 가지고 감사하시고 관계 속에서 감사하시고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귀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생명 시냇가에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에 위치한 은혜로 교회 김은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313-4603번 은혜로 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70년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사야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신뢰와 찬송은 절망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여는 능력이 됩니다.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집착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지혜롭게 활용하여 영원하고 가치 있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요 노래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내게 맡겨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이웃과 나누는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염려와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과 사랑이 매일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사라지고 깊은 한숨을 내쉴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해야겠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앞에 길이 평탄하게 열리며 참된 평안과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성경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믿으며 세상 유혹을 이겨내며 힘차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이 돈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 속에서 붙들어야 할 분이 하나님뿐임을 매순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멈추는 자리에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두려움 대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며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귀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사랑의 손길로 흘려보낼 때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놀라운 기적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눈에는 일시적인 성공보다 영원토록 시들지 않는 하늘의 가치가 눈에 보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죠. 우리 모두 주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 의지하며 평안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 지금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의 문자로 합창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미리 보는 감동 영상과 입장권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이 세상은 나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또 남의 도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달리해야 합니다. 우리 곁에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기 위해 항상 대기하고 계십니다. 연약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정직한 태도는 바로 이 강하신 여호와 앞에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좋은 기름으로 요리할 때 가장 맛있는 음식이 요리가 되죠. 좋은 기름이 주유될 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시간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능력 있게 주님의 길로 갈 수 있음 기억하면서 오늘도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쉼과 평안이 있는 곳 오늘도 함께 하시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내 삶의 노래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우리 인생의 엔진을 가동시키는 건 성령님의 능력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의지해서 곳곳에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새 힘 얻고 계실 줄 믿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들어왔던 메시지들 있습니다. 0703번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찬양하는 삶 지선 전사님 저 이 방송 애청자예요 하시면서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찬송가 368장 또 신청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5

6073번님께서는 지선 전사님 매일 이 시간 이 방송 들으면서 저만의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있답니다. 이 시간이 저에겐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찬양 듣고 싶어요. 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방송으로 또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안 보이는 하나님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나눌 수 있어서 이것이 기적이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사실 우리 든든히 붙잡고 우리 두 분이 신청해 주신 찬양 이어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찬송가 368장 0703번님의 신청 찬양부터 함께 나눌게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순간순간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들으며 간구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

주가 도우시리 손영진의 찬양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안성진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국악기가 어우러진 청아한 찬양이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시간 매 순간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9330 문자메시지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기름 부으심으로 인생에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주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하는 이 인생이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무릎 꿇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나눈 모든 가사들이 우리의 고백이 된 줄 믿고요. 오늘도 곳곳에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또 문자로 보내주시고 또 귀 기울여서 주님의 음성 듣고자 하신 모든 분들 오늘도 이 밤에 주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평안한 시간 되시길 축복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성원이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CBC 미션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토마토, 브로콜리, 귀리, 연어, 시금치, 견과류, 마늘, 머루, 적포도주, 녹차. 몸에 좋은 10대 건강식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10대 건강식품보다 훨씬 효능이 좋지만 팔지도 않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첫째가 웃으면 나오는 엔돌핀,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요. 둘째, 감사하면 나오는 세로토닌, 우울함을 없애줍니다. 셋째, 운동하면 나오는 멜라토닌은 불면증을 없애주고 긍정의 힘을 주고요. 넷째, 사랑하면 나오는 도파민, 혈액순환에 좋다고 합니다. 다섯째, 감동하면 나오는 다이돌핀, 만병통치약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스스로 돌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물질과 호르몬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세심하고도 완벽한 사랑에 우리는 감동할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웃고 감사하고 운동하고 사랑하고 감동하는 것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실천하시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기쁜 하루 이어가시기 바라면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신자가 기다림 속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실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관계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다윗이 견딘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믿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믿고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며 기다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기다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신실한 자들은 바로 그렇게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관계의 기초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의 삶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신자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 가운데서 보게 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잘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성령을 의지함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분과의 언약 관계,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바로 그 관계를 생각하십시오. 신자는 바로 그 관계의 기초에서 기다리는 사람이고 그러면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관계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기다린 사람에게 그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영광으로 나아가기까지 말입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오늘 더 많이 웃고 감사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셨나요?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침묵은 가장 훌륭한 예술에 속한다. 생활의 분위기는 일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사소한 일, 즉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투덜거리거나 실랑이 함으로써 어두워진다. 항상 모든 일이 우리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거든 침묵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라. 또한 항상 온화한 마음을 가지도록 했으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내는 불평으로 인하여 짜증을 내거나 힘들어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캐나다의 의학 박사 윌리엄 오슬러의 침묵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쓸데없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나중에 말한 것을 후회해도 일단 입으로 쏟아놓은 말은 도로 주워 담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자신이 함부로 했던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굉장한 고통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입을 지켜 꼭 필요한 말, 유익한 말만 한다면 나중에 고통 겪을 일도 없게 되겠죠. 우리는 항상 말 조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찬양 1번 오늘 첫 곡으로 호산다 뮤직 가운데 담원의 라이브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가딜 메이커웨이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내드렸습니다. 아,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이는 거룩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최고로 조심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새치도 되지 않는 혀인데요. 소용돌이치는 감정에서 나오는 말은 난폭하고 공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말을 절제하여 말로 범죄하지 않게 자신의 마음을 잘 조절하고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지혜를 가져봤으면 좋겠네요.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제론 데이비스와 합창단의 곡으로 거룩한 땅의 홀리그라운드, 그리고 이어서 인테리티 뮤직의 여성 예배인도자 린 데샤조의 곡으로 긍휼, 멀시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차중가 두 곡을 골라봤는데요. 체코 프라 오케스트라 연주곡으로 인내하신 구세주요. 그리고 이어서 캐시 트리콜리의 곡으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를 보내드립니다.

찬송가 두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체코 프라하 오케스트라 연주곡으로 인내하신 구세주요. 그리고 이어서 캐시 트리콜리의 곡으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를 보내드렸습니다. 아,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셨나요? 나임스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시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뵐게요.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아, 호주 힐송의 초창기 히트곡으로 잘 알려진 곡입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분, Jesus Love of My Soul을 보내드립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하소서. 이 육신 쇠해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영국의 헨리 프랜시스 라이트 목사님이 작시한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Abide with me의 찬양 가사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시간을 마치고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를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죽음이나 천국에서나 나와 함께 하옵소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현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은 워드리 아사드가 부른 Abide With Me,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들려드렸습니다. 평소에도 종종 생각나는 찬송가가 있죠. 저에게는 이 찬송이 바로 그 곡인데요.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이까. 사랑해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해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해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이 땅에서의 시간을 충성되이 달려간 후에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 빛나는 십자가 보여주소서 고백했던 헨리 프랜시스 라이트 목사님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도 그런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Evening Praise 오늘도 은혜로운 찬송들과 함께합니다. 이어지는 곡은 The Old Rugged Cross, 갈보리 산 위에 마크 로리의 영어 찬송가, 그리고 오벳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어듣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오벳의 찬양이었고요. 마크 로우리가 부른 The Old Rugged Cross, 갈보리 산 위에 두 곡의 찬송과 함께했습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무료입니다.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 사연 남겨주시면, 신청곡 남겨주시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리의 찬양이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Near My God to Thee 들려드렸습니다. 안원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이제 오늘 준비한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Chris Rice의 찬송가 When I Survey the Wondrous Cross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진행의 저는 조시안이었습니다. 오늘 이 밤도 평안하세요.

쌍극동 방송 문화보훈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길 앞에 서 있고 그렇게 왔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가고 싶을 때가 많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길이라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그분은 우리의 발걸음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그 손을 붙들고

첫 곡은 샘 옥의 Here I Go 였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다 알아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막히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하루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이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은 언제나 완벽할 순 없지만 그분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오늘도 작은 선택 하나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이 주시는 평안 속에 그렇게 걸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텐트메이커스의 십자가 좁은 길, 오벳의 아버지 집에, 조준모의 His Love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김도현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샬롬 나의 선곡표 원하신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어진 노래들도 바로 하실 수 있고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이외에 김도현 진행하는 저의 이후에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또 김도연의 나비공장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큰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곤 하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길을 걸을 때 그리고 뭐 누군가 대화할 때 심지어는 사소한 선택할 때까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작은 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죠 하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길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어노인팅의 예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위 러브의 그리운 예루살렘, 위클레시아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영국의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였던 제임스 영 심푼슨 경은 에딘버러 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1940년 29살의 나이로 모교인 에딘버러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그는 1947년 11월 해독이 적고 고통 없이 분만할 수 있는 마취제 크로롬프롬을 발명했습니다. 몇 년 후 심슨이 모교인 에딘버러 대학에서 강연을 하게 됐을 때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박사님의 생애에 있어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클로로프롬을 발견했다는 대답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귀중하고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날 구원하신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열망하고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 애타게 부르짖고 갈구해야 할 가장 큰 기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것이죠. 우리 생에 있어 가장 귀중하고 위대한 발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명예도, 돈도, 성공도, 행복도 아닌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진의 찬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제임스 영 심슨 경은 참 천재였어요. 에든버러 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29살의 나이로 그 졸업했던 학교의 교수가 됐으니까요. 발견했던 것도 엄청난 마취제죠. 이분의 마취로 인해서 산모들이 그래도 그나마 좀 수월하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취제를 발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하고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날 구원한 구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고 싶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또 기도 제목도 올려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태초에 길이 있었고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나의 치료자 달빛마을의 찬양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치료자시며 구원자시며 구주십니다. 날마다 날마다 고백하며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과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아멘. 이 갑절의 영감이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포근 눈 마사지.

얘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내 삶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초의 길이 있었고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의 사명의 길, 오늘도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기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 똥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해 보이는 나의 삶이 더 나아지게 되면 또는 나의 기도의 동기가 더 순수해지면 기도하겠다고 우리는 기도를 미룰 때가 있죠. 리차드 포스터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러한 순수함을 추구하는 동기가 오히려 기도의 능력을 마비시키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뒤로하고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 속에서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니까요. 날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찬미워십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Simply Four의 고난 내 영혼 편히실 곳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셀라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크룩스의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띄워드리고요. 그래서 캘리 윌라드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강찬의 주는 다 아시죠? 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제니스 게인지의 오신실 하신 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포힘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송지은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에필로그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아이노스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삶 가운데 기쁨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든 걱정, 근심을 버리는 것, 그리고 불안함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평안할 수 있는 것, 바라던 것을 갖게 되거나 이루게 됐을 때 참 기쁘다,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참된 기쁨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세상 속에서 참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로만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그 기쁨이 오늘 나를 살리고 또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대하면서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함께하는 동안에 주님이 주신 그 기쁨 풍성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전해드렸는데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함이나 걱정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요. 시험과 또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죄의 유혹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실 이유들을 은혜로 우리에게 항상 부어주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참된 기쁨을 누려보자고요. 저도 그렇고 특별히 저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도 오늘 새롭게 날이 밝아서 보내야 될 이 하루가 살아내기도 버겁고 하루를 지내기도 힘이 겹겠지만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십시오.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시면서 8827 성도님 대전에서 문자를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서울 성북구입니다 하시면서 우리 4128 성도님도 문자를 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기쁜 삶을 살고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요즘은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감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웃을 날보다는 찌푸릴 날이 더 많지만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해야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와 또 동행하심 가운데 참된 기쁨 꼭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은혜의 사연들 함께 나눠주시고 또 한 줄 기도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요 어제에 이어서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이 남한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의 간증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화요일의 날씨도 전해드리겠습니다.

0: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기신 사명, 바로 북한 선교, 복음 통일입니다. 수십 년 동안 기도와 물질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 사역을 섬기게 하신 결과가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4천 명이 넘는 탈북민이신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한 탈북민 성도의 간증을 만나보실 겁니다. 사선을 넘어 이 한국에 오게 된 계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조금씩 깨닫고 있는 한 형제의 이야기인데요. 통일의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오늘 이 형제의 이야기를 통해서 꼭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유 형제님의 이야기 만나보시겠습니다.
1: 저는 전단지가 제일 큰 정보력이었고요. 네, 그곳에서 제가 그 싹이 트여났던 것 같아요.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싹이 트여났던, 네,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지금 과반수의 그 군인들 이제 대북 방송이랑 듣잖아요. 들으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과거에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다시 그 친구들이 전역을 하고 다시 집에 돌아가고 애를 낳고 밥 먹으면서 하는 소리가 야 너 나가서 저기 김정은 원수님께 충성해라 이런 얘기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알기 때문에 가서 우리가 그 생각적으로 우리가 그 통일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일부 어떤 소심한 그런 사람들 또는 주사파 이런 자들은 그런 걸 상당히 무서워해요.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그게 북한 사람들이 그 눈 다 이제 노동당으로부터 눈 귀 다 가려 있는데 그거를 그냥 못 본 척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게 참 이거 나쁜 거죠. 그거를. 네. 근데 지금 한국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뭔가 북한에서 얼마 전에 김정은이 반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뭔가 상당히 그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네,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인 거죠.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통일을 정말 목숨처럼 생각하시고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최근 연간에는 조금 줄어든다고 하는 게 저로서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 계속 후대들이 또 다음 세대가 생겨날 거잖아요. 다음 세대는 통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네. 지금 제가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친구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적어도 저희 학교에서는. 통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성을 좀 느끼게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지난 학기 미국에 가서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때 상당히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런 분을 하나 또 미국의 역사에서 제가 봤어요.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그분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현 상황에 대해서 잘못된 걸 보면서도 그것을 방관하는 그런 현자들은 그걸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다. 제가 북한을 알고 왔는데 어떻게 그것을 제가 모른 척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끔은 제가 숨어 살아야 될 그럴 상황에 놓이기도 하죠. 제가 어찌 보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어찌 보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대놓고 어떤 작자들을 욕을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저에게는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제가 선택한 길이, 지금 현재까지 온 길이, 전 잘못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북한에서 제가 총을 들고 군복무를 할 때, 왜 내가 총을 들고 김정은을 지켜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정의가 뭘까? 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북한에서는 정의가 뭐다, 이런 걸 딱히 가르치진 않습니다. 그냥 노동당이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뭔가 보니까 그 미국의 코큰 아저씨가 정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생각하는 정의, 또 제가 생각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그겁니다. 제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저로 인해서 제 주변 사람들이 좀더 나은 삶을 살고 그리고 미래 세대가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면 그게 정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라던가 제가 오늘 이곳에 와서 제 생각을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동당은 북한의 인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약속을 했고 그렇게 할 거라고 인민들에게 선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한 번도 지키지 않고 배신을 했습니다. 또 이제 뭐이 교회다 보니까 저는 아직도 저 신앙이 덥지 않거든요, 아직도. 신앙이 저 아직 애기입니다, 애기. 그런 예수님을 닮고 싶고 이랬거든요.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천국에 대해서 더잘 알게 되고, 저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전 천국과 그리 멀지 않은 삶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천국에 가기 앞서서 현생에서 그냥 천국 가겠다고 그냥 뭔가 그렇게만 하고 현생은 정말 개떡같이 살면 이거는 아니죠. 현생에서 주변 사람들과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 가족들하고 더 친하게 잘 지내고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다른 신자들이, 신앙이 없는 다른 신자들이 봤을 때, 저런 신앙이라면 한번 믿어볼 만하다. 이런 삶을 다 같이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을 먼저 경험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계속 하죠. 오늘 마치면서 제가 짤막하게 기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이렇게 그냥 투박하게 드려도 나무라지 않,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한국의 상황이 안정돼야 또 우리가 보다 나은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북한에 대한 복음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만 정말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진리를 알고 그리고 더 진리를 위해서 투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과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교수가 올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나토에 무상으로 지원된 수천억 달러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7월의 경상수지가 420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조선일보는 미국 기업 4곳이 반도체 소재와 장비, 해상풍력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에 총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5세 이하 영유아 인구를 넘어선 가운데 한국은 2060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교육청이 각도 외국어 학원에 영어 학급을 줄이고 러시아어 학급을 확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배터리 공식 통관이 가능해지면서 주문이 크게 늘고 있지만 까다로운 통관 절차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네팔 대홍수 당시 가옥 1200여 채가 쓸려간 지역에서 한 주택이 무너지지 않고 버텨 가족들이 무사히 구조된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일보는 음식과 생필품 중심이던 퀵커머스가 K-POP 음반과 주얼리, 스마트폰 등으로 판매 품목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이르면 올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대담에서 북한이 한국을 향해서는 거친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미국에는 같은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당장 대화할 준비가 된 것은 아니라며 북미 양측이 올 가을 접촉점을 만든 뒤 후속 논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미국 중간선거가 열리는 11월부터 미국에서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12월 4일을 가장 이른 회담 가능 시점으로 꼽았습니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도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접촉할 유인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미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는 상황도 상상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두고 차 석좌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은 데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로 해석한 반면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미 대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군사 대비 태세와 대북 억지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무상으로 지원된 수천억 달러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크라이나와 나토에 넘어간 자금은 유럽이 부담해서야 할 비용이라며 늦었지만 미국이 반환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요구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기 재고가 소진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강하게 부인하면서 현재 전례 없는 수준으로 탄약을 생산해 각종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을 위한 탄약 비축을 우선하고 있지만 동맹국에 대한 무기 판매도 곧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7월 경상수지가 420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6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월간 흑자이자 7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경상수지는 2023년 5월 이후 39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흑자는 2330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4배에 달했는데요. 특히 7월 수출은 1년 전보다 65.3% 증가한 1,004억 5천만 달러로 두 달 연속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176.3%, 컴퓨터 주변 기기인 SSD는 344.5% 급증했고 중국과 동남아, 미국, 유럽 등 주요 지역으로의 수출이 일제히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에는 중국과 독일, 일본, 대만의 경상수지 흑자가 우리보다 컸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한국이 중국을 제외한 세 나라를 추월해 세계 2위 수준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인공지능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요가 수출을 이끌고 있다며 반도체 경기의 흐름이 올해 경상수지 실적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기업 네 곳이 반도체 소재와 장비, 해상풍력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에 총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신고했습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산업용 가스기업 에어프로덕츠는 경기도 평택에 반도체용 초고순도 가스와 희귀가스 공급시설을 증설할 예정이며 반도체 이온 주입 장비업체 엑셀리스도 한국 제조시설을 확대합니다. 엑셀리스는 지난 2021년부터 미국을 제외한 유일한 제조 거점으로 한국에서 이온 주입기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첨단 소재 기업 코닝은 차세대 모바일 기기와 반도체에 사용되는 첨단 소재 설비 도입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개발업체 퍼시피코 에너지는 전남과 광주 지역에서 추진 중인 3.2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20억 달러 투자 신고액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액의 5.5%에 해당하는데요. 지난해 미국의 한국 투자가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등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86.6% 증가한 데 이어 미국 기업들의 첨단 산업 투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전 세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5세 이하 영 유아 인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

인구는 약 8억 5,2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5%를 차지했으며 2020년에서 2025년 사이 노인 인구 비중이 5세 이하 영유아 비중을 처음 추월했습니다. 세계 노인 인구 비중은 2060년에는 19.6%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특히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 지난해 20.3%였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60년에는 41%까지 올라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국의 중위 연령도 지난해 46세에서 2060년 59.2세로 높아지고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노인 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29.5명에서 81.6명으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2060년에는 생산 연령 인구 약 1.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교육성이 각도 외국어 학원에 영어 학습을 줄이고 러시아어 학급을 확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일리 NK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양강도 외국어 학원은 현재 학년별로 영어 두 학급과 러시아어, 중국어 각각 한 개의 학급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는 10월부터 1학년 영어 학급 일부를 러시아어 학급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신입생부터는 러시아어 전공 학생의 비중도 늘릴 계획이지만 러시아어 전공 학생들도 영어를 제2 외국어로 계속 배우게 한다는 전언입니다. 북한 당국은 다국어 인재를 늘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최근 북러 간 군사뿐 아니라 경제와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통역과 번역 등 러시아어 전문 인력 수요가 커진 것이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중국과 국경을 맞댄 양강도에서는 무역이나 취업에 러시아어보다 중국어가 유리하다는 인식이 강해 일부 학부모들이 학급 재편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의 보도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북한으로 배터리를 공식 통관할 수 있게 되면서 북한 측 주문이 크게 늘고 있지만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중 무역 사정에 밝은 중국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무역회사들을 중심으로 12에서 30A급 중소형 배터리 주문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전기 자전거와 전기 오토바이 이용이 증가한 데다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태양광 패널로 생산한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해 사용하는 가정과 사업장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터리는 조명과 액정 TV, 소형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는 데도 활용돼 북한 주민들에게 주요 생필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다만 배터리는 화재 위험 때문에 중국에서도 특수화물로 취급돼 일반 제품보다 통관 절차가 까다롭고 여러 주문을 모아 일정 규모의 물량을 만든 뒤 한꺼번에 통관하는 방식이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식 통관의 길이 열렸지만 개별 수요에 맞춰 바로 공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수천 명의 인명피해를 낸 네팔 대홍수 당시 가옥 1,200여 채가 쓸려 내려간 지역에서 한 주택이 무너지지 않고 버텨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네팔 누아코트 지역의 피아쿠렐 가족은 홍수 당시 거센 물살이 집을 덮치자 3층 발코니로 피신해 1시간 넘게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물이 빠진 뒤 가족들은 구조대가 설치한 임시 사다리를 타고 모두 무사히 탈출했는데요. 이후 확인된 주택은 1층과 2층 대부분이 파손되고 기둥만 남았지만 건물 자체는 무너지지 않았고 3층 발코니와 지붕 위 시설물 일부도 온전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 집이 급류를 견딘 이유로는 주변 능선이 물살을 일부 막아줬을 가능성과 함께 건물의 구조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집주인은 1995년 단층으로 지은 뒤 증축한 집이라며 건물 기둥을 안반 깊숙이 뚫어 고정한 것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수 이후 지도 서비스에는 이곳이 홍수에도 끄떡없는 집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됐고 사진을 찍으려는 방문객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음식과 생필품을 빠르게 배송하던 퀵커머스 시장의 경쟁이 K-POP 음반과 주얼리, 스마트폰 등 다양한 상품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B마트는 지난달 말부터 걸그룹 르세라핌의 새 앨범 예약 판매를 시작해 오는 11일 음원 공개 시간에 맞춰 순차 배송할 예정입니다.

비마트의 음반 판매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배달앱의 판매 영역은 이미 주얼리와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 화장품과 의류 등으로 빠르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편의점들도 전국 점포를 배송 거점으로 활용해 상품군을 확대하면서 GS25는 약 만 종, CU는 6천에서 8천여 종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CU의 지난해 퀵커머스 매출은 전년보다 65.4% 증가했고 GS25도 올해 1분기 매출이 79.5% 늘었습니다. 음식 배달을 넘어 다양한 상품을 얼마나 빠르게 소비자에게 전달하느냐가 유통업계의 새로운 경쟁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9월 8일 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 남한은 전국 대부분의 하늘이 맑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가끔씩 구름이 많은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1도로 시작돼 낮에는 25도에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 지역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경남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북한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6도에서 20도로 시작해 낮에는 19도에서 28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함경남도, 황해도의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평안북도와 함경북도는 대체로 흐리겠고요. 새벽부터 평안도와 함경도에서는 비가 내리고 오후부터는 황해도에서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9도에서 20도, 낮에는 영상 13도에서 29도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남한의 강원도 영서 지역은 대체로 종일 날씨가 맑겠습니다. 대관령과 영동 지역은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강원도의 아침

아침 최저 기온은 강릉이 17도, 원주 15도, 영월 12도로 낮 최고 기온은 원주 28도, 영월과 강릉이 27도로 전망됩니다. 제주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이어도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이어도 26도, 제주와 서귀포가 23도로 출발해 낮에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상도 지역은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습니다. 울진에서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면서 한때 비가 내릴 예정이오니 아침 출근길에 우산을 챙기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경상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16도, 구미 15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9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지역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곳에 따라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서울과 경기도 또 충청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상 20도 안팎에서 출발해 낮 최고 기온은 영상 27도에서 29도 분포로 조금 덥게 느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한 전라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8도 안팎, 그리고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하늘이 맑고 오후부터는 평강, 진남포, 희천, 사리원, 신계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성과 강계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다 오후에 그치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 19도, 개성 17도, 강계가 15도로 시작돼 낮에는 개성이 29도, 평양 27도, 강계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도 지역은 평강과 청진, 운기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과 북청, 원산과 고성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이 밖의 지역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릴 텐데요. 함경도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은 북청 20도, 함흥 17도, 무산이 9도, 낮 최고 기온은 함흥이 25도, 무산이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서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면서 반면 서해 북부는 맑은 하늘이 유지될 텐데요. 동해 북부 지역의 파도는 오전에 최고 2.5m로 일다가 오후부터는 3.5m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 북부 해상은 오전에 최대 1.5m로 일다가 오후에는 최대 2m까지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8일 화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함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 땅에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분들,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탈북길이나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능하시다면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성경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겸손케 하고 믿음을 굳게 하며 우리를 더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죠.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이 새벽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함께 깨어 기도할 때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오늘의 남과 북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구주와 함께 낮추었으니 찬양하며 출발해 볼게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온갖 시련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에 대한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며 우리에게 부어주실 주님의 그 사랑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기도의 응답 가운데 감사와 기쁨의 찬양 올려드리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바라면서요.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할까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사역자 이정림 사모님이었습니다. 이 새벽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시험 가운데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며, 조금 전 올려드린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이번엔 영어 찬송으로 함께 하고요. 이어서 시험 받을 때 찬양까지 올려드린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베이브 루스, 홈런 때린 사람이요. 홈런 714개 때리는데 1340회나 스트라이크 당했어. 스트라이크 당한 게 홈런 때린 것보다 두 곱이나 많아요. 그게 인생이요. 맨날 홈런 때리는 게 아니요. 스트라이크 아웃, 또 스트라이크 아웃. 그게 인생이에요. 그냥 지금 어렵다고 투정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죠. 돌이킬 수 없는 인간의 7개 실수가 있다고 누가 말했어요? 첫째, 바꿀 수도 고칠 수도 없는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 사소한 일을 두고 끝까지 고집하지 마라. 세 번째, 남에게 나와 똑같이 행동하도록 강요하지 마라. 네 번째, 끝까지 시도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말아라. 다섯 번째, 실수나 실패할까 염려하지 마라. 여섯 번째, 실수를 알면서 반복하지 마라. 일곱 번째, 생각 없이 뱉어버리는 말 하지 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에게 권고하심이니라. 고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알 수가 있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일에도 낙망할 이유가 없으며 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뢰고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 함께 올려드린 후에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곳의 정착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양강도가 고향인 자매님의 이야기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정착 3개월 차 양강도 갑산에서 온 김현옥입니다.
1: 남한정착 3개월 차 김현옥 자매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또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자매님.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이곳 남한 땅에 정착한 지 이제 3-4개월 차 어느덧 반년을 바라보는 그 중턱에 계신데 한국 땅에 올 때 많은 분들이 소망을 갖고 오세요. 그 소원 목록이라고 할까요? 가게 되면은 아 이런 거를 좀 해보고 싶다. 물론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그 무의식 중에 아 이런 거는 내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건 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일어나가야겠다. 라는 목록들이 한두 가지씩은 꼭 있으시던데 우리 선생님은 오셨을 때 갖고 있던 소망 목록들이 있으세요? 소원들.
0: 저는 이 한국 땅에 잘 먹자거나 잘 입자거나 무엇을 나의 그 어떤 명예나 그런 걸 바라고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한국 땅도 어렵겠지만 네. 이 한국 땅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자체가 그 어렵겠지만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저같이 어렵고 힘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만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아,
1: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전에 주셨던 중국에 대한 그 마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이요.
0: 예.
1: 지금 그럼 그 이루고 싶던 소망에 어떻게 3개월이 지났잖아요.
0: 예.
1: 사회로 나오신 지
0: 예.
1: 그 소망을 이뤄가고 계신가요?
0: 이뤄가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준비하고 있고.
1: 네.
0: 예. 그리고 한쪽으로 열심히, 제가 이 한국 땅에서 하지 못했던 그 일은 컴퓨터나 같은 모든 업무 같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있고.
1: 네.
0: 이제 앞으로는 학원을 다니면서 신학을 꿈꾸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0: 예.
1: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 우리 선생님에게 보내주신 이웃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여정을 응원하면서요. 그리고 사실 마이크 앞에 서신 지금도 복음을 담은 일상을 나눠주시는 시간이잖아요.
0: 예.
1: 이 시간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꼭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소망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청사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시겠어요?
0: 예, 맞습니다. 예.
1: 그 그림 가운데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도 함께 하겠죠?
0: 예.
1: 지금 이곳에 온 지 3개월 차, 1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아들은 아직 약간 어리둥절할 나이잖아요.
0: 예.
1: 잘 적응하고 있나요?
0: 아, 너무 감사한 게 너무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칭찬하시고 그리고 또 교회 그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그 어린이집이 건물이나 그 어떤 곳을 바라봐.

0: 오는 것이 아니라
1: 네.
0: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어서 기도라도 하나를 더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냈는데 정말 아들이 선생님들 칭찬하고 한국에 온 이제 삼국에서 온 아이들 같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도 빨리 배우게 하셔가지고
1: 저 처음엔 중국어를 대부분 사용했을 것 같아요.
0: 그런데 저희 아들은 하나도 그 안 하고 그냥 한국어를 하거든요.
1: 그럼 이게 국어라는 거예요?
0: 예. 그러니까 세상에. 이거는 저희 능력으로는 할 수 없고 그 많은 사람들 보기에도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한다는 거는 쉽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예레미야 2장 19절에도 있지만 두 손을 들고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손을 뻗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걸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아멘.
0: 예.
1: 이곳에 자녀 때문에 오신 분들도 참 많으시고요.
0: 예.
1: 뭐 학업이나 미래를 위해서 오신 분도 많으신데 그렇게 육아나 아니면 선생님께서 가지신 그런 소명들도 참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도 걱정이 많은 사람이지만 아 진짜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구나라는 도전이 돼요.
0: 아멘.
1: 저희가 이 시간을 너무나 아쉬운 마음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선생님과 지금까지 나눴던 이 여정들을 마무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고향에 계신 그리고 또 선생님처럼 중국에서 숨죽여서 예배를 하고 있을
0: 예.
1: 우리 고향 분들, 북한 주민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예. 어떤 얘기를 전할 수 있을까요?
0: 저는 우리가 한국에 살던 중국에 살던 북한에 살던 상관은 없지만
1: 네.
0: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과 벽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그 어디에 살아도 지옥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떤 것에 있던 그 어떤 상황에 있던 그거는 사실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0: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할 때 정말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조물로서의 그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나는 삶을 살아갈 우리 선생님과 그리고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응원하고 또 중보하면서요. 아쉬운 마음으로 오늘은 여기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남한 정착 3개월 차에 접어든 양강도 갑산에서 온 김현옥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연옥 자매님의 고향인 양강도 갑산에서 그리고 북한 곳곳에서 이렇게 주님의 이야기를 그 은혜를 보혈과 그 사랑의 하나님의 선물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완벽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찬양 올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복례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도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아픔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를 위해 기도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함께 출발해 볼까요?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의 첫 찬송은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인천시립 합창단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

요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이어서 피난처 있으니 국립합창단의 찬송 함께 찬양하고요.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보는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해산에서 20년 가까이 극동방송을 청취한 이소라 자매님과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나볼게요.

0: 11시부터 새벽 4시 반까지는 잘 들려요. 그 시간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1: 밤 한 11시부터는 중국에서도 이제 주파수가 되게 잘 잡히거든요. 안 잡히면 또 조금 이렇게 자리도 옮겨가고 목소리도 또렷하고 이제 찬양도 또렷하고.
2: 탈북하신 분들을 이제 초청해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진짜 완전히 뭐 성경 말씀이 됐으면 막 이야기하고 막 충격받았죠. 그 모르는 북한 주민들한테 이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복음이 전달 안 돼가지고 아직도 무지몽매한 사람들한테는 희망이 등대다 이렇게 생각되고 비치고 광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3: 방송이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정의 구원이었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날들을 견뎌내야 할 희망이었던 거죠.
4: 네.
3: 유일하게 흘러들어오는 외부의 소리, 소식이었기 때문에.
4: 고난의 행군 시기 태어난 북한의 한 어린 아이에게 그리고 그 형제의 가족들에게 희망이었던 극동방송. 그 주일용 형제가 기억하는 극동방송은 어떤 방송이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북한에서 함께했던 극동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형제의 목소리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나봅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북한 청진에서 극동방송을 2008년 우리 탈북 직전까지 들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그 방송을 들으면서 자란 주일용 형제.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일용 형제와 함께하는데요. 그렇게 13살, 12살쯤까지 네. 방송을 들었으면
3: 네.
4: 소학교, 여기서는 네. 초등학교를 다니기까지 방송을 들은 거예요.
3: 네네.
4: 네. 근데 학생으로서 이 방송을 들으면서
3: 네.
4: 어떤 또 다른 친구들은 방송을 듣지 않은 친구들이 많았을 텐데
3: 네네.
4: 나는 라디오를 듣는 사람으로서 어떤 뭐가 달랐을까라는 게 있을까요?
3: 그게 제가 워낙 어렸을 때다 보니까
4: 네.
3: 그때 당시에는 이거를 비교해서

0: 진짜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라디오로 듣고 드라마로 보고 했던 내용들이 나만은 있었지만 그 두 개가 상충된다는 것까지는 몰랐어요. 그냥 저런 얘기가 있구나, 우리는 이렇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중국에 넘어와서부터 아 그때 들었던 게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준 거였고 북한에서 배워준 것과 이렇게 다르구나 를 비교할 수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북한에서 한 2, 3년 더 있었다면
1: 네.
0: 제 머리로 어떤 판단이 될 수 있는 나이까지 있었다면 그렇게 되면 들었던 내용들이 제 의식 형성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지 않았을까. 네.
1: 근데 그렇게 학교에서 배우는 종교에 대한 이야기,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0: 네네.
1: 거기서 미국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도 그럼 들으시고.
0: 네네.
1: 기독교에 대해서 어린 나이에 일룡 씨에게는 네. 어떤 이미지, 어떤 모습들이 연상됐었을까요?
0: 제가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기에는 어쨌든 북한의 공교육이 큰 영향을 미쳤으니까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특히 워낙에 유명한 이야기지만 선교사, 미국 선교사가 한국, 북한에 와서 사과를 훔쳐먹는 아이의 이마에 염산으로 도적이라고 새기는
1: 네.
0: 그런 장면들을 가르쳐주면서 선교사들이 굉장히 나쁘게 묘사를 해요. 그러고 또 기독교라는 이 종교를 접하는 순간 처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두렵고 부정적인 또 약간 제국주의의 앞잡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1: 네.
0: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저는 기독교 문화에는 노출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이 놀라우신 게 이거를 계속 옆에서 들려주셨더라고요. 한국 와서 보니까 저의 아버지 친구분 중에 제가 잘 따르던 큰아버지가 계신데 그분이 저에게 에덴 동산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때는 그게 그냥 옛말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그게 창세기에 있는 아담과 하와 얘기였던 거죠.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크리스마스 때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게 했어요. 근데 그건 그때 크리스마스 트리인 줄 몰랐죠. 그냥 저희를 일룡상 이렇게 불렀어요. 할아버지가.
1: 일룡상?
0: 네. 일본의 그 교육을 좀 네. 받으셨어가지고 일제시대 때 사셨던 분이라서 일본 전 뒤에 누구상 이렇게 붙여서
1: 네.
0: 일룡상 이렇게 부르셨는데 일룡상 뭐 산에 가서 나무 좀 잘라오라. 그러면 제가 그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생긴 가뭄비 나무 그거를 잘라오면 거기다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그 이불솜을 뜯어서 이렇게 올려놓으셔 눈송이처럼 그러면서 막 뺄레헴 세크바이 이런 노래를 가르쳐주셨는데 그래서 그때는 그러고 잘 놀았어요. 그걸 열까라고 부르면서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게 크리스마스 트리였고 뺄레헴은 베들레헴이었고 세크바이는 세크리파이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뭔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들려주시고
1: 네.
0: 네네 그런 문화 속에는 노출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1: 근데 어릴 때는 그런 걸 자랑하기를 좋아하잖아요.
0: 네네네.
1: 그럼 학교에 가서 아 우리 집에서 이런 나무들 이렇게 해서 예쁘게 만들고 이런 노래도 배웠어 하면서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 아
1: 그것도 그러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교육을 하셨을까요?
0: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때 제가 봤을 때는 그 러시아에도 비슷한 문화가 있었어요. 열가라는 게 보니까 좀 그런 트리를 상징하는 뭔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사실 그때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트리에. 그냥 학교에서 먼지 묻히고 노는 게 재밌다 보니까. 근데 굳이 그걸 금지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1: 네. 네네. 영락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0: 네.
1: 2008년까지 북한에서 함경도 청진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우리 주일용 형제와
0: 네.
1: 함께하고 있는데
0: 네.
1: 그 방송을 청취했을 때 아까 그런 기억나는 어떤 드라마의 모습들
0: 네네.
1: 외에 생각나는 그러니까 기억에 오래 남았던 단어들이나 표현
0: 네네.
1: 억양
0: 네네.
1: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0: 이게 또 워낙에 오래되다 보니까 어떤 표현이나 단어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진 않아요.
1: 네.
0: 그런데 억양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PD님이 하시는 그 말 사실은 이 억양이
1: 네.
0: 지금도 들으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 들었을 때 드는 약간의 그 설렘과

0: 따뜻함과 이 부드러움이 그때 제 마음을 이렇게 뭔가 딱 감싸고 있었었어요.
1: 그래요.
0: 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사실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도 이거였어요. 아침에 이렇게 눈을 딱 뜨면 아버지가 틀어놓은 뉴스 소리. 그때 그 아나운서님의 서울말. 지금 PD님의 이런 서울말. 이런 억양이 어릴 때부터 너무나 자연스럽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서 그런 억양, 이런 느낌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1: 근데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음식을 먹을 때도 호불호가 있듯이 이런 소리에도 호불호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북에서 오셨던 분은 저기 말투가 저게 뭐야 하면서 사촌 오빠가 듣던 그 라디오 방송을 살짝 듣다가 뭐 알아듣지도 못하겠어 하면서 방을 나갔던 적이 여러 번 있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0: 그렇군요.
1: 근데 또 이렇게 너무 예쁘게 들어주시고
0: 저한테 환상이었죠.
1: 그랬던 기억들 가운데 이 방송 콘텐츠는 일용 씨한테 억양, 드라마, 그런 장면들 외에는 어떤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도 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0: 이 방송 자체가요.
1: 네, 왜냐면 이게 이걸 들키면은 어쨌든 우리 일가족이 모두 사랑하는 아빠도 어머니도 그리고 형제들도 다 잘못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한순간에. 그런 두려움이 저는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
0: 맞습니다.
1: 제가 그랬다면.
0: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방송 때문에 부모님도 많이 싸우기도 하셨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특히 너무 좋아하시니까 우리도 재밌게 듣긴 하지만 또그 검사 기간에 이렇게 특별 감사 감시 기간 이럴 때는 좀 피해야 되는데 너무 들으시니까 한편으로는 들을 땐 좋지만 또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아빠가 외출 중일 때 몰래 우리가 라디오 숨겨놓기도 하고 그리고 막 김치음에 숨겼다가 아버지가 찾아내기도 하고 아 이거 김치음은 이게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이거
1: 김치음?
0: 김치음에다가 숨겨놓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1: 항아리에다가요?
0: 북한은 땅을 파고 하니까 항아리 주변에 이렇게 돌을 쌓은 그 틈에다가 저희도 숨겨놓기도 하고 막
1: 어머,
0: 그랬었거든요.
1: 네.
0: 이거는 이제 들통이 났으니 좀 다른 방법을. 네, 그러면서 정말 위험을 감수하고 피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많이 있죠.
1: 네.
0: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디오가 주는 희망적인 느낌 또 막연한 기대 이런 것 때문에 듣기를 멈출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1: 아버지랑 그러면은 저였으면 아니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나 했을 때 아버지한테 한마디라도 했을 것 같아요.
0: 저희 큰일 납니다. 북한에서 아버지한테 대든다? 죽음이에요. 굉장히 이 북한에서의 아버지들은 무섭기 때문에
1: 네.
0: 그러고 그때 뭐 12살도 안 됐던 나이였기 때문에 근데 그 대들기보다는 그때는 그러니까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지만 라디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경계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나 친숙하고 또 자연스럽고 아버지가 또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던 거기 때문에 가끔 그런 위험 인지가 있었지만 보통은 친숙한 것에 더 가까웠습니다.
1: KBS 한민족 방송도 들으시고, 그리고 미국에서 방송하는 여러 대북 라디오 방송도 들으시고 하시면서, 분명 극동방송에 더 고정하셨던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하셨겠죠?
0: 사실은 신앙생활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영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접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했다기보다 그 내용이 너무 좋고 위로가 되고 하니까 더 들은 게 아닌가. 만약에 저희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들으셨으면 신앙생활을 하셨을 거예요. 할머니는 금식 기도를 하고 돌아가셨고 또 돌아가시기 전에 흥얼거리시던 멜로디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 멜로디를 흥얼거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였으면 하셨을 텐데 저희는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래서 저는 가끔씩은 우리 방송에서 북한에 나가는 시간대에 마무리에 영접 기도를 하나 넣어도 참 좋겠다. 네, 그런 마음이 드네요.
1: 네.

0: 그래서 그 소망을 담아서 우리 북한 주민분들에게 함께하는 복음의 메아리 방송 가운데 월요일 시간마다 영접 기도를 함께 제시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영접 기도가 뭐지? 어떻게 하는 기도문이지? 라는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꼭 월요일에 복음의 메아리를 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소망을 전하면서요. 오늘은 2008년까지 청진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우리 부모님께서 태교 때부터 태교의 방송으로 극동방송을 함께 할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신 그런 가정 가운데 주일용 형제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통해 접했던 품었던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주일용 형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주시오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오늘은 복음의 여정에 들어선 이들의 특권, 승리의 길을 정리해보고 누림의 비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면, 우리들의 인생의 승리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요, 어떠한 전쟁이든지 영적 전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항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에베소 6장 12절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전쟁이든지 영적인 상황임을 빨리 깨닫고 우리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두 번째로, 인생에서 승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해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에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딸을 징계하십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하면 영적 전쟁임을 깨닫고, 또한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내 죄악이 무엇인지 회개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혹시 징계는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시련 앞에 엎드려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큰 사랑을 힘입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13장 15절, 고난당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노래하는 기회로 삼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행세하면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면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고 내 인생의 참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들은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먼 미래를 통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으면 현재의 고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그것에 우리는 함몰되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0: 즐거움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실패한 것 같고 넘어진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완성되며 성숙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승리자의 모습이요, 복음의 여정에 들어선 이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기례, 축복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부터 4절 말씀해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고 우리가 성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여정에 들어선 이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승리의 길에서, 인생의 여정에서, 복음의 여정에서 승리자가 되려면 우리는 시련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시련을 통해 내 인격이 완성되고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달려가는 것이 인생에서의 승리자요, 복음의 여정을 축복으로 누리는 인생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고난이, 이 시련이, 또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여러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는 승리자의 모습을, 승리의 열매를 우리는 거머쥘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국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지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사실, 우리 사랑하는 청취자분들 모두 기억하시고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 모두 기억하시며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복음의 여정, 이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요, 복음의 여정에 들어선 이들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살지만 이 세상의 삶은 전쟁과 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인생은 전쟁이다라고 말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어려움이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이 말씀을 꼭 붙잡기 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저는 붙잡고 지금까지도 달려왔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능력으로 우리들을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고 우리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주님 품에 안겨 최후 승리 빛난 멸류관을 얻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를 노래는 승리는 내 것일세 이 찬송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부활 승리가 우리들의 승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달려가는 우리들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와 승리의 확신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승리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는, 반드시 부활 승리하는 복음의 여정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의 노래를 날마다 부르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북녘의 동포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5월 8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맑고 완연한 가을 하늘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최저 기온은 제주와 포항이 23도, 목포와 부산이 21도, 여수 20도, 평양과 광주가 19도, 서울이 18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대구가 17도, 개성과 함흥, 청진, 대전이 16도, 강계와 춘천이 15도, 해산 13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광주 31도, 서울과 여수가 30도, 제주와 부산, 대전, 대구가 29도, 개성과 춘천이 28도, 강릉, 포항 27도로 보이고요. 함흥 26도, 평양 25도, 신의주 23도, 청진 22도, 강계 20도, 해산 1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에서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북부의 날씨는 맑겠습니다. 동해북부의 파도는 오전에 최대 2.5m를 일다가 오후부터는 3.5m까지 올라가겠고요. 서해북부의 파도는 오전에 최대 1.5m를 일다가 오후부터는 최대 2m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안에서 은혜

우리 주 하나님의 온전히 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복음의 여정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는 믿음의

화요일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제작 진행의 임지현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2: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하면서 뿌리치고 이겨냈습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24시간 보고 계시고 나의 마음까지 들여다보고 계심을 지혜로운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며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인간보다 더 잘 아십니다.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죄의 길에 들어서며 이것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든다면 재빨리 돌이키고 죄를 물리쳐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이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선과 악은 유리잔처럼 다 보인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무언가를 가리우거나 막으려고 할수록 우리의 그 모든 모습은 주님 앞에 더 보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첫 찬양입니다. 찬송가 138장, 새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하시지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을 정도이지요. 한낮에는 아직 덥기도 하지만 햇볕은 뜨겁고 공기는 선선한 그야말로 가을 날씨로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일과 곡식들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확기인 것 같네요. 그런데 올해는 과일나무의 열매 맺기가 몹시도 힘들었지요. 추수를 해본 적이 있는 분들은 수확의 기쁨을 아주 잘 아시지요? 씨를 뿌려놓고 몇 달을 혹은 한 해를 기다렸다가 드디어 열매를 거둬들이는 그 기쁨을 말이지요. 우리의 영혼에도 수확의 계절이 온다면 참 기쁠 것 같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신 말씀이 기억나네요. 지금 우리는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곡의 찬송이 이어집니다. 찬송가 310장, 새 찬송가 591장, 저밭의 농부 나가. 찬송가 78장, 새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두 곡의 찬송 이어집니다.

한 알의 과일이 연극이까지는 햇빛과 바람과 물, 그리고 흙 속의 영양, 또 농부의 보살핌 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열매 맺기까지 정말 많은 것이 필요하지요. 사탄은 죄의 병충해를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넣어서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려고 시시때때로 찔러보고 유혹하며 가만두지 않습니다. 잠깐만 방심해도 금세 썩어버리거나 물러지는 과일처럼 나태하거나 안일한 신앙생활은 금세 우리의 마음을 침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부지런히 기도를 뿌리고 감사와 찬양의 걸음을 주어서 건강하게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열매 맺고 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마지막 찬송 나누죠. 찬송가 453장, 새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송 나누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합니다. 내일 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수원 중앙 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3: 오늘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 번 시험받는 과정. 누구한테? 사탄한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도 못된 사탄한테 세 번 시험을 받았는데 나 같은 사람 쉽사리 세계 물정에 흘러가기가 쉽고 누가 속상한 얘기를 하면은 화를 발칵 내고 배고프면 가난하면 부모를 원망하는 나 같은 사람에게 마귀의 시험이 있을까 없을까?

예수님께서 그 못된 마귀 사탄에게 시험받는 3대 시험을 받았으면 나 같은 쩔장부는 100번, 200번, 300번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3대 시험을 마귀한테 받았는데 첫째,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예수님이 지금 금식 기도를 40일 동안 했으니까 배가 고플 대로 고팠는데 그 기회를 이용해서 사탄이 만일 if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를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유혹도 진짜 더럽게 유혹하는 사탄이야. 첫째, 인류도에 어긋나는 유혹이에요. 만약 이미 부정을 하고 들어가는 사탄이요, 네가 만약 교인이라면 성도라면 그거는 내 인격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령도 무시하고 만일 if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그렇게 배가 고프니까 지금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요 40일 금식했으면은 모든 것이 음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음식에 환장될 정도로 그거를 알면서 본래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가 시험을 해가지고 떨어뜨릴 수가 있느냐, 넘어뜨릴 수가 있느냐. 어떤 마귀가 뭐라고 대답하냐. 마귀 여러 마리요, 수십 마리 마귀가 있어요. 뭐라고 그러는 거니? 이성으로 장가도 안 들었어. 나이 30이요. 이성으로 유혹을 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마귀 대장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야, 예수님은 그 이성을 떠난 사람이다. 암만 이쁜 여자를 갖다 둬줘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예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성공을 못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뭐 가지고 성공할 수 있냐. 저 사람이 지금 40일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금식을 했는데 모든 게 음식으로 보일 거다. 그거를 이용해서 한번 쓰러뜨려보자.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나라에 돌덩어리가 많아요. 내가 처음 이스라엘 가봤을 때 야, 꿀과 젖이 흐르는 나라니 얼마나 좋은 나라가. 예루살렘에 딱 도착해보니까 바위, 돌 그것만 보이지 나무 한 그루도 안 보이는 때가 있어. 야, 어디 여기가 꿀과 젖이 흐르느냐. 내가 살고 있는 목걸이 더 나은 것 같아. 거기서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온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여기 돌덩어리가 많으니까 저거 떡으로 만드는 거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문제가 없을 거다. 문제가 없죠. 죽었던 사람도 살리는 예수님의 능력에 그까지 돌덩어리 하나를 떡으로 만드는 건 조반 먹기 전이요. 그러한 분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라. 만약 제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야, 이 자식아, 그거 내가 못할 줄 알아? 돌덩어리, 떡덩어리, 되어 달라, 땅, 땅. 그러면 그냥 떡이 그냥 뭐, 계피떡, 부친 게 뭐. 얼마나 많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지질 않지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인생은 살아가면서 시련과 시험, 유혹과 외로움, 여러 가지 등등에 겪지 않고 산다는 것은 인생을 모르는 사람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울면서 나요. 떠날 때도 울면서 떠나는 게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거 없이 빨가슴이로 오는 거예요.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간을 물질적으로만 본다면 얼마나 비참한가. 미국의 생화학자 돌프 빈더 박사가 있었어요. 그 양반이 재미있는 발표를 했습니다. 몸무게 70kg 되는 사람, 저요. 그 70kg의 사람을 물질로 환산한다면 값이 얼마나 나갈까요? 이걸 다 환산해서 몸무게를 돈으로 환산하면 그 사람이 낸 거예요. 2달러 90.

18,000원이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0원 정도 될 거예요. 나는 이걸 보면서 내가 까불고 교만하면 야, 너는 3불밖에 안 되는 놈인데 왜 까부느냐? 그럼 할 말이 없어. 그 돈 가지고 가마솥 치킨 볶음건 하나 사 먹을 정도, 피자 한 판 사 먹을 정도 내 몸무게에 모든 거 해서 따져보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따진다면 우리의 몸은 별로 가치가 없다 그러죠. 그래서 인간을 물질로만 보지 말고 인간에게는 다른 존재가 있다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우리에게는 귀한 영혼이 있어. 이건 돈으로 따질 수 없고 가치로 잴 수도 없는 영혼을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 요새 뭐 AI 가지고 난리 때리는데 나는 AI 그렇게 신뢰를 안 해요. 나는 그래. 왜? AI가 여기 다 적어놓은 거 그거 잘 알아맞히는데 AI가 내 정신, 내 영혼은 얼마짜리인지 몰라요. 사람의 존엄성, 참 하나님을 섬길지도 알고 이웃을 사랑할지도 아는데 AI가 그거 못해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영을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천하에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 인간인데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영성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달러로 규정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발달 과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10대는 배움이고 20대는 이성이고, 연애를 언제 하는 거니? 10대에는 별로 연애에 관심이 없어요. 20대 쫙 들어서면 이성에 관심이 있죠. 30대 생활이요. 어떻게 하면 집을 마련하나? 어떻게 하면 자동차를 마련하나?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나? 40대는 자유요. 내가 돈 벌었으니까 여행도 가고. 50대 여가. 시간을 즐기는 거예요. 여가라. 애들 데리고. 60대 자기 생명을 가장 중요시하는 거예요. 아프지 말아야지. 병원 가지 말아야지. 70대 기다림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걸 저 자식들이 언제 찾아오나 기다리는 거예요. 80대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았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90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늘 느끼고 사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나이도 샤워를 할 수 있다. 내가 이 나이도 운동할 수 있다. 내가 이 나이도 맛있는 음식의 맛을 알 수가 있다. 야, 평안히 살 수 있다. 또 젊어서 벌어놓은 돈으로 여기저기 친구들 만나서 밥이라도 한 그릇씩 사줄 수가 있다. 오늘 집에 나갈 때 눈 감고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찾아가 보세요. 맹인. 안 보여. 한번 가보세요. 여기 부닥치고 저기 부닥치고 피눈물 나는 인내와 노력으로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봤을 때에 그 사람들은 우리들이 봤을 때 정신적인 영웅이요. 히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우리가 어려움에 살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뉴저지 주정부에 장애자 복지국장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저희의 목적은 초과 제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피고인은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법정에 나갔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다시 국장이 되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을 돌보는 것은 영웅에게 훈장을 달아주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영웅, 기독교 초등학교에 왜 자폐아를 받나? 왜 슬로우 러닝 애들을 받나? 왜 정신장애 아들을 받나? 통합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돈도 많이 들고 그 아이들을 가리키는데 힘이 더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거 못하러 어려운데 해. 그러니까 한국이 장애인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없으면 부자로 살진 모르지만 1등 국민은 되기가 어렵다. 마더 테레사 노벨상도 타고 우리나라에도 두 번 왔다 갔고 저도 그 사람을 실제로 칼카다에 있는 거기 가서 두 번 만났고 미국에 한번 와서 조천기도회에 강연하는 것도 한번 들었는데 하루는 테레사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테레사야, 너는 5만 명의 거지가 우글거리고 2만 명의 문둥병자가 있는 캘카다로 가라. 그들은 길거리에서 나서 길거리에서 살다가 길거리에서 죽는다. 나는 그들에게 잠자리를 주고 그들에게 옷과 먹을 것을 주고 죽음은 무덤에 만들어서 파묻어라.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2년 동안 열심히 캘카다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마침내 1948년 8월 8일 찬송가 한 권, 수녀복 한 벌, 성경 한 권 들고 캘카다를 갑니다. 그때의 테레사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벌의 옷이 헤어지면 나는 무슨 옷을 입을지 모릅니다. 내일 아침 어디서 먹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내 일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후 30년이 지나고 죽기 몇해 전까지 100여 개의 고아원을 세우고 1979년에 평화 노벨상을 탔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늘진 곳에서 몸부림치는 사람을 누가 돌봐야 되나? 이스라엘 민족이 죄에서 허둥지둥하고 있었을 때, 우상을 배제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며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사야 선지자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합장하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시장한 사람들 누구를 위해서 보낼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배고픔의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2절에 사람 41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배고프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로 되게 하라. 나 같으면 야 이 나쁜 그냥 떡 나와라 뚱땅 하면 그 돌이 다 떡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저보다 100배 1000배 나은 예수님은 야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세 번째로는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은 자연 법칙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활 법칙이 있습니다.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는 하나님의 법칙. 내가 배고픔은 불의한 수단도 사용할 때가 있지요. 에서는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 잠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빵 하나를 도둑질해서 먹고 평생 고생을 했습니다. 사흘 굶어 도둑질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우리의 격언. 저희들이 잘 아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메릴린 먼로, 그 다음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받은 어너스트 헤밍웨이라고 하는 메릴린 먼로. 1962년 36살 때 어느 날 밤 그가 글을 남기고 자살을 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다. 나는 젊고 아름답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린 자도 많았다. 수백 명의 팬레터를 자기 한번 만나고 싶다 매일 받는다고 했고,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장담을 한 메릴린 먼로. 금반머리에 육체파. 그런데 웬일일까요? 그가 이렇게만, 나는 너무나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지만은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삽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유혹할 수 있는 메릴린 먼로. 삶을 포기하고 어느 날 저녁 수면제를 잔뜩 먹고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 여자 나이 36살. 헤밍웨이, 어르스트 헤밍웨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All Man and Sea, 그 저서를 내가지고, 책을 내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고 세계적인 명성이 있었습니다. 그가 총이요, 뭐 잘 있거라 그러나, Farewell to Guns, 그 소설을 쓴 것이 유명한 영화로도 만들어졌지요. 그는 몇 번이고 결혼하고 이혼을 되풀이하는 삶을 살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엽총을 가지고 쏴서 자살을 했어. 그가 이렇게 말 남기고 죽었어요. 나는 피라미드에 끊긴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말 한마디 남겨놓고 자살을 했죠. 헤밍웨이, 위대한 작가였지만은 자신의 영혼이 빈 상태라 관리하지 못해서 그의 내면은 명성에 비해 보잘것 없었습니다. 메릴린 먼로나 어너스트 헤밍웨이, 세상의 모든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것은 다 신기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헛것.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가 너희로 알게 함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말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랬어요. 만약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부닥치지 않게 해줄 거다. 처음에는 물질을 시험하시다가 실패하니까 신앙을 시험하는 것으로 바꿔줬어. 성전의 중요성.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성전에서 하루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을 한.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들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네 앞에 길을 예비할 것이다. 또 너희는 구하는 바 주가 홀련히 그 전에 임하리라. 곧 너는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고 했어. 성전 앞에 마당에는 제사장들이 수백 명이 와글와글거리죠.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 출입을 하면서 성전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왜? 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성전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을 보면 높이가 한 90자가량 되는데 27m 정도 됩니다. 거기서 만약 뛰어내리면은 그 센세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널리 알려질 겁니다. 인간의 욕심의 유혹이 뭐냐? 아, 내가 누군데? 내가 영웅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뛰어내릴게! 천사가 받쳐준다고 생각을 했을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상처나지 않게 보호하신다. 예배당에 안에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데 어떤 때 예배당 지붕 위에는 천사가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원수들, 사탄들 거기서 바글바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진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기도가 연기가 돼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텐데 거기서 마귀가 장난을 하는 거라. 제 기도는 하나님 골치 아프게 하니까 막아버려라. 예배당 지붕 위에는 마귀의 소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예배당은 성전의 향연이 성도의 기도에 합하여 향기로운 기도를 올릴 때에 온전치 못하면은 마귀의 장난, 마귀의 시험하는 장소로 지붕이 변한다고 그러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에 성공하지 못하죠.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매여가지고 이래지도 못하고 저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4장 23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말씀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크고 작은 마귀의 유혹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정도를 걸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귀를 기울이면서 그쪽으로 갈 적이 더러 있지 않은가. 세 번째로 높은 산의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영광의 시험을 받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영광과 영예 받기를 좋아합니다. 참 너나 할 것 없이 아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기분이 나쁘고 쟤 뭐 저거밖에 몰라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은데 전하 전신을 발명한 사람이 세미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사람들의 칭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였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전신술이 생겨나게 된 동기와 정로를 더듬어 볼 때에 우리는 지존하시는 분 무시하지 말고 그를 가장 높은 분으로 모셔 받들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는 다만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근원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돌리는 것밖에는 없다고 했을 때 그런즉 우리를 취할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의 본을 누구나 배우도록 하자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우리 믿는 사람 찬송도 하나님의 영광을 적어도 내가 헌금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권세의 시험
정치적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의

0: 이게 정치가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다윗도 위대한 정치가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 Man after my own heart. 하나님이 하신 말씀. 다윗은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그랬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바빌론을 물리치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했으니 하나님의 뜻으로 정치해 하나님에게 칭찬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1929년 미국은 말할 수 없는 대공황이 왔어. 하루에 1달러를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그것도 없어서 굶는 사람이 태반이죠. 그때 루스벨트 대통령이 우리는 두려움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함께 겸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새 길을 걸을 것이다. 그게 취임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통령 되는 동안에 뉴 딜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달성하는 정치권에 그걸 내몰고 얼마 안 가서 미국이 다시 정상화가 됐다. 뉴 딜, 새로운 일을 시작했기에 그 후에 미국이 어떤 나라가 됐느냐. 역대하 7장 14절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오요.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해준다 그랬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사는 과거의 미국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예수님 권세의 시험, 영광의 시험, 시장의 시험, 신앙의 시험, 거뜬히 이겨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셨죠. 찬송가 395장, 너 시험을 당해. 그 찬송인데 호레이쇼 파머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보다가 그 성경 구절에 감동을 받고 작시를 해서 후에 작곡까지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노래 잘하는 성도가 뉴욕에 있는 싱싱 교도소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수감자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찬양을 불러주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말다툼을 잘못해가지고 갑자기 수라정이 돼가지고 날라오고 이게 날라오고 저게 날라오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의 그 여자가 높은 소프라노 음성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찬송을 부르니까 갑자기 장소가 조용해지면서 후렴에 구주께 도움을 구하라. 위로하시고 강하게 하시던 주께서 지켜주신다. 주님은 기꺼이 도우시며 끝날까지 인도하신다고 하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그 교도소가 조용해지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죄수들이 하나님의 찬송에 매혹이 돼가지고 절반 이상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죠. 함께 은혜 받으시고 오늘 말씀을 끝마치겠습니다.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경기도 수원시 매산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경기전화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아주 친했던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내가 조금 양보하면 되는 것을, 내가 조금만 더 너그러웠으면 아름다운 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을 하고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이럴 때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은 내가 양보를 해서 저 사람이 행복하게 하시고 또 다른 날은 저 사람이 양보를 해서 내가 행복하게 하십니다. 많이 양보할수록 많이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옛말에 평생 길을 양보해야 백보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평생 밭두렁을 양보해도 한마지기를 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평생 양보하며 살아간다 해도 정작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양보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기꺼이 양보하세요. 기꺼이 베푸세요. 양보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의 아름다운 의무니까요.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의 첫 곡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숭실남성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동기의 방향,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인류의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발명품은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바퀴였다고 합니다. 바퀴의 발견으로 노동력을 크게 절약할 수 있었고 남는 노동력으로 더욱 다양한 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현대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발명품은 증기기관, 내연기관과 같은 모터입니다. 모터의 발명으로 예전에는 몇 날 며칠을 걸어야 했던 거리를 한두 시간 만에 갈 수 있게 됐고 지구 반대편도 12시간이면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다못해 작은 칫솔에도 모터를 달면 훨씬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퀴와 모터에는 더 큰 물체를 움직이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도 이런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바로 동기입니다. 동기의 영어 단어인 모티베이션은 모터와 같은 어원인 움직이다에서 왔습니다. 결국 어떤 동기에 이끌리며 사는지가

그 사람의 삶의 모양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세상입니까? 주님입니까? 우리의 삶의 동기는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내면에서 발생합니까? 외부의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까? 영혼 구원의 책무를 다하는 거룩한 동기에 이끌리며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저의 삶을 이끄는 동기는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임을 믿고 생활하게 하소서. 거룩한 동기에 이끌리며 영혼 구원의 책무를 다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의 사랑 비칠 때에 남성 독창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히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 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 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 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 합창제. 지금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의 문자로 합창, 합창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미리 보는 감동 영상과 입장권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찬양으로 하나 되는 대축제,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오늘의 시간은 사상교회 장찬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카드라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카드라 통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카드라 우리 경상도 말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통신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든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카드라 합니까? 어떨 때? 그렇죠. 이게 뭐라 해야 되나? 확실한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든지 추측할 때 그 추측하는 소문, 그런 이야기를 말해서 카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누가 그러던데, 어디서 들었던데, 그러던데 이러면서 막 카드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카드라 통신은 쉽게 말하면요, 확실치 않은 가짜 뉴스, 그리고 추측이나 그리고 소문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뜨리는 것을 카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베레아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 사도는 어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그 지역에 가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반드시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그 원칙에 따라서 베레아의 도시에 가자마자 바울 사도는 회당에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설교를 합니다. 그러자 베레아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받아들였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게 아니라는 게 초점입니다. 여러분, 1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에 우리가 좀 애매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그럽다라는 단어예요. 너그럽다? 좀 애매하죠. 원래 이 단어의 번역이 뭐냐면 마음이 열려있는, 편견이 없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베레아에서 전도하기 직전에 어디서 복음을 전했냐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굉장히 좀 약간 폐쇄적이었던 것 같아요. 좀 복음을 의도적으로 안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저거와 반대로 오픈마인드인 거예요. 마음이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요,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처럼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끝나지 않고 그들이 한 가지 더 한 게 있습니다. 우리 11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상고하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무슨 의미냐면 마치 처음부터 끝까지 뒤집고 샅샅이 살펴봐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상고하다 말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재판장이 재판을 내릴 때에 판

판단을 내릴 때에 그 사건의 심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피의자를 아주 엄격하게 심문하고 그걸 증거를요 철저히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딱 판단을 내린단 말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베레아 사람들도 바울이 설교를 하니까 아 은혜롭다 아멘 아멘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성경을 펴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과연 성경적인가? 성경이 과연 바울이 말한 대로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철저하게 검증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의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왜냐? 카드라 신앙에 너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카드라 신앙에 빠져서도 안 되고요. 카드라 신앙에 머물러서도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카드라 신앙이 위험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의존하고 따르는 그 사람에게 너무나 큰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따라가는 이 사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하면 거기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걸 알고 있으면 돌이킬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이 바른 길로 가면 좋지만 이 사람이 엉뚱한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더 심한 건 뭐냐면 내가 의지하는 그 대상에게 너무나 쉽게 휘둘릴 수 있는 아주 어리고 취약한 그러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아이가 어릴 때는 분별력이 없고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면 되겠습니까?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자기의 주대와 자기의 어찌 보면 생각이 또렷해진다는 겁니다. 분별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어가지고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건강한 사람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요, 의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카드라 신앙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인 신앙인으로 자라나는 것이죠. 특정인에게 의존하는 저 의존하고 기대에 있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서 성경을 직접 읽으면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는 것을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공동체가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함께 자라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양육 과정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따라가게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장목사가 그런지 안 그런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정체를 안 드러내고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목사가 어떤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요. 자기 제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기 말만 듣고 자기만 의지하고 자기 말에만 순종하는 카드라 신앙인, 어린 신앙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건강한 양육이 아닙니다. 절대로 건강한 양육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건요 양육을 빙자한 영적인 그루밍, 영적인 길들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히려 건강하게 신앙적으로 양육을 받으면요 정반대의 열매가 맺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말에만 어떻게든 그 말에 휘둘리던 사람이 스스로 성경을 펴서 판단하고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늘 기대해 있던 사람이 홀로 서기를 시간이 지나면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목회자나 지도자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장한다는 건요 목사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성장한다는 것은 뭡니까? 스스로 신앙에 홀로 서기를 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양육받는 것보다 더 훌륭한 양육이 어디 있겠으며 예수님이 하신 설교보다 더 탁월한 설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왜 예수님이 하신 설교가 수록되어 있는 성경 통해서 예수님의 설교는 듣지 않고 하나님의 설교는 듣지 않고 왜 그렇게 목사들의 설교에 목을 맵니까? 위험합니다. 여러분, 영양제, 건강보조제 많이 드시죠? 저도 먹거든요.
뭐 홍삼

뭐 오메가 3, 뭐 비타민 막 먹습니다. 제가 한 장로님이 저한테 비타민이 최고다 해가지고 비타민을 다시 먹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건강에 좋다니까 열심히 먹긴 먹는데 그 건강 보조제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밥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음식을 대신할 수 있나요? 절대로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은 뭐와 같으냐면 음식입니다. 밥입니다. 설교는 뭐냐? 건강 보조제입니다. 아무리 영양제가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할지라도 절대로 음식과 밥을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훌륭한 설교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 성경 말씀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신할 수도 안 되고 말입니다. 제가 목사이기에 여러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무리 탁월한 설교자를 할지라도요, 그한 분의 설교는요, 굉장히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는 오늘 우리가 설교 듣는 것처럼 특정한 본문에 특정한 주제로 설교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왜 성경을 읽을 것인가로 계속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적이고 파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성상. 심지어 그 목사의, 그 설교자의 어찌 보면 신학적 특징과 그 삶의 경험과 그리고 성경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강조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는 매일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씀, 말씀, 말씀 외치는데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사랑은 강조합니다. 그런데 정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하지 않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만 설교만 듣고 그것이 기독교 진리의 전체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맹인 모상의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는데 자기가 만진 부분만 가지고 코끼리 전체인 줄 알잖아요. 다리를 만지면서 아, 코끼리는 통나무 같더라. 그죠? 귀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부채 같더라. 그리고 코를 만지면서 아, 코끼리는 지팡이 같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부분적으로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전체를 보면요.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전체로 보면요. 그거 틀린 거예요. 근데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열심히 들으십시오. 그러나 설교에 머물지 마십시오. 목사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으십시오. 그러나 목사의 가르침에 머물지 마십시오. 책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러나 책에 머물지 마십시오.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직접 펴서 물으십시오. 과연 그런가? 목사의 말이라고 해서 덥석 믿고 따르지 마시고요. 유명한 목사가 설교한다고 해서 아, 저게 진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유튜브에서 설교를 한다고 해서 가르친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직접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어느 순간에 맨날 남이 이야기하는 카드라 하나님만 알고 있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 속에서 자기에게 직접 계시하시고 직접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맨날 옆에서 경험한 카드라 은혜만 듣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옆에서 카드라 카드라 하니까 부럽다 부럽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십시오. 그럴 때내 신앙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계속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신앙을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정말 훌륭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목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를 사역 갈 때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경험이 없는데요. 교육부서나 본당에서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띵띵, 띵띵, 띵띵, 띵띵. 김세미 씨, 이게 뭐 하는 소리입니까? 못 들었죠, 금방? 연주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피아노 조율하는 소리입니다. 이 피아노에는 제가 알기로는 220개 넘는 현이 있습니다. 그 현이 정확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 조율사가 그 220개의 현을 계속 치면서 조율합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이 없으면 연주도 없습니다.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이 우리 귀에 들리는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르 오케스트라 단원 다 나갔습니까? 오르 오케스트라 단원? 아, 예. 여러분, 오늘, 여러분 조율하셨죠? 아침에?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왜 했습니까? 심심해서 했나요? 반드시 조율을 하죠. 왜? 소리가 이상하면 안 되니까. 일단 조율을 해야지 그 다음에 연주가 가능한 겁니다. 제가 이래봬도 옛날에 찬양인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기타를 치면서 찬양인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찬양인도를 딱 할 때에 제일 먼저 가자마자 기타를 딱 들고 막 쨍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처음부터 띵띵 띵띵 이거부터 합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조율합니다. 조율. 조율하고 나서 조율이 다 되면 그때부터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의 악기와 같습니다. 피아노 같은 인생도 있고요. 첼로 같은 인생도 있고요. 비올라 같은 인생도 있습니다. 모양도 다르고요. 음색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인생이든지 아름다운 인생을 연주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조율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인생을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대단한 인생을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실하고 부지런한 인생을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인생에 앞서서 뭘 해야 되냐면 인생을 조율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악기고 명품 악기냐,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단은 조율이 돼야 되죠. 그렇죠? 아닙니까? 표정이 별로 안 좋네요. 일단은 조율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명품 악기라도 연주를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제가 음악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느라 얼마나 또 파고들었겠습니까? 조율을 하는데 여러분, 아무 음에나 조율을 하지 않는 거 아십니까? 아무 음에나 조율하는 줄 알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이 되는 음이 있습니다. 바이올린이 첼로에 맞추고 뭐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이 되는 음이 있는데요.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는 음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 성경이 하는 일이 꼭 우리를 조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 있으면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그거를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어긋나 있으면 그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게 뭡니까? 책망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어긋나 있으면 바르게 만들어주죠. 그게 뭡니까? 바르게 함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뜻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합니다. 그게 뭡니까? 의로 교육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단순히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음정을, 내 인생의 음정을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는 영적 튜너, 영적 조절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분 수많은 현이 있습니다. 생각의 현이 있고요, 감정의 현이 있고요, 그리고 관계의 현이 있고요, 언어의 현이 있고요, 행동의 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이 많아요. 220개가 훨씬 넘어요. 그 현이 다 음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이 불협화음이 아니라, 소음이 아니라 아름다운 화음을 내기 위해서, 아름다운 멜로디를 내기 위해서요,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조율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말씀해

맞추고 내 감정을 말씀에 맞추고 내 관계와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조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제발 말씀을 나와 내 삶에 맞추지 마십시오. 그건 조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나와 내 삶을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신앙의 조율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이 말씀으로 조율될 때에 주변을 시끄럽게 만드는 소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멜로디를 주변에 들려주는 아름다운 화음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매일같이 읽어야 되는 이유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저께 성경을 읽었걸랑요?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제가 조율을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악기가 한번 조율이 되면 그 음이 계속합니까? 악기를 조금이라도 연주해 보신 분도 알 거예요. 현이 끊임없는 장력을 받게 돼 있습니다. 끊임없이 힘을 받습니다. 그게 놔두면 점점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 온도와 습도와 영향을 받게 되고요. 심지어 그 악기를 연주할 때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현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연주자일수록 연주하기 전에 조율하고 또 조율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악기와 같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내면에 끊임없는 그 욕망과 죄성의 장력이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밖에서는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서로 부딪히고요,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아침에는 괜찮았어요. 그러나 저녁이 되고 집에 돌아오는 순간 우리의 그 마음의 음정이 정말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경험합니까? 제가 한 번은 이 바이올린 연주회를 갔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연습할 때 분명히 그 바이올린을 조율했을 거라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연습 다 하고 나서 이제 공연을 딱 시작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또 엥 하고 또 조율을 하더라고요. 한 곡을 딱 아름답게 연주했습니다. 얼마나 그 아름다웠겠습니까? 하고 나서요, 박수로 막 바로 딱 들어갈 줄 알았는데 또 아니고 엥 하고 또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한 곡을 참 멋있게 뽑았습니다. 그거를 연주 내내 그걸 하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음 곡을 더 완벽하고 아름다운 음정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연주자일수록요, 내가 방금 전에 조율했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연주일수록요, 그 연주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조율하고 또 조율하는지 모릅니다. 왜? 악기 음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철저하고 굉장히 자주 조율합니다. 여러분 한낮 연주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럼 한 분뿐인 우리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악기를 조율하듯이 우리 인생을 조율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어제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오늘 조율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 조율하면서 아주 행복한 인생, 뭔가 대단한 인생 사셨습니까? 그러면 오늘도 그 조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과 내 삶이 여전히 그 음이 조율된 채로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입니다. 특별히 오케스트라 여러분, 앞으로 악기를 조율할 때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너무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악기를 조율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이 악기를 조율하듯이 날마다 내 인생을 하나님 말씀으로 조율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만 조율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공동체에도 조율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클래식 기악 연주에 비하면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독주가 아니라 합주입니다. 그것도 다양한 악기가 함께 연주해야 되는 그러한 오케스트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사상교회는요, 적어도 100,
1,000개가 넘는 악기가

함께 연주해야 되는 아주 대규모 오케스트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이렇게 다양한 악기가 여러분 어떻게 소음을 내지 않고 불협화음을 내지 않고 어떻게 아름다운 그런 하모니를 낼 수가 있을까요? 제가 중요한 비밀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간 적이 있는데요. 오케스트라 딱 시작하기 전에 무대가 시끄러워집니다. 갑자기 악기들이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바이올린 엥 하고 첼로 하고 그리고 플루트 휘웅 하고 뭐 그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악기가 서로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이올린이 첼로에게 맞추고 첼로가 플루트에 맞추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보에라는 악기가 있는데 그 오보에라는 악기가 라음을 냅니다. 맞죠? 예, 라음을 냅니다. 그 라음을 내면 모든 악기가 일제히 그 음에 자기의 악기를 조율을 합니다. 그리고 지휘자가 탁 하는 순간 수많이 흩어져 있던 각자 소리 내던 그 악기가 갑자기 공연장에 팍 울려 퍼지면서 우리의 마음을 팍 파고드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천상의 하모니를 내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서로 맞추라고 요구하시면 안 돼요. 장로님들이, 목회자들이 나에게 맞추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말하면 반드시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서로에게 맞추는 게 아니고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너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출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라고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신기하게 하나님이 딱 지휘를 하는 순간 거기에서 엄청나게 아름다운 천상의 하모니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불협화음이 생긴 줄 아십니까? 그것은 서로에게 맞추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춰야 될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딱 맞춰야 될 단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보의 라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각기 다릅니다. 그죠?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삶도 다르고 그리고 성격도 다릅니다. 이 모든 것이 소음이 아니라 아름다운 어찌 보면 화음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조율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살아봐서 압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그 말씀에 조율되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소음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화음 인생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에 하루하루 조율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천상의 멜로디가 울려 퍼지는 공동체가 되고 싶다면 제발 목사에게 장로에게 조율해라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조율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런 아름다운 복음의 하음을 들려주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레아 사람처럼 여러분 성경을 펼치십시오. 카드라 신앙에 머물지 마십시오. 사람의 소리에 여러분의 인생을 조율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유혹에 여러분의 마음을 조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삶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시라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연주하시는 화음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조율되어서 아름다운 주님의 천상의 하모니를 이 지역사회에 퍼뜨리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는지 더 분명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는 카드라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조율되지 않는 소음 인생, 불협화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해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 가운데에 이 세상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에 아름다운 복음의 화음을 전해줄 수 있는 복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교회 장찬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전화 051-303-9944번 사상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 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K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부산 예일교회 소진석 목사님입니다.
1: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결의 대한민국을 복음의 나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라를 잃은 민족의 아픔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쟁의 고통 속에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산업화 시대를 거쳐 민주화 시도를 열어주시고 번영의 시도로 이끌어 주시어 보고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한국교회에 복음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에 남아있는 기도의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치 말아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옵시고 저들에게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회에 안정과 평화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을 비우며 다시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의 말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 후서 4장 5절 말씀.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비 김겸 PD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특별한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5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바로 나는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어, 나는 이만큼 사역할 수 있어 라는 내 힘과 내 모양을 드러내는 유혹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내 힘과 내 모양을 드러내는 사역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일 순 있어도 결국 실패한다는 사실을요. 중심에 사랑이 없고 하나님 없는 사역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주고 싶어서 무언가를 행한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을 추구하는 길을 걷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지 마음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바라기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어노인팅의 그 사랑 감사의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아침 하나님의 복음직에 겸디 김겸필입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사랑을 찾고 계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면서 나의 것을 찾고 나의 것을 드러내기 위한 열심을 내지 않았나 다시금 돌아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먼저 구했던 제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을 곱씹어 묵상하는데 정말 두 생각을 갖지 말아야겠다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우리의 섬기

하나님의 모습에서 또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우리가 거한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뿜는, 하나님 자녀의 향기를 내뿜는 오늘이 또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눠요. 제 안에,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득하기를, 하나님만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아침 힘차게 나아가길 원하시는 분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늘 사랑이라고 보내주세요. 사랑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 그리고 한 줄 결단 기도문 보내드립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랑, 사랑이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릴게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양 고백하시면서 이 아침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함께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자랑하는 전국 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 지금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의 문자로 합창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미리 보는 감동 영상과 입장권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찬양으로 하나 되는 대축제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교통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아침 7시 18분 4초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 함께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샵0933번으로 사랑이라고 문자 받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과 한 주의 결단 기도문 받아보실 수 있어요. 문자는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교통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실시간 메시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4840번님, 4641번님 사랑이라고 보내주셨고요. 7027번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라고 함께 보내고 계시는데, 우리 7027번님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그 사랑이 표현되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부터 이 귀한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어요. 좀 전에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국 성가대 합창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 홀에서 개최가 됩니다. 올해로 35회째를 맞는데요. 창사 70주년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부산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 대합창제고요. 이 자리에 정말 합창의 진수들을 모두 모아서 저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어떠한 시간인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티켓 함께 구입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합창이라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합창이라고 보내시면 두 가지 링크를 받으실 거예요. 하나는 티켓을 신청하는 링크고요. 하나는 어떤 행사인지, 어떤 합창제인지 소개하는 영상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시고 티켓을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티켓은 유료입니다. 네, 여러분이 신청하시는 만큼 값을 지불하고 오셔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시간을 너무나도 기대하고 있어요. 실은 요즘 들어서 제가 묵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동체인데, 하나님께서 또 이 교회 안에서 이 합창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찬양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동체적인 성격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 그리고 내 것을 앞세우지 않고 옆 사람과의 그 목소리를 함께 맞춰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합창이지 않을까, 특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합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자리인데요. 이 자리 우리가 함께 합창하는 마음으로 모이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각 교회 성가대를 섬기시는 분들은 꼭 이 자리 사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소식을 전해드렸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해주시고 또 신청해주셨더라고요. 좌석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아침 이 소식을 들으신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꼭 합창이라고 보내시고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제35회 전국 성가대 합창제 소식 여러분들이 먼저 보시고 먼저 자리 선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합창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신하 제의자와 영락교회 양산중앙교회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그리고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새로남교회 대구충성교회 창원양곡교회 포도원교회 그리고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까지 함께 만나보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요. 지금 바로 합창이라고 들어오시면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합창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하세요. 그럼 저희는 FBA 워십의 Made for Heaven 찬양 함께 나누고요. 오늘의 코너죠. Made in, Made, 오늘의 코너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자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특별한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아침.

말씀 속에 힘이 있고 찬양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이 아침, 묵상과 함께하는 찬양 나눔 시간, 메시지인 힘.

0: 네,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 말씀 묵상과 함께 풍성한 찬양을 나누면서 오늘은 특별히 또 나눔을 하는 시간이죠. 메시지인 힘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짝꿍을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1: 네,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리스의 네. 편지 형님들과 함께합니다. 네. 우리 한 분씩 인사 나눠주실까요?
1: 예, 모든 여름이 지나가고 예, 아침 저녁으로 제법 가을바늘이 저를 기분 좋게 합니다. 예, 저는 그리스도의 편지 단장 문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2: 네, 결실의 계절인 9월이 돌아왔네요. 만물도 결실을 맺듯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들이 더욱더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편지 박인규 장로입니다.
3: 네, 찬양과 말씀으로 오랜만에 인사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편지 여섯고 집사입니다.
0: 와, 반갑습니다. 네. 큰 형님들이 돌아오셨습니다.
1: 네.
0: 네. 네, 우리 인사를 오래간만에 드리니까요.
2: 네.
0: 제가 정신이 갑자기 번쩍 들었어요.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알람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1: 아,
0: 그래가지고
1: 네.
0: 저 혼비백산하면서 일어났던 아침이었는데 네. 큰 형님들의 힘찬 인사에 갑자기 아세요? 뇌가 짜릿해지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2: 네.
0: 우리 멋진 큰형님들과 함께합니다. 우리 큰형님들 여름 잘 보내셨는지요?
1: 네, 저희들 여름 뭐 엄청 무더운 여름이었죠.
0: 맞아요.
1: 네. 네. 너무... 저희들 또 조금 이제 휴식을 하면서 또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저희들 뭐 우리들 교회부터 해서 기쁨과 평안 교회까지 저희들 집회를 했는데요. 집회마다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0: 아, 네. 네. 네. 네.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는 잠시 후에
1: 네. 네.
0: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 여름 보내셨어요?
3: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찬양으로 섬기는 자리도 함께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바쁘게 지내다 보면 몸도 마음도 지칠 때가 많았거든요.
0: 네.
3: 특히 이번 여름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0: 아멘.
3: 오늘 이 시간도 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0: 아멘. 네. 우리 장로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2: 아, 정말 무더웠죠, 올 여름이. 네. 그래도 무더운 만큼 또 더욱더 지치지 않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뭐 그전에도 제가 또 아파가지고.
0: 네, 맞아요. 네.
3: 맞아요.
0: 전에 많이 아프셨어요.
2: 네.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올 여름 큰 탈 없이 아멘. 잘 지내게 해주신 하나님 더욱더 감사합니다.
0: 아멘. 네. 아멘. 네, 우리 많은 분들이 살짝 그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찬양도 네. 섬기고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시면서 찬양 사역자신데 일을 하신다고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주중에는 각자 네. 사업도 하시고
2: 생업이 있습니다.
3: 생업이 있습니다. 네.
0: 그리고 주말 주일에는 네. 이제 부르는 곳 찾는 곳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네. 전국 곳곳을 가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편지 큰형님들과 오늘 함께합니다. 오래간만에 함께하는데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 축복의 메시지 또 함께할 때 기쁨의 메시지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문자창에 많은 분들이 합창이라고 보내주고
1: 네,
0: 계시는데
1: 네.
0: 우리 큰형님들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국 선거대 합창제 소식 들으셨잖아요.
2: 그렇죠.
3: 네,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0: 우리 특별히 또 세 분이 약간 합창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세 분이 목소리를 합하면서 네. 함께 찬양할 때 누리는 기쁨.
2: 네.
0: 그것이 이제 또 미니 합창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2: 네, 그렇죠.
0: 우리 장로님 소식 처음 들으시고 어떠셨어요?
2: 정말 대단하죠. 70주년이라는 것 자체만 해도 감사한데
0: 맞아요.
2: 또 이렇게 합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게 그리고 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또 대한민국 합창제 아닙니까?
0: 맞습니다.
1: 그것도 부산입니다.
2: 네. 네. 이번에는 부산에서 열리게 되니까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꼭 참석하셔서 네. 이 아름다운 네 아름다움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0: 맞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합창이라고 보내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와 또 영상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영상 함께 보시면서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합창

0: 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해주세요. 우리 4930번님께서 신청했는데 제출이 안 간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제가 확인해서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합창대 소식까지 전했고요. 오늘 또 이제 몸풀기 퀴즈 드리면서 네, 한번 네. 준비해봐야겠죠. 우리 세 분이 퀴즈 준비해 주셨죠?
1: 네. 네.
0: 자, 퀴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2: 성경에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사람의 평판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일을 했는데 당시 세리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직업이었죠.
1: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있는 곳을 지나가시다가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3: 예, 그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뒤 자신의 삶을 바꾸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자,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로 결단했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0: 네, 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보기 1번.
3: 네, 삭개오.
0: 2번.
2: 마태.
0: 3번.
1: 바디메오.
0: 자, 과연 누구일지.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일지. 중간에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이 말을 들은 사람을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네, 지금 정답이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네, 있는데 네, 네. 오늘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수영대 카페 이용권 선물로 드리고요. 자, 우리 큰형님들께서 한번 힌트 나눠주실까요?
3: 저는요, 키가 작습니다.
0: 네, 예, 키가 작아요.
3: 예,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
0: 맞아요. 맞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2: 예전 성경은 뽕나무, 지금 네. 성경은 돌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0: 네, 좋습니다. 네. 또 우리 지사님 어떤 힌트가 있을까요?
1: 아, 이게 문제 보니까 오자가 끝에 두 개가 있네요, 답이.
0: 네. 보기 중에.
1: 예, 보기 중에 네. 두 개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아니고요.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2: 오늘 아침 안 드셨죠?
0: 네네네.
2: 오늘 제가 아침에 제가 살게요.
0: 제가 살게요. 네.
1: 역시.
0: 좋습니다. 네. 자, 1번 살게요, 2번 마태, 3번 바디메오입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려 볼게요. 힌트 찬양이에요. 찬양 속에 답이 있습니다. 잘 듣고 정답 보내주세요.

0: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 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메시지인 힘 시간 그리스의 편지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저희 몸풀기 퀴즈 여러분들께 드렸어요. 오늘 이 인물을 맞춰주세요라는 퀴즈였는데요.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였습니다. 힌트 찬양에서 참 이름이 많이 불려졌어요. 네. 방송을 잘 들으신 분들은 정답 바로 보내주실 수 있었을 텐데요. 자, 오늘 세 분께서 정답 힘차게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정답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1: 사케오.
0: 네, 오늘의 퀴즈 정답 사케오였습니다. 자, 오늘 이 퀴즈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오늘 뜨거웠던 여름 하반기를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저희 나눠볼 텐데,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사케오였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사케오를 한번 바라보면서 나는 오늘 하반기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함께 나눔 속에서 또 은혜를 찾아가는 귀한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지금 샵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힘이라고 보내시면 오늘의 나눔 질문들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어요. 힘이라고 보내시고 오늘의 은혜의 나눔에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고요. 또 방송을 마치기 전에 오늘 결단의 기도문 함께 나눌 텐데 결단 기도문도 함께 받아가시고 함께 오늘 외치면서 결단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 세 분께 어떻게 여름을 보내셨어요 했었을 때 참 많은 은혜를 경험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여러 자리에서 참 찬양으로 뜨겁게 섬기셨어요. 그리고 네. 개인적인 은혜를 받으신 자리도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셨다라고 느끼셨던 순간, 혹은 지금 돌이켜봤을 때 올해 2026년 여름 내게 가장 크게 남았던 은혜의 순간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단장님부터.
2: 네, 저는 올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네. 좀 힘들었어요, 사실은.
0: 체력적으로?
2: 뭐 체력적으로 조금 네, 힘들었는데 그래도 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버텼습니다.
0: 네. 네.
2: 저희 그 집회 중에서 8월 15, 16, 17 이제 연휴 가운데 저희들이 8월 16일 날 셋째 주에 이제 지리산에 있는 남사교회 찬양 집회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0: 네.
2: 근데 16일에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지리산 쪽에 200mm 이상 폭우가 온다는 일기 예보를 듣고 제가 사실은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또 기도했지요. 예, 하나님, 지리산에 폭우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는 길 오는 길 안전하게 해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집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기도가 이렇게 응답됐는지 뭐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집회를 잘 마치고 저희들이 왔어요. 네. 비 오는 가운데서도. 근데 그때 거제도하고 통영에 네. 엄청난 폭우가 네, 피해가
0: 맞아요.
2: 있었습니다.
0: 맞아요.
2: 동시에 제가 그 소식을 듣고요. 저희들은 정말 안전에 갔다 왔지만은 그곳에 피해를 입은 분들을 생각할 때 제가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거제도에 있는 여러 교회를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는 교회를 전화를 하니까 다행히 그 교회들은 큰 피해는 없다고 합니다. 피해가 없어서 참 다행이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거제도하고 또 통영에 정말 이 시간 또 아마 회복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맞아요.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0: 복구 작업을 하고 계시죠.
2: 네. 그래서 빠른 시간에 회복되기를 정말 기도를 합니다.
0: 네. 네. 자, 우리 단장님께서 경험하셨던 네.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눠주셨고, 장로님은 또 어떠셨어요?
3: 그렇죠. 사실 걱정 많이 했거든요.
4: 네,
3: 단장님도 기도하셨지만, 작년에 지리산 지역에 또 어마어마한
4: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3: 그 비 피해가 있어서, 뭐 교회들, 저희가 그 전에 집회 갔던 교회가 물에 잠기기도 하고, 이번에 집회 갔던 남사교회도 뭐 전기가 완전히 다 나가고 난리가 아니었대. 아니, 통신 자체도 안 됐다 하더라고요.
4: 네.
3: 그래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0: 맞아요.

0: 중국 이 접경 지역에
1: 네.
0: 네. 그럼 아주 많이 지금 네팔과 엄청난 피해를 당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희들도 이제 항상 집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나누거든요. 이렇게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래서 저희들 팀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더욱더 살아가야 될 텐데 선교단이 더욱더 선교해야 되지 않나. 말씀에 더욱 집중해야 되지 않냐 하면서 올해 저희들이 그 은혜 받음을 성경 읽기로 저희들이 나누자.
1: 오.
0: 올해 1년 1독을 꼭 하자.
1: 네.
0: 라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요즘 늘 집회 갈 때마다 오늘은 몇 장 읽었어 뭐 몇 장 읽었어 우리 단장님께서 항상 먼저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더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올여름도 너무 덥고 이랬지만 그 말씀 한 장 한 장 읽어나가는 그 기쁨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사실 우리 처음 믿었을 때의 그런 신앙의 은혜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번 여름을 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은혜도 예전에 받았던 은혜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순간 받는 그 은혜를 자랑하는 우리들이 되고
1: 아멘.
0: 예, 오늘 지금 당장 느끼는 그 은혜를 자랑하는 우리들이 되자라는 마음으로 좀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 은혜를 더욱더 받고 예,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려는 그 마음가짐을 올해는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1: 네, 수많은 자리에서 은혜를 나눠드리러 가는 동안
2: 네.
1: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삶으로 조금 더 행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성경통독을 네. 시작하셨고
2: 네.
1: 이 말씀의 은혜 속에서 우리 장로님께서는 아 맞아 지나간 은혜 받았던 은혜를 내가 그리워하기보다 오늘 매일매일 주어지는 새로운 은혜를 기대해야겠다.
0: 아멘. 그렇죠.
1: 라는 마음으로 네. 뜨거운 여름 보내시고 우리 집사님은 어떠셨어요?
3: 앞에 두 분 선배님께서 제가 드릴 멘트 중에 절반을 다 하는 것 같고
1: 아무래도 같이 하시다 보니까
3: 예, 예. 저는 좀 개인적으로
1: 네.
3: 저 자체가 찬양으로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게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1: 네.
3: 일과 사역을 함께 하다 보면 마음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도 있고 준비하면서 조급해질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수록 하나님 오늘 이 찬양에 제 마음부터 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되고요. 오늘 오프닝 말씀처럼 우리가 전하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시잖아요.
1: 아멘.
3: 노래를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제 찬양을 통해 주님의 위로가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붙들게 됩니다.
1: 네.
3: 이번 아멘. 여름을 돌아보면서도 부족한 저에게 찬양할 자리와 함께 예배할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가장 감사합니다.
1: 아, 네. 네, 이렇게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눠주셨는데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이번 여름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지? 내가 지금 기억에 남는 은혜는 뭐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문자로 한번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기억에 남는 은혜 지금 함께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힘이라고 보내시면 오늘의 나눔 질문과 함께 결단 기도문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지금 바로 힘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그러면 두 번째 퀴즈 오늘 또 준비했어요. 여러분들께 선물을 많이 드리고자 두 번째 퀴즈 준비했는데요. 퀴즈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문제 드립니다. 이번에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일어난 이야기를 하나 더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바디메오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은 오랫동안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1: 네.
2: 예, 그러자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말렸지만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더 크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3: 결국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는 대답합니다. 선생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0: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눈을 뜬 뒤 어떻게 했을까요?
1: 네, 눈을 뜬 뒤 어떻게 했을까요? 보기 드립니다. 보기 1번
2: 예수님께 감사 인사만 하고 헤어졌다.

0: 2번
1: 예수님을 따라갔다.
0: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뒤에 예수님께 감사 인사만 하고 그냥 안녕히 가세요 라고 하고 돌아가셨을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갔을지. 네. 자, 정답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짧은 힌트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2: 예, 저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너무 좋아서 그분과 함께 늘 동행을 했습니다.
0: 오, 동행한다. 오, 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도
1: 네, 고고.
0: 고고의 네. 의미 네.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자, 과연 예수님을 그냥 감사 인사만 하고 헤어졌을지 따라갔을지 정답 지금 바로 보내주십시오. 찬송가 메들리 배아은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립니다.

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교통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메시지인 힘, 그리스도의 편지 큰형님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 두 번째 퀴즈를 드렸어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 통해서 나 우리의 나눔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그냥 감사 인사만 드리고 헤어졌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따라갔을까요?가 두 번째 퀴즈였는데 네. 그래, 장로님께서 정답 발표해 주실까요?
1: 2번 따라갔어요.
0: 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렇죠. 그 삶을 네. 따라갔는데 우리 0538번님께서 고고고 이렇게 네.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 또 1419번님은요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정답 나와 있어요. 2번 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라고 네.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자, 우리 1772번님께서요 올여름 저는 기도를 쉬면 녹슨다는 말씀을 새겨 듣고 늦게나마 기도를 매일매일 네. 하려고 해요. 라고 이렇게 결단의 마음 보내주셨는데 우리 1772번님께서 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나눌 질문이 네. 하반기 결단의 내용이에요.
1: 네. 그렇죠. 네.
0: 우리 1771번님께서 먼저 보내주셨어요. 네. 자, 하반기 이렇게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네. 세 분은 하반기 결단하신 것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네. 결단 함께 나눠주실까요?
2: 네, 저는 찬양 승기를 오래 하면서 기도 생활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우리 아까 우리 박장로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성경 보는 시간이 조금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좀 올해는 기도하고 성경을 좀 많이 보자. 이래서 사실 작년 제가 8월부터 마음을 묻고 이렇게 아침에 1시간씩 시간을 정해놓았어요. 그래서 30분은 성경, 30분은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정말 새롭게 하시고

0: 하시더라고요. 아침마다 하는 그 기도와 말씀이 저를 정말 뭐랄까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요.
1: 아멘.
0: 그리고 그 시간을 어느 시간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성경 일독을 다 했습니다. 하고 다시 제가 또 신약 예 신약 거의 다 지금 야고보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1: 할렐루야.
0: 그래서 말씀 가운데 세워진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1: 아멘. 네. 말씀 위에 말씀 네. 가운데 세워지는 찬양 사역자.
0: 네. 네.
1: 아멘. 우리 장로님은요.
2: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또 읽기가 힘드신 분들은 우리 극동 방송에 들어오시면.
1: 맞아요.
2: 네. 우리 성경 읽기 100일 성경 읽기가 있거든요.
1: 맞습니다. 네. 올 초에 차유미 PD가 네. 함께 링크를 뿌려드렸는데 네. 네. 극동 방송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그렇죠. 바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2: 네, 100일 성경 읽기 있으니까 꼭 같이 읽으셔도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1: 네.
2: 저는 아까 미리 말씀드렸듯이 올 후반기는 그래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좀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결단을 하면서 은혜 예전 은혜를 생각하지 말고. 새로 받을 오늘 받을 은혜를 생각하자는 마음에 후반기를 더욱더 은혜롭게 보내고 싶습니다.
1: 네, 예전 은혜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것 우리 장로님의 결단이었고요. 우리 지사님은요?
3: 네, 제 결단은 결과를 서두르기보다 오늘 맡겨주신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자입니다. 살다 보면 제가 바라는 만큼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있고 열심히 하는데도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잖아요.
1: 네.
3: 그럴 때 눈앞에 결과만 바라보면 감사할 것까지 놓치게 되더라고요. 오늘 퀴즈에 나온 바디메오가 눈을 뜬 뒤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말씀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도 은혜를 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받은 은혜를 품고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남은 2026년에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찬양하는 자리에서 오늘 할 수 있는 사랑과 섬김을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1: 아멘. 결과를 먼저 조급하게 구하기보다 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네네네. 살아내는 것 우리 집사님의 결단이었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결단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결단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다 보면 실은 쉽게 잊혀지잖아요.
3: 네.
1: 그런데 문자로 한번 표현해보고 누군가에게 내가 선포를 하게 된다면 그 순간만으로도 다시 한번 되새겨지게 되더라고요.
2: 그렇죠. 네.
1: 그래서 지금 한번 보내보시면 좋겠습니다. 결단을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 그러면 오늘 마치기 전에 오늘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삶을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3: 네.
1: 오늘 이 아침 결단의 기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우리 세 분께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주실 건데 오늘의 기도문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 힘이라고 보내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기도 제목과 함께 결단의 기도문까지 세 분 함께 나눠주실까요?
2: 하나님, 이번 여름에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일상에서도 살아나게 해주세요.
3: 받은 은혜가 감동으로만 머물지 않고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해주세요.
0: 2026년 남은 기간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2: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여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뜨겁게 예배했던 시간과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3: 그 은혜가 지나간 추억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의 오늘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사랑을 나누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이어지게 해주세요.
0: 2026년 남은 기간도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때로 지치고 흔들릴 때에도 다시 푯대를 바라보며 걸어가게 해주세요.
2: 우리의 작은 결단을 통해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의 결단 기도문 함께 받아보고 함께 고백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힘이라고

0: 보내주세요. 힘이라고 보내시면 오늘의 기도문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름에 받았던 은혜, 그저 소멸하는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반기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함께했는데요. 세 분 함께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짧게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저는 얼마 남지 않은 하반기에는 무엇보다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나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2: 네, 오늘 새롭게 저희가 여름을 쉬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네. 너무 힘찬 것 같아요.
0: 너무 좋습니다.
2: 예, 우리 애청자분들도 더운 여름이라고 너무 지치시지 말고 이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인 만큼 더욱더 힘을 내서 주를 향한 그 열심도 우리 함께 내어보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수많은 무더위가 있었는데 이걸 잘 극복하고 견뎌내온 우리들입니다. 남은 하반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아멘. 이 모든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름 문자로 힘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해 주세요. 자, 저희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복음책의 겸디 김견 PD였고요. 그리스도의 편지 큰현님들과 함께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외치면서 마칠게요. 하나 둘 셋,
4: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0: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믿음으로 여는 2학기 다시 뛰는 우리 교실 설렘 반 기대 반으로 시작되는 2학기 긴 방학을 보내고 다시 모인 교실에는 반가운 안부와 함께 새로운 다짐들이 피어납니다. 성숙해진 시간만큼 서로를 향한 믿음의 깊이도 더해져야 할 때입니다.
1: 얘들아, 다시 만난 교실이 참 반갑구나. 2학기에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성장해 가자. 너희가 서로를 믿어줄 때 우리 교실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보금자리가 될 거란다.
0: 서로를 향한 따뜻한 신뢰가 만드는 행복한 변화. 2학기에도 응원과 배려가 넘치는 우리의 교실을 만들어갑니다.
2: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은 문현 순복음교회 이원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올라야 할 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상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해발 8,848m인 에베레스트 산은 지금도 수많은 등반가들이 일생에 한 번 오르기 위해 목숨을 거는 각오와 함께 피나는 훈련 그리고 막대한 자금을 들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반가로서 일생에 에베레스트 산을 정상을

밟는다는 것은 대단한 영예이기 때문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물리적인 높이로서 세계 최고봉이라면 신앙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올라야 할 최고봉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오른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를 수 있습니다. 모리아산을 오르시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바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희생의 자리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수식적인 표현 세 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그리고 독자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참으로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귀한 자식을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이 행하던 풍습인 인신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밤새 말할 수 없는 내적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리아 산으로 향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써 즉시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가 지시한 산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듣자 즉시 순종하여 실천에 옮겼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모리아산에 오를 수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하는 믿음은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모리아산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오르는 산입니다. 죽고자 올라가는 산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인간의 모든 집착과 욕심을 번제로 드리고 오르는 산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오를 수 없는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아브라함도 한 인간이며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였습니다. 100년을 기다려 얻은 자식이며 노년의 마지막 소망이기도 한 아들이었습니다. 이 이삭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재산과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을 만큼 이삭을 사랑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이삭은 백세나 되어서 얻은 아들입니다. 이삭을 향한 사랑스러움은 그 어떤 아버지보다 강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한 인간으로서 한 아버지로서 가슴으로 울고 또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을 오르기 위하여 이 모든 인정과 부정을 끊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오르지 못하는 산이 모리아산이기 때문입니다. 인정도 끊고 부정도 끊고 모든 감정을 끊고서야 모리아산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결단 이면에는 확고부동한 신뢰와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부활의 믿음입니다. 이를 두고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8절에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은 제물로 목숨이 끊어져도 다시 살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은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산이 되었습니다. 모리아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산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 66권 전체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두고 축복해 주셨다고 맹세하신 최초의 산이며 최후의 산이 바로 아브라함이 올랐던 모리아산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모리아산에 오른 것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맹세하시면서까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리아산으로 향하는 모든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이 성도가 오를 수 있는 최고봉이라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오르신 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르신 갈보리 언덕은 사랑의 최고봉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무한정한 사랑이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 인생을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로써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것은 쉽습니다. 아무런 희생의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그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옵니다.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는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리고 그 영혼을 쏟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말로 하나님의 크고 깊고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상인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은 일방적으로 값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살인자도 창녀도 사기꾼도 어느 누구이든지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변화를 받아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대속의 자리입니다.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원히 버림받고 저주 가운데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하여 신이 제물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신 자리입니다. 돈 리처드슨 선교사님의 화해의 아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속한 큰 섬인 이리안자에는 식인종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위 부족이라는 부락이 있었는데 이들은 워낙 싸움을 즐기고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족속이라 복음을 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배반을 미덕으로 여겼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보다 가룟 유다를 더 받아들이고 영웅으로 떠받드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선교사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기도하며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의 전통의식을 바라보다가 아주 멋진 영감을 하나 얻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두 부족이 싸우다가 한 부족이 지면 진 부족의 추장이 자기 아들을 상대 부족에게 제물로 갖다 바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전통을 치름으로써 전쟁은 끝나게 되고 부족 간의 평화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그 모습을 보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생각해냈고 그 의식이 행하실 때에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평화의 아이를 주셨으니 이는 아이가 제물로 바쳐짐으로써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평화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때부터 이 사위 족속은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점차 싸움을 즐기며 공격적이던 그들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죄악과 저주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용서와 화해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은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영광의 자리입니다. 갈보리 언덕은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영광의 자리입니다. 갈보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승리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치욕과 수치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범사에 저주와 고통, 가난과 질병이 가득한 세상에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갈보리에서 예수님께서

0: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이 잘못된 삶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 아래서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모리아산은 후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용서, 그리고 승리의 십자가가 높이 세워진 갈보리 언덕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희미하게 바라보면서도 그처럼 돈독한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갈보리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더욱 확실히 주님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크고 확신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문현동에 위치한 문현순복음교회 이원종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51-636-2086 문현순복음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

FEBC 게시판입니다. 덕천교회가 9월 20일 주일부터 9월 22일 화요일까지 덕천교회 3층 대예배실에서 축의 부흥 사경회를 진행합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 원로 목사 장향희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문의는 05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문의 전화는 031-977-8383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기독교마약중독연구소가 9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수영로교회에서 기독교마약중독연구소 9월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선생 박주정과 707명의 아이들의 저자 박주정 교수가 강사로 나섭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010-6616-3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늘노래문화전도연구소가 9월 20일 주일 오후 7시 늘노래연구소 무궁회관에서 늘노래문화전도연구소 세미나 인문학으로 전도한다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2570-6737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페이지 하단 시청자 센터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샵 0933 단문 50원 유료 문자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게시판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 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 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 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 합창제. 지금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의 문자로 합창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미리 보는 감동 영상과 입장권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찬양으로 하나 되는 대축제,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1: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2: 1997년에 그해 겨울에 우리나라가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IMF 외환위기입니다. 나라에서는 외국에 갚아야 할 돈이 없고 그리고 또 가진 게 없고 또 외환 보유액은 완전히 바닥이고 그래서 뉴스를 보면 연일 기업들이 부도가 난다는 소리가 계속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업이 부도가 나니까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거리에는 폐업을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었습니다. 자그마한 가게 하나까지도 전부 다 폐업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불안이 깔려 있었고요. 이때 정부가 이제 당시 국민들에게 한 가지를 호소합니다. 집에 있는 금을 모아가지고 나라의 어려움에 동참해달라 이런 부탁이었습니다. 이 호소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처음 금을 들고 은행을 찾은 사람은 아주 소시민,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결혼해물, 이걸 가져온 신혼부부, 평생 이렇게 또 모은 금반지, 또 이런 걸 갖다가 손에서 빼서 가져오는 할머니, 부모님께 물려받은 금시계, 뭐 아이 첫 돌 때 모아놓은 금반지들, 또 딸 시집갈 때 물려주려고 했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금반지들, 온 어머니들이 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딸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지고 나와서 이제 나라의 위기를 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나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이물질을 사용하게 될 터인데 사람은 누구나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물질관, 성경적인 물질관에 대한 큰 깨달음과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언 3장 전체에 흐르는 내용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3장 전체에 흐르는 내용의 주제는 뭐냐면 신뢰입니다. 잠언 3장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인생의 근본을 가르쳐주는 형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이 정한 법을 잊지 말고 그 명령을 잊지 말고 마음에 잘 지키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네가 그렇게 지키면은 장수하고 평강을 누릴 것이라고 그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또 5절과 6절에 열어보면 3장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5절과 6절에서 잠언의 기자가 우리 삶 전체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원칙,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원칙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여호와를 높이며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또한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검증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재물이라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 우리나라의 어려움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를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재물을 가장 가치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니까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재물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비단 재물뿐입니까?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안에 신앙이 있으면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삶으로 나타나고 증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예수 믿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삶으로 내가 신앙을 하고 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내 삶의 모든 존재의 가치가 주님께 있다는 것이 내 삶으로 증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증명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인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안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세 가지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것인가,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어떻게 응답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것인가, 구절 말씀에 네 재물과 네 소산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만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신앙의 본질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지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물을 드릴 때도 헌금을 드릴 때도 이게 형식적인 것이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마음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행함, 마음이 담긴 물질, 마음이 담긴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재물은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수고를 통해서 나의 시간과 여러 가지 땀과 그리고 수고와 어쩌면 눈물의 결정체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재물을 드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 땀을 드리는 것이고 내 수고의 결과물을 드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 삶의 일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 히브리어,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게 재물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힘, 능력, 이라는 뜻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것은 이게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능력을 쏟아부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재물을 드린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드리는 물질, 여기에 이제 11조, 이것이 헌금생활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시겠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온유를 창조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 한 것은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게 필요해서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를 드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요?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물질이 하나님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재물의 청지기로서 살아가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는 10분의 1을 의미합니다. 열의 하나를 뜻하는 것입니다. 10분의 1을 드릴 때 우리는 전체를 기억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런데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분의 9까지도 모두 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구나 하는 것을 11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무엇으로 공경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네 재물과 네 소산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면서 온전한 마음과 물질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의 노예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 것인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가 봉헌물이라. 아멘.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선한 청지기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시고 결코 그렇게 살았을 때는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처음 익은 열매로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대 농경시대에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처음 수확한 열매예요. 그런데 이 추수가 다 끝나봐야지 올해 풍년인지 흉년인지 결론이 납니다. 처음 익은 것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사이에도 무슨 일이 날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그 해가 처음 익은 것부터 자체가 흉년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다 수확을 해서 풍년인가 흉년인가 이런 걸 다 계산해보고 그 다음 해까지 이제 추수 때까지 쓸 것을 다 모아서 저장해보고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사랑하는 여러분, 왜요? 지금 농사의 결과를 알지 못하니까. 지금 농사의 결과를 알지 못해서 만약에 흉년이라면은 이제 뭐 다 이제 처자식이 다 굶어 죽을 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드리라. 먼저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떠나서 먼저 드려야 된다. 먼저 나에게 드리라. 그렇게 결단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처럼 복지가 아주 충분히 발달한 시대, 그때도 아니고, 그런 시절이 아니니까, 그때는 보면은 뭐, 농사 망치면은 그냥 다 굶어 죽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다 수확하고, 그래서 마지막 정리해보고, 내년에 먹고 살 것까지 다 창고에 넣고, 그리고 남으면은 드리고, 이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드리는가? 하나님께서 먼저 드려라. 먼저 나에게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순서를 잘 기억해라. 이것이 내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장 먼저 드려라. 아멘입니까? 그 의미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먼저 구별해서 드려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를 이제 월급이 왔다. 이번 달 수입이 왔다. 지출하고 쫙 계산하고 남는 거 가지고 드리려면 평생 못 드립니다. 왜요? 별로 안 남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수입이 늘어나면, 수입이 늘어나면 지출도 늘어납니다. 그렇습니다. 필요한 곳이 또한 더 많아진다. 생활의 수준도 올라가니까. 한편으로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유가 생기면은 11조를 하겠다?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평생 못하는 것이에요. 완전히 순서를 뒤집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순서를 뒤집어야만이 11조를 할 수가 있고, 헌금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히 생각을 바꿔버려야 한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지혜와 결단을 가지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음 것을 드린다. 이것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린다는 의미를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가장 소중한 것, 이것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가장 나중으로 미루고 있느냐 하는 것이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026년 1월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남 광양에 한 아파트에서 이제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집에 3살, 6살, 7살 아이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막내를 데리러 잠깐 나간 사이에 이 아파트에 불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보니까 집에서 연기가 무럭무럭 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기겁을 합니다. 아이 셋이나 저 아파트 안에 있는데 그래서 곧장 연기를 뚫고 사람들이 말리고 있는데도 연기를 뚫고 들어가서 자기 문을 열어오지만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위기를 맞이한 이 엄마가 생각하는 것은 아이밖에 없습니다. 불도 눈에 안 보이고 연기도 눈에 안 보이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15m 높이의 위층 베란다에서 시래기 배관을 타고 그래서 배관을 타고 외벽으로 배관을 타고 그래서 자기 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창문을 열고 들어와 가지고 엄마는 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아이들을 챙겨서 베란다로 다 대피를 시킵니다. 그때 마침 소방대원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이제 구조 다리를 올려서 그래서 이 엄마와 아이들을 다 무사히 구출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엄마의 마음에는 무엇이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까? 불길입니까? 연기입니까? 아닙니다. 아니 그 높은 층에서 내려오다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세 자녀만 생각난 것이에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마음이 전부 이 세 자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드린다는 것이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11조를 먼저 구별해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는 청지기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삶이 바로 헌금생활이고 그 삶이 드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공경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무겁다, 무게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무겁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존귀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익은 열매를 가져오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내 삶에서 주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심을 드러내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뒷전으로 미룬 채 남은 것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염려와 불안과 함께 찾아옵니다. 이거 드리면 내가 이달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안 그래도 부족한데 이거 드리면 어떻게 우리가 지탱할 수가 있을까? 우리 아이들 교육비는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들 말입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지출들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이것을 또 드림으로 해서 더 많은 염려가 찾아올 것인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 염려, 걱정하지 마라 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9절이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10절은 그 순종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넘치리라.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하시고 그리고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은혜의 말씀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고가 가득 찬다는 것은 물질적인 축복을 말씀하는 것이고 포도즙틀에서 새 포도즙이 난다는 것은 기쁨을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분해서 드리는 그런 자에게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이라는 성경은 지혜의 문학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늘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 지혜로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창고가 넘치는 축복을 주시고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빈손으로 두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각양각색으로 사람마다 적절한 시기와 방법대로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세요.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허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이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여 가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손에 딱 쥐고 있어야지 이것이 안심이 되고 내가 풍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내 창고 안에 딱 가득 채워놔야지 내 마음이 안심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 성경적인 가치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원리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이 문제 해결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저 본당 옆에 제 기도실이 있습니다. 제 기도실이 일산에도 있고 부산에도 저 교회 본당 뒤편에 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재정부에서 11조, 우리 성도들의 11조 봉투와 또 온라인으로 헌금한 분들 명단을 제 기도실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일이 봉투를 보고 그 명단을 보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매주마다 기도실에 갈 때마다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하겠죠. 일주일에 몇 번씩이라도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더 갑절의 축복이 넘치기를, 더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더 풍성한 삶이 되기를, 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간증할 수 있도록 저는 그의 일주일에 여러 차례 들어가서 기도실에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사올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말라기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림을 통해서 누리는 이 은혜를, 드림을 통해서 주시는 이 축복을 이 누리고 받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문이 눈앞에 있습니다. 주저함으로, 의심함으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지금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축복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주님께 드림의 절정을 보여준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입니다. 그 드림의, 주님 앞에 드림의 절정을 보여준 사람이 마리아라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읽어봅시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건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전 재산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와서 그것을 옥합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에 다 붓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그 발을 씻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다 닦습니다. 그런데 이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해서 대접하고 있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의 행동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 46절을 읽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시몬은 바리새인입니다. 그가 오늘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것입니다. 식사에 초대했는데, 그런데 소세해놓고는 아주 인색하게 예수님을 대합니다. 그 집에 손님이 오면은 어느 집이나 그 당시의 문화는 그냥 발 씻는 물을 주고 또 발 씻는 하인이 발을 씻어주고 닦아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해놓고는 발 씻는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또 입맞추지도 않아요. 입맞춘다는 것은 환영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입맞추지도 않았습니다. 또 손님이 오면 머리에 감람유를 조금 붓습니다. 향유를 부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입니다. 그런데다 아주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예수님께 무례하게 대접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리라. 오히려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 이 향유를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 받아가지고 가난한들에게 나눠주는 게 훨씬 낫지 왜 이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도둑입니다. 동계를 맡아 있는데 항상 돈을 훔쳐갑니다. 겉으로 보면은 화려하게

0: 보이는 것 같는데, 응? 율법을 다 알고 있는 바리새인 시몬이나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 밖으로 보면 그럴싸한데, 그러나 반대로 마리아는 보면, 밖으로 보면 참으로 초라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마리아를 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감히 예수님 앞에서는 고개도 들 수도 없는, 그리고 눈물만을 흘리고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방을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채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향으로 가득 채운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이걸 가감하게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과 가룟 유다처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인색하고 오히려 동기를 훔치는 이런 도둑 같은 사람이 아니라 가감히 주님 앞에 자신의 것을 먼저 내어놓는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의 드림으로 인해서 그 집에는 향기가 가득 찼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드림이, 나의 십일조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분하여 드림으로 내 마음의 향기가 가득한 드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과 축복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시 연제구에 위치한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1-507-8844번 풍성한 교회로 연락주시거나 부산전화 0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IG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찬양이 있는 60분의 아침 묵상.
1: 오늘도 샬롬.
0: 안녕하세요. 차유미입니다.
1: 네, 홍석진 목사입니다.
0: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9월 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목사님, 오늘도 어제 이어서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0: 네, 어제 이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오늘 아침에는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슴을 웅장하게 울릴 정말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는 10월 15일이에요.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에서는요, 극동방송에서 개최하는 특별한 찬양의 축제가 열립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제35회 극동방송 대합창제 소식인데요. 이번 대합창제는 극동방송 장사 70주년 기념해서 지방에서 최초로 이곳 부산에서 개최되어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성가대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고의 찬양의 향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0: 와, 그래요. 35회가 이르는 동안에 지방에서는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만 장사 70주년을 기념해서